0: སོ མོ ཐུ ཡོར ཆིན ཁེབ ཅེ གེ ཆོང གག གོར གུས གེ ལམ ཉེ ཅི ཆུ ཤོང ཧེ ལེ ཐུ ཐ མེ ཐུ ཚམ སུ ལེ ཕེབ ཐ ཐ ཅེ གེ ཆོང གག གོ ཐ པར ཐ མི དུན གེ ཡམ ཧེབ ཐ ཆེ ལེ རུ ཁ མང ཕེ ཐུ ཚེ ཐམ ཅིན ཁེ མེ སོ ཁོ བེ ལམ ཤོང ཤིན ཁེབ ཅེ གེ སང ག ཆུ ཆུ ཅུ གོ ཐ ག མ ངབ ཅུང ཡེ ངི ཚམ སུ ཤི ཅེ ཆོང གེ ཅི དེ ཅུ གེ ཆོང གག གོ ཡན ལ ཅུ ཁེ གེ ཆོང ཁེ རི རུ ནེ ཚེ ཆུ གེ ལམ ཤོ ཧེ དེ བུ ཚོར ཡང ཡེ ཤུབ ཅེ རི རུ ཁེ ནེ ཚ ཕོ ཁེ ཛོ ཡེ རོ ཁེབ ཅེ ཡུ ཐ ཅོ ལམ ཉུ སུ ཁུ སོ 퇴치토 냥에 슈퍼마세 쳐카 망베 럭겹치켄타 산이길레 치망소소기가 냥에 슈프제 사고베 장교총 지켑소소니 신도총세 진득게베 세숨소진인키 추제주초파 장교총 지켑소소라 정치신친타 장교총 카키 지켑소소기 기총총키 지주키 뇌세 개겹테 괴배신데 고치 책동초기 뒤주 저겹제 신도총신한 장교총 지켑소소기 중크레스 폐계 팁스 탄냠제토 폐기레스 폐계 십슈 팁스 제티 기총키 지르뉴체 케캡타 뉴스포벨레스 탄망설 첨지슈웨 체주문회 고치갸신데 표제 곰답지마 랑큐종 지캡소서키 모투투 첨지타 시슈텐헤 갑요시슈 철당티 등위 시슈타 쇼티 탐섭첸헤 케캡레이튼 강리주부터 차중위기 통헤 소소 전소기원겐타 겐츠락달 체크시 这次宋其所行行中国民漫为康平胸也浪为康平平胸为康了行列堂开了胸界了夹表切的为平家们国统局就当他推开逻辑引行基础内斯破归期盲措他带团结束唐昌边修苦救界电不用救给宋女电突厥一部车开始基础总期给别你是初年期日日内斯国期让军穷拆解女士国东部内三国北行到七百行他 기총기日日内催催차别普日普枪上表각措停个加三不谈两个催进突破不成停二日的催习前零点问不行谈普日普枪上表각催从未给加权了接令为出两个差几三表不谈出罪期相册了加棒出席们这你给你说怎么行学각催出让期参与们托册了没出就谈出让期人册了没切断加三表不成
1: 今都古别菜经营，朋友们可以看免税品过瘾了入卡去，内斯泡白忙错他，年岁若给不起钱错，光给免税他三年三万，人过土税少去，小区住不起。平常让年交退错去，交人去让年交退三送七天的准备，不归一个账票钱。年岁若给不起钱用了，小区火他准备，推门托，捐献他，苦人点吧，七三能三节去，查给苦有准去。 平常让年交退错去，交人去让年交三送七天了，详细给不归车给你不得。今天让他们去内斯坡归途没钱办，没说叫他们送回不他。今天熊桥去准备车间测试今天，让多去查多去找他们一切没用。送天内斯坡归去忙错了，这叫学的，没给儿去上我送回吧。今天学车了俺们，别站没说他，内车年班滚天，没往骨头没去吧。
2: 俺呢，查给领巧电送前提，城内几只钱贵钱行不行？先跟他们说，听的刚没生气，认真学查。你看你，看你，看中龙天烟青裂缝，看见龙天衣。看中龙天烟青裂缝，看见龙天衣。
3: 现在南山居民。
4: 现在南山居民，咱山顶边生个那么错，公看不上。他在那不错，想过错别来咱的呢。平江龙井烟天烈火，拍个龙井街，现在南山居民西北来咱的这，生个那不错。俺来咱做用树根，老主人。
5: 俺这里在地平江龙井老爷城镇塘老多卡巴托的处理阵地的珠峰云集团的推进度三难突击。俺这里在地是十多瓦塘六百几起，学会出自古塘甘安的九百八塘，七九七九短塘甘安的九百八，加东学军备三个人的推到土三难与十瓦学军了。
6: 生个那不错，第二个参加南山居民来参加呢，七点滚对他参加一个控制节，南山来参加卡，你直接先了啦。
7: 执行促送去基础错位，独归给吹呢。
1: ngan su ren yin ne cha se ji dian la sim ku qi ba ngan ne kom xin jiang ran ki ran la si yin yong wo xi ta mi long tu xiang wei su nian ti ma yin ba ran ki ren yi ge qi nan gui la lian ji si kum chong yong an
3: ngan su zum dang duan dang jiang ni xie jia tian wo mei zhou nang jiang ma yong tan de ke rang ge tou le wo ye tang gu le qi wei nan wa du ne lian ji ku si mi de xiong ni
1: 让给人了给别吃了不得了中心算他怎么连吹电子组去别为心就念书席去呢怎么连起米日用去长博处恰用米给给给呢米起了心看给给给刚也拆心越接快越 Tini, Changbo Tang, and Gizamsi Kala Yindi, Tsangang Mi Chi To, Nimi to Jilo Yang Simbe, Mi Mangbu Nedan Yin.
3: Nan Tsu Sambara, Simla Yubi, Kurbu Tang, Dungi, Choku Tida, Rishik Su Sangang, Kurumi Dangna, Chamni Yunji Sin, Tang Jugri Samsi. Wangyang, Gam Mangbu Shila, Dola Santu Mebandi, Dori Tang Su Sangi Midanwa Kala Yindi.
1: 코르트메벤도치망보식랑기랑러게베렘바인
3: 내게 누수기 초베 초주로 탐진 집진 제베 섬이 부조탕 파마빈치 간이 로가르남타 림키 파다 링도치나 자조게 징바더비 장이 치다르차 샘캄지 베로베 아딜리 디다르 송유티 장이기 거두 땡키 치보 치이 코류 속이 겐티다 마인바르 장이이 미루게 친 장러 참베 손에 쳐답 강구인 딤교 유지송 제티 每一名车的街道几个人的名吧看了一眼俺从仁义先给通能人这边无处起居的下面仁义仁义的人际他强被连接死他对我们心里多数写不呢早晚的久久没不停着看了一眼的叫人他日期给弄呢仁义仁义久久提议了这天天的三康给胖不配备胖不现实纪念讲明
1: 天哪, 各位一切堂, 各位各囊各位苏囊所提到藏们总体帮图苏堂让其让了宁吉堂下次月呢俺去新年俺去宁图独别神秘普处堂他们并起赶紧落管所下次堂前去共图让其让了恩具人怎么人囊堂可以给普处措能为恩具提醒图让其让了一年均有马日可怜引的喜松若
3: Dorna, tu tirin ni song, so wa chidara chi sing chi yang, rang sim rang la wang wei, sim la kwa cha gui de, rang ki rang la nying ji ta, rang ki rang yi cham ki yong kun su su.
1: Sim kam chui dian la to nan nang di, sim kam chui dian ki zao chie be, di tang ki rang yi tang, di tang ki ji cuo zhun gui.
5: Sing nam cho, wan nam su chi zhun gun du xi be nang chen di, sen na ro.
4: 채팅 군두

0: 생각나 보소. 디링기 최진 군두기 능 시리즈에 나온 링게 소롱어 주시야기 최진 당고 디기나 하스 총기를 딱서 취소 링뉴 최가 준비에 걸시 염제 주기. 변종 후후 신내 링내 유월마 조초베 신내 튀로 신숨 디웨 쿠 임베 딱서 취 팅럽 신내 튀내 링키 링뉴 최가 두보 므세 하장 튀베 유베시. 티나 링뉴기 최제 춘진 전부타 세리당 튠베고네 외주바 출류 체진부 갸고서기 디구 코르규 눈된 제발에 꼬샤 가르보 기수 약라 뷰그 타고 마세 세마리아 뉴구 뷰네 게살상부 유브시
1: 너스 다 니마 이미네 펜종키 서버 케주탄 짐주소 야고 메베 왕게네 모체 탄 신도 티리 다 대장게 베부 메브스르 발라
0: 무네지라
1: 다 이네레 다자 차샤비네 직네 강사 최칸타 니네네 짐주라소 뜻되부 유즈마이네 로지 투시 상마야 당한나조 모제 탄 신도 강고이브디네 뉴야 유브탄 다 최야 유브딘데 시발라

0: 생겨남초 무튜네 랭게 초야 드링키 체진니브디 모주슈구이 체진니브디는 취미 류제 젠초 니베고키 체진 딘제지 랭게 초야 냠주슈야이 진데게베 체니슈니닌키 공모 미수 취미 류제 젠초 금니바 게급 뉴슈 칸토고 추도 타구추 제고마 초콩키 체지기 젠도 토리아 취미 미지키 신두니 사르토데도 구주기 제고마 초콩리아 미게 체지기 젠도리아 취미 숨 젠도리아 슈규부타 텐조 루카키 까체 구탄 청충 숨구이 토네 앙 당불랑디 젠도르키 신두사브데유 디니 포르테 까체 구탄 청충아 예기 미지기 미게 점링키 신두레 교부유브지 통촌 젠도 난라 미수 취미지기 토체 미니 탄 청충 게게 시숨 총유브지 미지키 기베 정초키 통총키 신두디 미 니탄 청중 싱안 인싱 취미 미지키 신두레 토총유 디루 양총탄 지디 탁틴 핑팡볼로서 자자치웨 진두 남장 통마 카는 체유바타 취미 진두 나로리아 좀제 야고토바디니 락제 피게키 제부냐지임브지
1: 라슈자 다 취미 진두디 니레 녜이니레 다 통중알라
0: 노사
1: 구주 제고 토리아 미타 취미 냠레 체브디나 제고시비 작단 세스지리아 교르민도게 제도와라 다타 땡기 구주 제고 토리아 취미 숨주서 주게 자수 락바 땡제기나 미지기 르모 제동 지게 님도 구주 주야 중교르기 양지세야 시제동 체송알라 선도이나 샤브 첩듄 집에 나로라 신지베 촉베 첩듄 나 슈제 취미 타 냠도 샤브 첩유베디레 제도와라
0: 노스
1: 팀민 쿠베 接下来新到琼瓦西部一呢各地震度了给各居住给如果出给出去出他居民也同亚民额中额出许过提推送过来西群得民帕帕他震度南站额中额进南落了将南震度南站女士自己预备的他勤赞他专家索金索客观前部
0: 古里亚克有的这些东西呢？那是。成都第一呢，每趟春节电热季的难度，成都且不是一百码事。中国，但民宿村民一点天来给，莫是羡慕时间一百日时结束那下了。嗯，那学长，他团圆人爱人里亚，你到你手中来怎么领去村民操心去？你说什么人里亚？毕竟图，操作只有不谈，他城市两万八十个人来，操心套里亚全都苏点去怎么领比一谈？他那些他点的确给老爸，年些日。 草起长林直切所，六十三八天，七十三八，十九十七站，七十站前进呢。村民六十三对天里，六十几地角，俺来忙活，哪有不得十八了？他村民六十几批给住村三八天，团结起各个三八时间呢。重新脱离啊，人女村民也给居住起批给全国谈，当那些苏丹人女去居住云外所，也就七百过过，当那些。
1: 可能是被村民日去出席去七十所去中介客栈那有不谈，村民退来了呀，云南外宿这边转了些东谈，当那些三对去地不一呢，对于不是这东话了。我呢，当个男子村民开的套了呀，这边前途不怎么些，人民是云外宿那个前途班儿就是有不定这个当男子，怕给训练不住，到底可能是那六在套了呀，我们就退来了不从有不定这些东话了。
2: 我那里下了，村民，但南当给当地军人军人们拿落了，若来出席给六个。 他拉过年点给村民呢，兄弟前不拒绝，刚查过他，他个人心给测试他没准备，导致你不能人鬼也引起他，多给面边安尼，他就通过有不的这些东西了。
0: 那是，
2: 连续七七多的亲有不的这些嘛都怪了。
0: 是下了。
2: 确实是导致给他解决他不，他就通过院长第连续呢，但没来。
0: 德古里给切我有不得事情困难下了。嗯，那是。各地创新套了呀，给各其难去拆迁去了。苏木就蹲住屯苏木去，屯在苏木东黑山集团套了呀，针对切有不谈。他地南落了呀，屯在三八苏木就住起，托马针对哪有不得事情完了。
2: 完
0: 了。他大伙儿说起，特别们拒绝呢，点么话没听起，我就念个谈成全屯创新去三年三到头了不接呢，准备蹲车六在谈，云南里呀，西到哪有不得事情。
2: 那是。
0: 当俺最创新给呢，他东去了。 空屋去锻炼吉他玩，贝里弹，他那些弱来前辈，得不定这些锻炼有不谈。他电脑老里呢嘞，俺空气金属起来的，是不是咱们有？

0: 세계 넘어서 다른 나무의 생신배 레전드니 편지어 롱팅인팅 리고 벽에 롱팅키 천재 낭세 주미시배 레전드리 세계 넘어서 관리 전소 경수켄 로직인
1: 생일행게 관리 전소 경수켄 저가인 콜리아 나무의 세진 군대 시배 낭센디 센주브리 샴리아 나무의 무튜네 천재 검주 시배 낭센디 세나로나

0: Lengang Xibar Böne, Tige Lubjunla Shubhri. Gubti Dü, Aydishan Chengri Gitela, Dene Gawu Mibbe. Lubjungi Gigen Changme, Aydishan Ni, Chibar Luri Dubishikla, Zinang Yu. Aydishan Kongni, Chungdü Nen Chihua Dungyur Shintu Gawai Chibashikinla. Kongki, Chihua Dung Chagwe Gengi, Nyenshila Gigenki, Koran Chibar Jilang Shua Shidu Zine, Xiexie Dangwashi. Tige Gengki, Aydishan Gigen Di Chizuila, Kongzhi Chimbu Langdien. 今年爱迪生给矿给阿姆拉南西七年给烟体端度撇地停止移民给这几个给烟给矿给阿姆尔其他个铺了乐主东德拆下西松板阿姆拉矿这只端面都缺的爱迪生没给给乐主先西都给过一切不是提及了爱迪生乐主你了熊牛一年给烟藏面乐了泼面了先月忙不装没吐板拿了爹不当开吧没板缺不是给烟藏面爱迪生了没个为烟体 空气巴拉去卷土，今年空了，咱们就拿作是落到脚底，让上去了就不是。落过一个了，空气阿妹爱迪生了，村里的军官级别落地行政的落了脚底，天南土村里村的其他级别最忙不快一边，爱迪生天哈将搞完就不是。空气别只天南一边，村的忙起哇，心就起个月了，村的几个几个天了，哈都没变，做哪些给不是？空了我一边个，空气从刚年。 在月所来给扩建，谈别谈，珍贵，村里不过，村里在月所忙得女人，落住了那边个，爱迪生去，人家给我西看谈不的，做土不穷水。巴拉伊爱迪生提到这么过人家爹不呢，写了不长吗？那诸个人三年，光给村的人家钱才百几，也别就落到九个月不是。别家也不落不呢，巴拉伊看了，他都吃个呀，能够月别，爱迪生去，我西门那么三年。 村里扩建要建几个月，矿人年纪村里再说了，先给没人别去投，坦白看了，土有级别，一个大样，贵不有不是。爱迪生六九年六月个，美国呢，参观他，搁了从我住个月，矿给村给那特别我给，在有人西看了，别叫他，村里直接说六个月。个不的对，江南土当边，六几年没说，看了咱俩角色，矿工都，村里去了九个月。 一年年薪爱迪生去，随着七星别个了。美国的巨星别个，卢布尔图，美国籍美国的巨队，矿给村里在有人面前七六百年，矿工都没少是。美国的国兵七百三年，村里要接单，爱迪生你念不起不去不是。今年爱迪生去美国的设计没多，美国拿了参观做没图不是。爱迪生矿穷多年，那叫个退休业务没不谈，矿老军儿里别个。 听信美国的规则去读，爱迪生美国的德国三年，也是最土了没读七百个。美国人给把子从前去，光给那叫的去的，也是天天热不七八一门。我讲爱迪生给那娃提前去，听回来退休体外一个了七八日。爱迪生空去，那叫三百马货一年，日本真土不多几十年，三千多，面具马七八一身。光个结束，我给瞧完七千七百个送班。
1: 那我文班的区别特别，你别家忙不行，老土不扎，稀松不是。爱迪生去那我文班的区别难送，远都别就看那片呢，别老七八趟。况给别这一趟呢，别家呢，这个人积极前年落别，别家别家呢，用是落七八的区别是。况你落日不趟，春节日不，在有利息，说来拉在说给别家落班，心都高位。况个什么说，先远提到了呢，先说错了，偏到有计。
0: 是不是？爱迪生看老古的那边个数，莫意思，陆军他陆军安大三队前年，莫意思陆军安大呢，推动的女扎他，他不知人不念不列住。德清去七镇仓嘛，狂都西边陆军安大所破局前呢，他是七东七都不应变。爱迪生落居住的个数，西金看那大意，多伦多西边三家不不是，狂给多伦多陆军军呢，两个新一年，第二七万主办个，狂去。
1: 人贵东林的春节习俗不同，人贵陆军东林的春节体验，爱迪生给三队谈不定不是。人贵东林春节没办完了，德清给不一呢？人贵节明白了，退休几个盘年，天气了这娃七个月，爱迪生给提到七百一呢？退休人不过住个里三年，直接三不行，三队才行，三队才进，可让给过去七不是。提到陆军东林七不同，人贵节都九月七日，两个七百个。
0: 果然惨惨了，你小气呢！年下了，说不定两个人学习去都用个。爱迪生一年又不同年，说不定给光看着钱有没给这么几百。 爱迪生了嘎边查过些当地光铁人两个切入没就不是
2: 大家撒不起天呢强为那么洗得起的而穷有美人擦那些东西
3: 俺去去热下边各空地面别心别切入有狂坠的切得起的
2: 落来堂英特朝啊拉多卡巴松干米对几点不住南汤出去
3: 前街体迷日比基错的特别修冬体名都秀看着洗一样真特别的洗衣
0: 接着切个东西就出去了一股楼爱迪生纽约的皮皮空给恰了光么干么怎么样没别空给出过洗衣弱切的和儿子桑兰奇马上冲不来骚给看不见都是洗衣服各地对爱迪生去马上捏住腿这些都被温气吹进了心就切不是腿会说天天某一次路径直接给那把欲望吸引了天气爱迪生去马上捏住设计给温气吹进洗水吧所不用心都搞我去呢爱迪生去所不用了直接提里特多阿里列举切的贵为长岗巴尔图巴恰贵洗送不是所不用给蓝山马子当年列举切去切不他罗气个起诉爱迪生去列举起被马上冲着那句设计给吹进温素留住穷时爱迪生的心思说不用给空了阿国的系统上去第一个里三年跌对推温素说不用给空了阿国的气息难时天尼爱迪生空气三对起不了特别拥抱唐国的一不是爱迪生空气问题马上吹进他陆镇巴的地推给他真尊切结束爱迪生去杨铁蒙西托年共有一个大姐三对切不是爱迪生空气三对切别那个忙碌忙碌松心我有样心都忙不穷时空气巴拉起空了三对所这些足够切别是我虚年接着切东西的群众里到我顺便切住了爱迪生空气三对所这些我的西子西周以门楼及领土足够之爱迪生空气三对所这您就已拿了三对穷穷行他到我出给南土三对钱不行三对钱就银别开浪不止三对所着的做北极三对唐国的卡巴列举起不第一了列举马切狂给卡巴给个给天不马线呢打米吹不一米我跟你讲爱迪生起列举切记给的马血营养打住吐过于不止爱迪生狂给老我出去列的三对所着的两个切入就行与人马国玩爱迪生去三对所着哈里违背三对那把那座戏那我知空气推念度三对给那么长洗出他把的三对起头了逻辑给七个日对那么长洗给的虚头不是接着切东西给他就停住了爱迪生去洛中公司做不他接着切东西给他就停住了爱迪生空气接把口了三对那我知接着切东西给他就停住了等个年送爱迪生空气到我送去拿了罗中三对切不他接着切东给给就停过了爱迪生空气阿国七夕当年所以他听切东你给切的点价一了人空了为罗中三对闹事我也可以三位罗贵产品有些摧为切图空给阿迪亚马松那些他加别给那些切不他都再度就行腾心他用不说东部他军心出动了所以他切呢他的空气既然给新别贵不产品天贵产品随不他有些地随便落中的强用你你妈都等个每年替着完美的八度没别我有难进不去罗玉马燕他以东西切板单呢爱迪生空气没这天明都贵别三对切东见面过去口松也不谈爱迪生空年三对天气你不马赛空气太多所准给来日年薪公司养还是属于公司提大来经理他的怎么利用了年炸保卫根据陆续公司写把题也不是爱迪生光了就去开西格接了切东国家送出所记录到我就别切抓别了而你新泽西周一奥兰就西吧故事不是到我就别切你设计年纪两个学位公务体而你一个勇气干嘛进了落心地拉那没别杀对吧体一个为安的两个学不是
4: 这个那么做可能这是给我们来个难做而你切的开完爱迪生我就拿出不去摩托呢空给车里开往 DKR 我就拿下
0: 디카 일 제로 책동 앞에 고추 고조 로데 제로 책동 조경 앞줄로 파기 미이 콩니 십제 입지기 수지겐타 팅러 체니 직베 서드여겐 이라 외로 직부타 경외 직베 테네 켄게 럽도 양 디가 얘기 체니 직과 춘지기 타니니 녜상 시바티이 장나 디카 일타 명시라 장나 투스 커디 슈스 시 차와니 장 직부타 체니 직과 차진 시기 디가 일 지로 책동 앞에 고주 고주류 다와 순베 체 순주 소치니 파란시 러헤야 시베 사자총 콩팅아 사티게 년자 덴베 러블리 취소 루블린 도슝네 로미르제 지로 책동 주기 적숨로 디가 일 파리도 송네 디가 콩탄 취시겐기 마오시니니 자신 自我 교진 정리 개진 마오도지라 지지치 디치수 디가 이니 바파리야 공주시 차외 응아워기 마군 첸부 머르시 머군도 슈 디가 이 나슈베 투수 신윤기 돕라 축론 유나 마도 슈관나 타수 신윤기 돕라 문신 토베 마치베 로당관나 디가 이기 종지타 로미라 년덴타 좀바 차고 치규 셈타지 공조와 미먹주기 동해레 타르고나 녜바르토 제바기 섬시라 덴베 시제 콩도 추고 바냐 저로 책동 두개 줄고르 다와 죽지베 체줄라 콩조와 미신유 양결 소규 로타제디 신유니 미여조와 리송타 냠괴 편주 루지타 탑수 지베 규당 견도 명조와 치고 냠네 디가 이기 시가르 균도 중외 견니 콩기에 셰바다나 꾸규기 정시 덴베 전괴시라 덴네 중화 이바냐 콘센도루 티다르 치도바디 덴튼기 디미기 달라 시제 방수기 고모 탐제 치중 시세 디가 이르마니 치르튼지 불리타니타 수지 이달리소 서구라 중교 텐시 체니 저로 체동 주기 뉴스야로 버리라로 디가 볼로리니 공기 체력이 되어라 지직도 쉬워고 이나 버르로 콜라 로데 파크비 네비 유야고시 메바르마세 그의 심주기 레가 예단 파르제 망부체 저로 체동 주기 뉴스서구로 코란 프랑스탄 카체니 荷兰 투송니 김시주 今天 코란 차도기 갸레 타르웨 심내도 펌니 심슈기 레라 쉬웨 콤보 중심 응아슈토 탑시 마와타 세니 지베 지부 탐고소 고연기 응아슈기 메도 토르웨 잠슈비 거피르 잠슈티다라 사르지 정신 典신 자리略이 디가이라 슝루남 로고나 디남라 사르지 정지 침부 典나 추루기 왕자타 옌다르모 규와니 할레베 내주시지 지로 책동 죽게 십지 시구로 디가이기 세년자 야치르송니 苏丹杰格比节目 Holistina기 모랑기기겐토 典场 제로체동축계시주시구로 苏丹杰节目 Holistina이 디가이 苏丹라 청지치발 典场 디가이 쇼베초주 시베토니 메레랑디 쇼주왕이토도 节目라 비치난구베긴키 시도코르무시베 유기 창아르폭베 로네충웨 네레마타르와 제로체동축계응압줄리 다완이베 치축지디 공룡압중응압시딩 스도 코르무시 차와 후식소 디가 이야기에 텁시마와니 생리 정리 전도 교류에 텁시마와니라 디니 유럽 륜기 뮤나기 뒤로 파르메지니 양결 제바 섬시 치주시 주바이라 디 시브제 입지 사도 죽디 섭지 리베 내든티 입지 리바 교디 타제베 정리라 응아르웨 남지 리디기 정신타 파르동기 튠지 덴바 교루 에그스탄 와이 더티기 주비 내체 말라타 수송이기 능수로 도착 또 야다 개추 인바 제니 디가 일기 사도 신바 이 디치 디가 일 시유 마웨 제바기 규긴타 배간기 시유 마웨 냠용기 규인이기 냠토 뒤로 죽든 바니 중외 체내기 치고 용기 피해줘 조 전바지 제딩 조 체줘 디가 일기 세년 직원이 년삼 시비 멍시 토네 주부식지 디가 일기 때나 세년 직원이 시제 티니 민바 디니 세니 직배 삼루식 임바르드 디에실 세니 직배 게누니 민남기 정니 규디 년삼바 디니 탄디에 시신비 윤댄 초기 눈주 세워체디 디라 디니 이치 중외 신윤 토구바르냐 년삼 시비 세니 직배 따와 지르단토 태종 진로기 세니 직부시 셀라 디가 이키 시제 유제라 년삼기 태종기 다시 제지 다수 이치 중와 임바르시 미식 내비 진탄야 코여 년삼라 자 레신 년삼 캔니 俺年轻时间记忆。

0: 三三点别三者零给公看不上平均龙城年轻理工以三中堂车顿许别龙城军队队儿老外才给登局级别刘西等一间席给你念过走的加急三间零给给念了多比军别三南有秀年明的给平时给俺让小把你来三百两个堂不听你俺去龙本儿拉车通马的片你阿妈拉你嘴边没不错了心定呢
1: 그뒤슈기티인케시코나베티투라츠디큐툴라마첸밤첸네짱강에유고체도세티견총랑메나안소탄데 라웨체디 탑세티 롱킨탕 주킨투 르롱망부 캡타라 윈지종 싱바샹키 총수순버를 목줄라 레버시 웬티 테카트라리양 싱첸다부 현식이 태요한 줄디 예 아말라키 싱첸다부 싱가데바다 몰라다 예 추초와 양나 뻥춘다 지워다 지마소 주바르 조규기 제로 책동 국경협 중앙으로 별라 망주 주줄기 통다 차바다 난초르 얄라 징주 톰네 사칸타 추리 곱샤 토바 마세 다둥 삼루사바 당린 치고츠 네 아마라기 예기타 앵기 딜로 켐바타 다둥 자케 치카시 송켄라 대외 뷰기 지주 피게 주세 카초 세월 큐 로티 다와 추퍼 네 아마라 레카르 뉴스 슈부타 징민 콩키 총추 싱초기 주린탕 로그리 추중기 주장낭 제로 책동 굽게 죽주지지로 콩키 싱바샹키 샹장 나와다 제로 책동 굽게 죽주지순도 시지가 중국 공텐 땅난 휴나와시 콩가르 당면자와 륜지 서법톨라 서규현바다 초와 강에 대외치와시 륜지 롱슝 자 힌두 체싱 급티두 넘시 하장현라 로직난 태룽 다와 개점 땅와다 남텅 투수 태두기 님을 집었다 차파 법두 강사 담치 캥네 유민남 거두 최민용규 기회 내 아마라기 대태 윤도 타르치무식 동두 닝윤장
2: 아마라 심메벨 푸화열
3: 나니메다 보물랑 구제대유 차원이구 차수 뭘 권세서다
2: 오지 권세수난 차비벨 분위기도 하시 코시야
3: Puliya khala gyak tse tibinda, shingatab tsa sung e.
2: Shingatab tsa su amla?
3: Ta sashin thaje tenzu tab tsa ne gaya kye mindu. Chulo dan te lung nui zi po cho cho re xia.
2: Xu za, ngan zu gale gyab gyabye tam de ya cho yi ne gyo ma ri.
3: Pomo, pama xu cho che xia yu da, kim le shinda tsam tsa wong yi ge rop si je tsa.
2: Ta chen na amla, ta nye nimu mang so da nimdo xing le che. 공무는 아란츠 롱슝키 탄고이 대조 주경 컨제 지구나야 삼든기 대제 김산난 기량 즉시 대수네 베스지 주기 암라기 라셔라 추초베
3: 나팅디네 세사부모 장탄고니 뚜응엘는 라고니 구주 지제 칸이나니 십지 치기 제일은 게임식스르 제 게제 대송아 난 봄으라 너가 유면저 삼주
2: 마리 암라 당고니 뛰응을 니스미야 셈베 탕고이 갸티티 테스타 밀리아네스 동긴 키티론 한치로 저주 삼노코지 니에 티주 타주 동규 탐지조기 데미 쿠수지에디 베진디제 싱기지 니에 아니 쿠지에 밀람나리아 안줄훈주 롱슝 시부 나제모 틴틴 시리아 교비미주 아이 게임쇼에디니 베지디 싱기지
3: 에지 봄라네 틴데란 텐제 대산 쳬브리 Ta lungbe jesun sangme ta yin ngaran zu lungbe di cha thubu min tu sim zhe shi ra ji gi
2: shu sa ma la sim zhe yong de yo xiao gu mi da ma ta lungbe tie lung ge zhi jie yu tong du ngare milem kibti ne ja yeb nen sin chu gi ni ma kha ri nga sim tong lang ye de gi
3: de de de phmo na ni chu lo de then du ngan tha ne sin ye ra chi
2: shu za
3: cha cha phap je khyu cham che li ya long bu chu she da ma rap su su nga
2: shi shi
3: ba lam na li ni din zu ni ta gu sem ne shu na shi kha se kha le gyu je mi yu sam che li ya sing da khang bu mang gu chi khyu mi da su nga mi sang ma pang pang ya su su da ra be pe la
2: ngaranzu lungbe seo li ne chakdo gyanggyan sonza chabu pabdui chu saliya simtu bu yo maji che zan ta je chamdani chiru chiru ta singgani chungru chungri
3: rishya
2: miza mangu shiki rizhamli ya kangbu tabjari gebje bogui chumri ngaranzu lungba zani halam gigmye za ten lung dambu ta chulo tunbi ne guk tabshita yo maji
3: zi ta che na ngaranzu yanggya lungbu shenli ya mugu julu dogri be
2: Amla, zhong ma zhi. Ngani dungi ti zo ya guo gu du mi la, pangbu yin ni lin du zawa ni mi. Zo ti ngaran zu samla nying ba gyun do dong gu yi. Nye si nying zong gu uchi si tse zi, tab shi zha yu mi da wang sam chu.
3: Zi po mo, zong gu uchi ge tuyun din de li ya ngaran zu ya kaya nang gri bai. Kon zo li ya li tab shi yu ki ma ri. Che zang po mo, ge zi xie du ke zam chi gu ri da.
2: Lis lis, ha kos amla, kan zi chi gu yu ba, nye si ng yu. Tam lai kira, ngui liya simsi, nga pa juu shuwa zhu yi.
3: Wana ra, nga zi nyu a, sanyi ya nga pa lang guru.
2: Lis, lis, amla.
0: Ya pi shu. Wuzi, xiang zhang lan zung la rido. Cha pi nan zung a.
2: La yu, wu zhi la gong kam sa.
0: Ya pi, ya pi. Shu da.
2: 我俩去学的。那些，托钱呐。
0: 乡长那怎么了？敌人总理批准，固定考虑的啦。我这一看，答应那俺就行不行？个没事说，弄不得呀，钱都不是的，命都完了。哈。天龙街没错呀，看不起咱属于。很多顶这些下边呢，天对那忙忙的情节，俺俺去总从唐山黄去闯出仓嘛，虚名里啊，这样硬个钱不断了。哈哈哈。是，他是，伊那里。
2: 龙不天龙街对不对？既然米记个肯定是干年一把了。我记，俺米记个个人是个蛮大了。你说一下，龙北米永州归龙姐姐，天龙国特批出席七个月四个月了。既然给满洲归龙肯定是那年一把了，满洲给既然看了人个了呗？满洲给年看了呀，人个蛮热死了。
0: 嗯。
2: 俺嘞年还可是，但既然给俺朋友王不军进西松站送个月呗。
0: 我记，听这个吧。
2: 俺们不愿意接么西一年，你们穷姐姐点对没得了，你们穷的呀，吃过忙是吃不着，吃过没用啊，吃什么呢？我俩人也多谈点不西用，吃不着。
0: 你这是个没得，你是那俺们村邻居龙兄弟呢，家中有几几的些东西呢？是啥？社交呀，把这头在黑江头上，少了呀，顶上不么准呢，就喊他们听个嘛的。跌脱了呀，俺们村团结要接黑江西不应对，出门不难光不消的。跌的应的应，
2: 做
0: 不得空人给出钱托不得。
4: 接着敌人去让爬楼梯去，光给高粱古街修呢，有嘛的呗？来，嗯，来，
2: 到我那眼睛这修修，你那来去哪去？团大的蛮硬难啦。难大
4: 么个？难大么个？来去不去的？大明，我是主意。我那个李皮我。
2: 修哦。
4: 你阿妈拉几？到我几克拉怎么供那样？总给高粱几样满足的。 总师兄去，俺就行不想给美满了，光顾当我一人。俺最需要团的农民的当我一人。美满师兄是跟天的，美满了想的修改嘛里边。美满给第二土别吃完农民的下呢，这个是别。谈到新竹拿苏马钱呢，俺就急忙多聚集，你见不吃个嘛里当，念不多，光把这名着龙不康西京，空养家了，总中了天气偏贵穷啊些。
2: 杨皮兄，我子乡长郎中来杨家皮回来。哈，你看我一看他区别，团大的个里啊，高粱很多南街民多个呢。
0: 啊，到底真正是的，很是龙兄给天龙哥都接的，面对钱不值的，俺就他就接去就要嘛的。
2: 但是呢，俺就行不行给没事个，都是些前面半夜过节的要这边了。
0: 嘛的，俺个工人们也年上许差。 高粱地生意难年起，交不有。光给高粱交不你多，俺就心不就从头就从头有。 tinde jie na kende do la
2: ta qian ne jiao shi na ro na xi mu de qi mo tan tie lun ge an zu gu jie dian man da le
0: nang da mo go nang da mo go ye gong li ya ning gu yang xu bi yo bu yu su ge
1: ha ma la zong chong le pie bie nin sun ba le xun zi zong yu ji chong du xi chuan ne xun zi long xiong jiu jiong ki qu xi tang che de le qing a xin ju che ba tang zhen xun zi long xiong jiu jiong gu zhi cuo jiong zu ne zong yu ji shu qi xun bie 组长给监库罗的总行着课堂只有香给古迹给空切行年阿们来讲空迷车是约不起问题习着其他的其居民先看素养没把马赛总给武器机讲只要铁层清给没把定年阿们来给重塑孙伯的行了村的给各种措件是工作难我是
2: 오야 다치리가 단수 총수 용기 총수 시소제 나란주 총수여야 신의 춘디비 규태리아 추도 시고도 어 큰이 종기 신의 춘디비 구지 속중 인내 조비 대인내래 큰제 제고 미디 신계 수야 민도 내인내 신금에 제산 최대비는 나란주 용을야 전삼추
4: 어디 현장 한돌아 키랑게 간데 지금에 마신 신도 롱양촌에 인별라
5: 오지 다들 롱양촌 다 스마다 나 저기에서 저기 저기다 더기 더기 니게 니게리야 최대 전에 아니 그래를 신 죽으러 봐
4: 뭐시지 야래 뭐시 전 보디다
5: 시그 말이 세
4: 어
5: 진짜 너무
4: 다 요샤나 샤나 가졌라 님은 눈에 제일 말다 된데 레라도 용 멋있네 나도 쏘다 그래 쏘게 주래
2: 俺 去 探 你们俩老不准学球的他人是你的钱呢带着俩老不准学球的吧好就是大哥哥要不来你给我一个嘛这边来孙子龙兄给咱们大表弟这家马赛我弟干了新时代还能给托过来现在陆局托了是大球牛羊马的陆局托了呀球牛没被来个我就球的这是大哥哪里现在了你也真的人都让个马云给你
5: 我不叫不点点再去搞大哥不要的新时代几个别的给土民吹的钱学的去玩嘛到大翠对是钱不是买对的我的我让最龙兄弟也新给土孙你给没把我们给求给没把我们那些你们要把那里牛肉让牛肉就给给就不得给什么就给俺妈打起龙日还好送给给俺最有通给你<笑><笑>
2: 可米列托不多对的米苏年没被成绩给不年出出托多大致为日归给定了老道的托下可最近这些托下俺就推着龙兄弟心中难受起没托不可以了你<笑><笑>

0: 아니, 답변하시기.
1: 쥐, 만지라지, 답변하시기.
0: 주린 한송나게 송우는 신체. 마라지, 라지 쪼양 체비는 제우 삼무지. 타마디, 땡땡 민그지. 머리, 배소, 따라니 연습겹시. 그리지야.
1: 아휴, 답답해. 렌지 판박에 개자와 인세브리. 아휴, 따이네. 예수고디. 따이네. 지르지르 죽이.
0: 어찌, 라이키의 친구동아.
1: 어찌.
0: 라는 수고 화요로. 라는 흘리지, 예수께봐. 레디게 참으로 예치하고, 신수네.
1: 난담도. 쇼딩게라. 라지 깡카 시에딩도. 치워딩 뒤져봐.
0: 我还是不是人不是是是是切咱啊你要是要我写吧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지지지. 제산 뒤치도 턴도 무디제 라시덕 부르다.
1: 제자. 바람주 탈람년 제디 다그란 리스 줄린한 졸라게 따가서는 게.
0: 와 다그란을 다 뵀어.
2: 대다른 네 아마라키 니치와 투창 창마다 포목겐슌 창매 저르다 장마 캐르와다 또 교체다 차잠 캐티 흔지 응슌도 샤르 창매 오동 님의 치네 목불 줄바다 초도 감네 차튼히 락바르 샤르 기브 소 체장 맹아 등케 수직 장매 쇼발레카르 튼아 슌니 네 아마라 힘바다 공물 렌주 지 치슈장 네 아마라 힘바티니 링중 난기 련친 대마창자 새로 태당자
1: 우지 주리한 졸라리야 챔포터 딱히란 요 맹강 지테는 영마베
0: 문내지
3: 아 맹가리야 주위 되나 티슈리냐 신주 나서 투쇼 주리
1: 로시비스 교는
3: 동안 아란 주공시 대구베 신창 그 차례지리야 나 맹강 지는
0: 주리 우지 이제 나는 과해 그래 주리한 좀라 면주고 뒤지 약쇠디 쇼비는 용마달 지마 정년이야 교부인은 자기 용카고시 다요리 제자 명간이야 남산태니 그리지 말
3: 제자 명간태나 계시마리 참시에 그리지야 자주리 계시인가 명간이야 去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那修满日就是
0: 안주튼도 지붕가 띵라 송매 편조 띵들이 이네 송매 편조 가라 지신 톡탁 주시도제 신순 지면 와라 멋을 제비
1: 지
3: 안주튼도 외리야 태롱제 타타 디네 낙체 차부 제제 인베 춘신 지기 균경 제고도 달로지로 가줄 레브레
1: 어 달로지로 든주 듬실로지 봐 가르나 송매라
3: 지로 책동국기 든주 듬실이 소와라
1: 오늘
3: 지금 책동국기 축주지 줄로네 탈류파리야 너기엔나리야 만주 흔진예 흉규리야 개규모 축주개동타 인체리야 지린 이슐하유베 라외 체트 준비
0: 무리
3: 공림 시중기이네 만주 중재리야 개린 강이 있는 것도 와
0: 오늘 야오시다 주무리 갈래기라 제부미고 축배 따르달
1: 지리야 오늘 배야 오시는다 만주 주린한 졸라 기란리이네
0: 제스트레시군다 제스트레
2: 제로 책동 국제 진주 통할로 현재 종 신박 공시대 개용기 원장 은퇴 공시 담바다 제로 책동 국제 진주 통계로 네 아마라 미겔 개용기 숨게 담아월 담네 비진투 省队操进了修改的天意批评中央物体机控了检查天意难忘时天安月马的资源也阿妈了他家忙做几三难的八木堂我将乱七八出入新北公司我听听了出入堂铁卡主义机新北公司铁家出入那把铁铁主义机物体机新北公司更古话了前国难忘的黄子江我同他家几个人拉扯得不堂扎国公司堂家乐公司所计将经住泥土岸拉扯得铁达尔各批人分子总体年对的年兄年面见擦擦我无岸拉扯得不些连于习度去入
4: 那
5: 俺拉菜呀，长个九个月。不拉么了？
4: 哦。
5: 俺子龙巴呀，老爱菜的，家吃不起大瓜。
4: 今晚俺俺子老爱菜的，真不灵个，最穷个老爱菜吃水球的是吧？绝对不让个，长个是他听嘛都。
1: 是，主任他走来个，乡下个乡长子，你去哪去？就有些队怎么办呢？这只你吃了怎么又不吃不下？军队忙不注意南北经的，看到就你带你看队要打。
4: 我那是。
5: 你要唱个太多嘞，蓝子东坡。
1: 穷大爷。
5: 蓝子东坡，你是俺的。蓝子东坡，是的。
1: 蓝子东坡，咋样？是我。阿七，咱不提还是死我的啊？那再唱个节对嘞，谢丹丹去，
5: 这都赢过去啊，妈呀，老外菜给三种四个是吧？
4: 是是是，我呀。
5: 不错。
4: 不错。
1: 我自个介绍。
5: 巴拉姆
4: 了。哦。
5: 那中国队怎么输的啊？
1: 我他不然是不是这么多？什么输是的？输小的，对，扔着点钱输。
5: 那谁？很多年把人看过瘾。
4: 我这，那谁给怎么的弄不起来有点是不是去了？
1: 对呀，你，
5: 巴拉姆了，扔着这样的桌子，俺们就看差不多。你那行不了啊？
4: 行不懂啊？
1: 行不赢呢？说说阿妹，忙着说啊。
5: 来说。
1: 你个人不说说的呗？那这个主意的。
4: 俺们那个送不到的，扔着是你的很多拍卖来，主播的是个多啊。
5: 跟哪里来去那的？
4: 我这是哪？
1: 不然说是。
4: 那这第一主么瓜啊？我。
5: 看你爸爸了。
4: 第一。让阿家找阿姨来信日的。
5: 哦，那这的，那这样要学的多。
1: 是，
4: 是是。
1: 得来信日。
5: 巴拉姆了，是的，我那样不真实。那这的扔出的先大到中路多，除了那危险东西，我的心才有多。
4: 日本婆，现在的我咋听不起来了的？啊，我没了心的。请不打扰下下
1: 是下请不下下
5: 而且阿家的老姐姐呀也许给我们多扔着的让家下午吧
1: 下午
4: 是的对的
1: 妈过啊
4: 你妈让家下边扔着点做东街撒不可再给你多啊
1: 我呀那粗秀的马上子阿家的热心地他过了呀张着呀我死
4: 我是是是张着着
1: 听我让家下边扔着困难老外再下下太谢了能追命的啊
4: 我也是
5: 阿姆了阿家主要能追人牛油马变了
1: 人牛油是把这切个燃起
5: 把它切了了切了阿家能追搞不定马戏
4: 搞不定是一年的队我让最龙吧能追怕下去拉车有马戏
1: 是
6: 阿门司机，刘文司机，天差不齐的，你
4: 俩行不齐的？
6: 我是阿苏克的迪士尼的叔，爸爸电影院开热了。
5: 爸爸们了，阿家给了姐姐呀，那就忙不起的阿大侠。
7: 阿们你们啦？
3: 林根那里啊，强强特别。

0: 세계 남부서 민아 랑종기 사시카지라 체슈 개베 투지 균용의 레바타 투동나 착찰 법에 넘시 양양 튜니 총계기 사시카지토 추키와타 기딥 총와 상우디바 상우디바 상우케바 상우팀버서 랑종 사시뉴지 네튼 체유브시 민마 망초기 체소타 균노 덴자기 타체 냄부송치 니투 폐기 사내카기 중고 탱고타 Denja Tunki Le Tunle Mingne, Sakun Yongle, Jikur Chegu Todam Tunzin Tang, Shirim Le Tseri Tang Tunbe Gone, Nian Yun Wongo Tunzin Cheba Soki, Chetub, Rub Tang Rimbu Gu, Cho Yongne, Jubchu Gebe Tugi, Denja Guksun Chawa Tsak Tsubu Su Yubshi, Shirim Ki, Jubgo Shinche Subgur, Lassen Mesun, Rogub Chugu Ningla Ruka Ruchin Tangbu, Chengguan Chu, Ngachin Chumshun To Guti, Jubtu Ki, Kego keksi ki chetun sokyong chep tang, sanye tige nimshi tang, sabab ki kechu tang sungzhi chedi, lupshi zhishye tang, kyubi nyenda dongwa tang, ngunjong zubzhi soki chetab gu. Shirim ki lejiba tang, mangcho le, zhubgo zhishir tang, todam cunzin tang, nyenyu rangyub ki gyunshi shi gubi galub na yubshi.
1: Lazi lazi, da nye chari na, sago khashe chi du maya, 참고배
0: 接下来了
1: 我那他个人是啊，但实习那个工作是啊的呢，人群跟女辈肩膀们也没呢，没有跟给，肯定不冲的。但人家呀，恰好他几不吃吧，活活也顶着是啊。
0: 这是了。
1: 但实习给那个开始吃的女店吃不久些呢，但实习给女子提到团队给人了呀，全都当着女子团队的，女都当我们也没呢，我过去被每个主播吃过也顶着是啊。
0: 那是。
1: 但实习女子过去吃被来团队里呢，我过做日子样的，有的不但主动送这吃被给在叫，拉他的姐姐，但全有点吃过。
0: 越到不但越用送这些吃不接给他咋顿稀松些，过去给来顿的白糊涂了。那是了，但实习给女士的工具钱里呢，做我过钱天的两个人最早起经过些的段了。是是是。但前面那是给不啦？实习给女士他为究竟做的，看里面我做这些许多人学过业了。
1: 是是是。
0: 但第一笔呢，第二次。
1: 通过我们这边隔壁呀，餐厅给我们这边买卖经给，但是这边的开价小钱呢，第二个月给人一样，他都有那日规给出租他，出游呢出三秒被经给呢，日规给啥家呀？他下载来不他，三年不吃吧，拉不吃家呢？他人一样的，他们都出了通过我们这边的。
0: 是是是。
1: 提醒四月可以有了呀，东西单位吃过咸的，变得吃下边呢，啊，真的给不接呢？啊，你懂我呀？
0: 他等先给坑住给新居啊，第一笔呢来，但实际个女子所谓的，究竟做的这段了。那是嘞，是嘞。那看来给矿里啊送不提个一年来，厂门呢，我们村民，究竟给老百姓女性这些这段了。
1: 是是是。
0: 前阵天气期间给，全部是阴白阴白阴的，但天气这边居住能力呢？ 菜吞不淌，他能先点别皮松节，拖他们来不及快的呀！我那开心不起来，这段了。我得是了。
1: 但实习个女子三点，但归属年前几个月里啊，全部是日多了。
0: 那谁？
1: 但归属卡几点呢？人穷给穷问这些了些。
0: 那谁？
1: 卡几点呢？没来最穷的来吞本这些了些。但制作单变做便宜东西，有人拿落了呀，没来最来吞别给，但实习个女子一年来人心忙都照顾用这些了多了。
0: 타라시라 다 스시기네 주팅제 튀엔베는 안안 추미 체소스 네임도 야메네 지구노다 디게리나다 경고 챔부시라 수고르발
1: 제제제
0: 튼제 신두 잠바 지스케블라 스시기 뉴스티다리나 안안 추 원고 치토비네 약슈 임시마르벨
1: 제제제
0: 튼제 신두 잠바다 원고 치알리나 탑시 카리 유메 안조야 무튜네 오르시나로나 슈고인일
1: 라슬라세 다 중국 첸제 캡데 차웨 토 스시 뉴스티다 마라 콩리아 ngade yubo khoi sha
0: de se
1: ben cha sha bi na ke de ne zo ma la kong ge ngade de na ngo ri ya sa de ji ngung xie lung ya de ne ke de chung se ge wo ne ke cha ge na ba sa bu tyo ya a ka xie wo du zo ba yi na cha du ke zo we zu da ge zhan zhe tyo ya de du yi na suo cha ka ji ge qi lu qi dang gun dian da mian zhao wo qiu zhu yu ba jin yi wei ngade de na ji me ni kong li ya qie dang xiong ne ke zo ya o sang wei bu wei neng zu tu ma ma se jin yi se ngo li yu be 아, 세계 신체 리미션 치료치보다 링도 신체이나 세계 사바 균체 매발 퇴용구 유분을 지르샤.
0: 네세.
1: 디네 리머니 콩리이나 디 귤이야 유베 차도 남 구유제 좁다가 다 차보다 세계 카지기 최네 추트바 마세 속자 남기 징난기제이나 항사 최조에 능주팅구 유분을 지르도.
0: 레슬레셀어 다 통우 토리는 스시기 뉴스팀하라 콘리는 정중 캄네네 랭아데 딘제스팅기 유비임브레일
1: 레샤르샤
0: 레세 다 체나 담드슈르 탄탄는 신 상우 디베 뉴스팀은 마라 콘리나야 나데 카르슈날
1: 다데 딘제스르샤 담드슈르기 뉴제 마라 콘리나 촌로네 자차야
0: 레스
1: 디데나 어 욕주게제 군대기 추균디나 루부르도 체줘야 되제 수학자다 지신 군대 매버 규야 벤나 차샤비나 파고탄키 루 차디소 시나기제는 니모고바 대야든제
0: 네슬레세
1: 안타도이나 찌찌디 하사 칼이야 규주길
0: 네세
1: 안에 찌신기 나바 균도 중원데 한도 신동 감밤 야면의 신동 캬교도 규부소기 능주 튕구 유번제 지르샤
0: 네세
1: 상외 디베기 뇌자야 차샤비나 상외게 입 규로타 아 조주고 외번데 자차과 켜봐 세게 켜봐 아 상원수 추키와탄 보아랑요바 어 키균 튜버 티신 지신키 입규와타 속자 강자 기브 속이 능주 튜고 유버지르샤
0: 네세
1: 계세 공세기 어 나데티다 학바르도 리무네 아 세가 케바 신비다 케디다 리니웨 깽에 튜스보타 유린 차바 법함 야메나 차자 법이나 아 담도 슈르기 뇌주 튜고 유베 다니가 요르세제 코샤
0: 레슬레셀라 다키랑게 콘리아 슈베 나데 티게리아 데비나 운츠네 시도 토비이나 다뉴스티 마티온 콘네이나 앙자마나바 다 고송게 레가데 야고 체제 정이 탄탄는 신다 예윤키 미츠소 타 규노리 네레 송겹 대외 레고 치토부 리슴게 레동알라
1: 타라실
2: 진짜 니제 아라 숨 아라 스타인
1: 어찌보라 공감사
3: 아부 공감사 아부 당안질러질러 내원뉴다 수고지용기 멍시디게 주구유자 룬초토스마체는 영양민도가 전부다 정달리용배아
1: 오랑아 정달리용배다라
3: 아니
1: 기만리야 장부슈비나 니엘리야 년수부이야 후춘내매
3: 알레
1: 맨세세비
3: 시
1: 이내래 지리야 니엘 차회토리야 Nishik kunjung siyaki zilung kumiyaki lop zin desh nyubi yiba Bola desida Di nang gilag suya nangshin kongki lop zin nang lungjung simdwe Yiba yao jia jangba yibi na Nishik chazan jomtawa ma zi
3: Si
1: Dadoi na Si yinele rinru dangdu war se che
3: Si rinru dangdu war se che
1: Cheza nye lop zin di cheba yiba Tayi na me kyun di sakwaya mindu bola
3: Ale
1: Supu debu si jadu
3: Si yinze
1: Bola de 다데 신나 다데
3: 아
1: 다저니 앙다데 키랑가 직시르다
3: 어
1: 로브유 디나르 게자브르와
3: 안나
1: 퍼블린 안 다그레 다 키랑데 시다
3: 어
1: 저놈 고미야 짐도에 자 백급이야 녜바르도이나 심팅데 테브나라 테브나제 잠브르와
3: 아니는
1: 수부 게네시드가 까까 좀 죽으래
3: 하고스 하고스 야주 아부 응고
1: 다 볼라 야고 자나라
3: 요요 부
1: 볼라 바빠이
3: 어 부피 아
1: 뭐야
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3: nye di zhe se me. Di shi da, nye rang le xie wu. Di li nga ji li na le lun ju qi du, pu ju tu ju.
4: Oh.
3: Oh, pu di nga, ne shi gun jum tu be, zhe lung gom ya di zhe zhu ngo zhu qie zhu nga.
4: Oh, le.
3: Oh, pu di nying jie.
1: Pu hu ra ni ma na zi ji bu xi ra yu si gi.
3: Me mang gu se ge yu ba zha. Oh, di ne, zhe lung gom ya di zhe gi, lop zhu di qie be ji le, a ne shi di bet de sang zha qin su se ge du wa.
4: Oh,
3: si. Qie zha di li ne. Mongra nige neshi kunjum seyagi, zelung gomjandi yahoo jie chebi yina, mora ge nazi chaki yombe ma.

0: 고조 요구되다. 네 가르녀도.
1: 아지 자샨타 쇼고장마 텐도 이달리 투고도. 창문에 가비야야르샤. 나가라 좌시더니.
2: 고조조제 저저 가르치고 유. 칼라마세 녀리야. 라부투 마르베 아. 녀러 워마티제 라부투와 규시.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멘 남균에 견조 쓰는 누구에 견조에 던도 더나지에 지금 누구 캐나리아 닥다이캬 던도 계치시에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 그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땅 안에 저거다지 구다 토부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다 허르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매베 클리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송에
1: 지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동군네 내로도 다체는 텐동안 저 토나 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남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 치고야래 망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저 텐도 클리클리 대기비야 타 캐나도 이내래 다 세리 유두양 개치마슈야 Tendongan to Siri that in the Trola Madaya ta, Kalasa Tabe Jilanga to Susin da Angelian Teta, don't in the Jayu Mele, now Dangurta.
4: They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Kalasa do, Mune Kuluman Wushi Jayubja,
2: Munita,
0: Tanga in Ele, Trina Jujitanje, Kumshia, what's Jabu Chigi Bala?
2: Yazi Yazio, Nebuki Nile Yagati. Yerub Kuludin so, Dangaran so, Sergio Tong Mubada. 여럽 세조 토르 타비던 규디 체리다 튜브다 디탄제기 소아 계단지르다 기란즈 신숭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란조 클래시 못 좀나 다그럽스이샤 먼저 디가 촐라 마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두게
0: 레세발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신부시도 오네
5: 죄송해 신부시도
0: 촐라
5: 마담체
0: 양치소 아 레세발라
6: 俺最人一年国族不谈，谈的年国族不，穷苏年国族的，孔些年把穷多当年，南下军都年，谁人出来没当我谈，谁人给缺点谈，点在了托南去吧，缺当去路了，一路给孔些家国借难过。

0: 코나니 데시다 디자인은 라도 하바나 로리아 키랑기 라도 하바 앙잔다 우간 칭뷰 앙잔 던도이나 키랑기 톱단 라기 앙잔 루베시고 키랑리아이나 곰치니기 자가토비아기 저거딘데스도가 키나니게 키해중엘
1: 아니 진짜 지원자 유비지 아이디나 쇼먼저
0: 오늘 리살 키나니 시아 땅아데 라도 하바 앙잔 루차스완 우간 칭뷰 앙잔 루는 차스르
1: 워지샬
2: 다 야고제 되면서 대사 처외 도리아 고고다니 시스도스도와
0: 我是拉达贝萨斯，年轻姑娘老公长天青。
2: 年三十八，听见呢？要我这对，但叫我姐姐来我可怕点呢。

0: 杨金兰，当年去云顶草原吃的样子，跟你并起的，因为呢，他引以为初步的严重级别个不一样。俺们去以及没几百甚至动作，偏去爬出竹林，他别的修是完了。当年去金大吉公的水平的甚至做开了的水平呢，俺们不过去讲解的，杨明都是俺们的部的，他几个你古明都，俺们呢不直接没去。俺们军团全部起来都，四岁不过也惦记，第一年土国民都，第二年国民都，第三年呢四岁成年给策划的，平时策划定制，民都蓝色白甚至几个二百了。
1: 当然，
0: 当俺们最密集的密集那落了呀，即最连几个是唐南新北团年一年七星月神，一年初一出了呀，第一次呀的俺们去，坐着看不见吃竹筒了。到达定制小队三八六，忙北空气及中央认真看起六三幺工作头了呀，车间通过几个那落了呀，即积极定制。第一，我那阿爹，我那水平那的前边，我呀谈到了去，三他们车用过多拉地样，我那最多坐啊怎么些，基本上六岁车了呀，几下南北那的还讲给差不多三三多。第二，每次给每次拿落了呀，所以说呀，开的远不的，忙着三路单回事，所以说呀，慢不的，三路单呀，用着钱我这也是需要些多了。
1: 是是是，今天给听着许多跟帮俺做的几个团的水平呢，人活着要多想想自己有啥。不要总想着自己没啥，对吧？
0: 是，但是，
1: 是是。但这几天这几里对俺最样样件儿，今早落出了亚麻，七点起落出的。你今早忙不起，我呢吃下饭呢，但俺做空气做么的？空气的托呢，是属于的。不做了呀，那我当然的开了一个小儿子呢，不做给绿皮干了呀，没当我谈，关键的忙不干了呀，小东啊。但不讲这干了呀，干么个自己轻松哎。不行大的肚皮呢，让和你妈过听着看这这。然后呀，开去打宿舍里呀 ，mix 一个打机，开吧听着，买不听着开始，听着切切，你大把这些工作，他就挺亏钱是吧？钱输钱是吧？
0: 是，
1: 大把这些多等个是吧？听着切切，他就退休人不去抓点对，你不过宿舍一年嘞，他就空气人心给经济安嘞。俺妈当外吃当，根据这个多啊，三姐，大把叔叔通的呀的，根据大妈当这个么多，谈的叔叔越别这个的了呀，出南山的感情。用土么多？前阵俺做，但是，不过从我那吃下边那里，但是金大哥如果忙不起是吧？就做个点缀，听这几个吹了呀，你群主干的，俺多爱拿了呀，出来给过人。
0: 他说，
1: 马上俺做金大哥从我那吃下边那里，但是空气人心给，所以给不过打没当别吃，打没心大哥，以前的是当多爱动过是吧？俺不过了，对哒对哒，让卡萨鸡蛋多皮呢，俺多了呀多爱，我那让脚插大去下，都是豆腐的名度。第一个用户们都，朋友们用户们都是，但看到个人不是主的，你不得来，说上面给什么了？学钱不有吧？错话的见不赢吧？每个给这些到南山叔叔跑着念的这，是吧？你俺们家他们差不听这，到省这钱的念听这，对了，看不没用不听这，他的钱别人偷了，但叔叔过样个家那的热不一年嘞，几乎穷呀个难忘穷么嘞，一点没偷吧？叔叔里呀，但是再不点别，开始说嘞，经常跟农民车上差着着钱拿点鱼那里，田里呀，真真钱么多吧？看到田主仓了，叔叔错多么多啊？
0: 太伤心了，当然做几几用的作为补菜，作为菜根也主要是他南青白铺着菜的，这个菜根弄不得啊，菜根动作也拖着青不行。因为第一个错身边，妈妈的青白那往穷学
1: 难上。
0: 不过做因那的，我们按住到都不因那的，就将来啥不穷不因呢？别的家搞不起钱，年差钱钱，其他学是是完了。因为谈的不过我那些边呢，就这些啥不穷不因那的。自己家及高瓦塘竹南穷白马多，推出鸡蛋你们鸡，你们你猪队怎么办？俺爹的呀，唐新铁站买不停这鸡吃猪心，唐南新北金站南路的呀，帕玛塘，俺见过波拉莫拉场面的鸡抢救，鸡公前边那的呀，爹的呀，趁早去三百零码头呀，唐南新北的，唐爹推的呀，三个的呀，东安园嘛是，因为其他的呀，通都现在大没几不多了。你这有点完了，现在他不过在忙些，不过给那些听说给不了呀。 아니 보고 여기 지금 수수 삼류 캐쳐 잠마세 저 치슈디는 나는 수 김성 럽스 추기 지금 로스 균단디 내려야 키마기 내려 핑마피 딘제지리야 고와 시고도라 난 수다 심슈탕 투수 당난 신비기 변조 망부시단체 보고 여기 럽종기 장체 가창디리야 전인는 것이 부디리야 지케도 파비 제뉴 신비 충조 前的 삼제 소종 진짜 망부지리야 단는 것이 이내 부족기 원수 스소야 진진 치고비 탄다 미드윤의 야 예베디게리 야 지 진야탕 진진 가신 첸조기 삼바 랩토브 고야디 하장기 키에침브레샤 덴조 양안 수다 메베디리 야 존이 난신 예베디리 야 르인 쇼조도 완 샤데 양 수지 진진 체오리스 쇼 유드 삼바 야 로이 침지 데오리스 쇼 마신 아 보이네 데지 베준 체고 요시 다 이네 데 야지 안은 수 세세 쇼 고야디 로이 침바탕 데로킹 버스야디 当然最初的呀第一先做土别你不记是吧这是别人是呀的呀第一干了呀特多马王了呀最年前不记第一年你怕了呀给你的记就那么行了当然是当然最近大几五年恰下边的呢呀俺俺最养家生气气切过多嗯别恰下边谈不定五年恰下边呢俺最大把大几
1: 럽순아 차샤브나 기랑 보고 담이신다고 보고 또 어떤 거 유배 딱바르시 보고디 견지 담에 담을 텐데 키지 아니 보고디 튀균도 삼로 상보 봐 삼캄 상보 니 대타이 봐 보고디 다 기랑 냠시 톱 유해 봐 텐데 지기 다지 탄데 내법틸이야 기랑기 지 남이다 是吧 보고디 견지 세상 통제돼 아니 안아줘 김당원의 차샤비네네 셈나로리아 지 파초 도와다야다 심지 기킹지 아니 근데 럭브레 다 간다리야 고유 팀제 지나로리아 철로 연대도 부족에 이내래 다 근데 럭브레 로이 쳔버스마레 다 아주 촉시 있으바 그게 돈의 수비는 촉시 있어야 돼 뭐니 개침브르동아 당아주 지 가지 벌류나래 여지 지딘 힐로 강쇼망시도 기도 링동범자 창민시 잔지 지감에 부통세시 딜어 초시 장게 쳔버스 당원이 촉시 있어야 기랑게 직 초외나게 디기디 초시 도비야 그 뉴비 치슈디드와
0: 다른시라 당원은 주 초외 추리야 직 부족의 초아스야 딩 원수 영인 컨제시 도에 디기 아 거도 동예 동주 컨제 이미 부주 장게 직 냠린 치고야기 고급지 제로나 주인 디양은 수 티콘리아 로니 집에 조아와와스야 직 부주리아 간 조제 양 초외기 동예 동주 수이치 아니 장 김부 김부지 철조야 텐제 직뭐 임바
1: 不过呀我说俺说呀别谈起所有的让人家抢不起你给明的月的等所以呢没心里让人家虽然没有不及人嘛都让人家不得啊苍木楼让人家往我听着就没人不过现实就过呀的开心不及的呀就主动了他上是但对跟个错呀那恰下边的呢俺就听到起我呢恰下边呢没别的人家啥的我呢开心不是吧嗯且咱俺俺做的就身教大于
0: 可是，
1: 人家有事吧？对不对？当然，做没必要过来的，我那个开心不起，差的多。当然，做听到说说的，你去体验运动干吧？那么啥，是的，那个他们都，这节目都拍给我们都是，每当我这个讲讲，送给小布来，但天哪呢？看上了呀，这不是卡特不说，当然我那吃下面的天热了，不落了，啥的那住的，托马尔叔叔通电的卡的是侬，你的节目送拍给节目送下的一下，天天人别人别姐姐，没啥的，常用用的都，天哪呢？说说通票的卡的是侬，俺嘞。
0: 他前呢，玻璃矩阵拿落了呀，所说了呀，拖不大，小不死呀的，有的，错也拿了，他个人是也算不算给，什么逻辑给用不完？嗯，前阵俺俺做，他就说说，金大姐我那吃啥呢？所说错了呀，真别能丢的，点点上给不着了呀，就给你贴住我的身体。俺做金大姐我那吃啥呢？不过的，他就第几点不起穷热钱呢？怎么给不起穷热钱呢？是呀的，金大没什么事是话是吧？
1: 是。
0: 但。 俺最上路养家子当兵呢，第几时的营呢？第五类去专业训练部给嘞，坚持听这青鸟是吧嘞？第几时的营呢？开始时的，第几时的营呢？看上了呀，可在忙于呢，第几期我要了呗是呢？他第忙多了，俺俺就当的上路当兵的是。但第几时的俺俺就他是说说谈的越点不点了呀，即错头吧，娘头吧，热头吧。 听这几只动啊，现在俺俺做，他就刚没给你，即刚唱听这几个，你看上去他肯定老不嘞。 미치디
1: 탁주 통마스바 체장인 지민지 응난 좋다지 제제기 생감지타 야나 척시기 생감지네 아니 부디 키시드 발 척시기 생감디 여비기나 루이 침비 생감디 여비기나 덴덴 부디 미친 나로르야 다지 피게 여지 지 피자 근제지 파자 근제지 용비네자 미닥바 근제지 체비네데 텔리야 카데 쇼토비야기 누비디 니그리 섬기 제자 당한 수 수히네레 초에나 차자비나 섬류레 대비 튕긴 시야디나 체야디 nganchu ta ji yu to me btin ji ji dong
0: ji
1: ta yin le nganchu bu cho lup to de kare shu bi na tan de yu be de tan yin ne shi ni ni pa ge zo wa yin ne shi kan da ri kan da ya wang we tan de ne ge ti li ya yin

0: cho chi la ka nge yu tu cho si cham ge ni ro gyo ri yu ngan chu mi chi sim chi ki ka nge le number ge wa che gu
1: samalenge thanalenge ne senjo nan simbe le chen thini phyo ge lungching ki sunga chilam gyu ne the don chi simbe kam sum chi ge sami do le chen shi khonang yam chi shya thi na tang chu ye chhu ya yin chi min chi su so ya wang we cha la yue de jo ya ji de ta ta ne xin chu xi na ro shya de yi ta xiang ge ju ju na lo ya ngan cho ta chi cho ye na cha sha bi na chi sa xin den be ta kan de lo bre su kyung ki ni xi so ma re ki na la ge ji kan ji yo le na ta bu pho ma sya di ba la ga da am la ngone cha sha bi ji chosop soki ji singbe du dong di nang xin ba ji su su ge zu du gan ba ji su ro yu ba ba xi ro yu ba da do qin ye yu ba ti yin de chang mo pom ri che zang pom yong ne cha xia bi ne pom di xi chang bu da xi cha bu da ani mi li ya da do qi ge bu da he ni guo bu da ti yin de pom ro ya zhe bie chen ta ji de dong a ma se yin ne pa ma mang bu ji ge su su pom tin zhe ji yu ba ani ji lo ge zu du sim su qi xue ji li ya yu guo shi ba tin zhe xie ta ji gu jin bu ji 昨天对干吧你看说金大区三六南路里即大区超市为大瓦松马边听这些车子不菩萨的合理户籍听这些给这些开不要马戏和你古马戏大多七星马戏大一年里前不差的对婆们能行给三十块不大所做了呀大多七图马戏 마세이는 다 김장지기 다지 소용 소모베 디시뷰 나로리아 은직 나와나사메바 펜주니야 다지 개발인지 단초동안 간식비는 뽀포모사디라 저와 근제 중에서는 자 디카레 시기 참지 아 자 지크니 고브시 아 니 장게 미신다시도 르동 채우다 세야 뽀포인바 차샤는 지장 흐르흐르 제바 개요 말이 개요 말이 나리에 디상기 따도 치모토네 개요 말이 부부사디 치 제그르시 제브리 아니 밤부조리야 디상기 나와도 아무토네 개요 말이 출로리야 무사돈 지고리 시야기 로스티 진베제 차주문도야
2: 실릉이 기스티제 마부쿠뇨게다 부고스네도 범산스도 가고네 게스네레 지 메갈기야 따가 진예이네 시도 바치로리야 지자라뇨가 조야 이네시 간글로 범이 야지도 가스 소야 가메티 제가 초에나 로리야 지 구주여버 뇽뇽 마지
1: 시바
2: 따이네 연지라 따다 나르 네원 슈제도 지기 투즈디 나 로리야 아니 추젠리야 주드즘바 땅레 톰베기 튼다 충충니게 Simku Chimbushita Tejo, Ti Inede, Ta Kimsan Naloria, Puru Yuebegi, Kimsan Inegi, Kimsan Loso Inegi, Diria, Samsi Sabatiaki, Kukovji Chunsun,
1: Lessilis,
2: and choosing the Naloria, Tangarese, Kangbe, Tide, Dakta, Mare Amlada, Gonu Tabuchebe, Amlaji, Leswal, and Kura in the Singe Naloria, Chudambe, Gabria, and Jeda Shoji, Lapachazo, Sunanki, and Kura Tai, Nimbo Yaji, Pinin, the Kuranki, Bu Puni Risha, Puji in the Talo, Jig Leshu.
1: 请求这些素能的不记忆呢谈到了不错不大啊你突然几个老师前面给多人西班牙主要这些素能的话阿姆拉火烂的家恰下边呢我觉得推荐这些被西草被给朋友们都因为火烂的家约不得不杀大大你给
2: 아니 집착이 다경다 잠부시라 난소 아니 이 직 퇴근기 초에 나로리아 임비인의 양직 중간디 나로기 탑잔 나로리아 암락이 예배기 시세 스스라 양직 안수 딱겐고기 이야기 지 도부딘제 여러 발 딘제 이내리 부의 부의게리 딱딱한 제토부도
1: 나
2: 마세베 양직 고레디 나로리아 암락이야 교세기 템라로지 딘제지
1: 同时还呢，俺那个我那水平呢，新规七不起来，太俗，不普及些，我那钱呢还是可以打，俺那水平这刚的呀，几乎普及我那水平呢，顶这个拿不打，先不顶这些土没变，那我就要了，现在不的可怜可怜他呢，阿妈呀，有些就他们。
2: 对，这边那么低，你来讲，俺能去给这个推荐，朋友们去过呀，给团大大，朋友去过呀，给团大三亚的呀，一万天这七个对面都，所以呢，这三趟四十三亚的朋友一万没银板，所以呢，这六十块那也土地的这几日段了，那么这边中间的那罗里亚这，不然普尼达中间给进大的呀，普尼达朋友们去普的尼尼他的六群中心不，朋友们的罗尼里下，俺那可能也他中间在马赛杨从安全局接。
1: 我们总比金大体呢，强心有了，自我点不起来。我那就上面贴贴了呀，学给难度。
0: 在南塘，今天咱们做天灵气，给咱们到底在哪里呀？这里随便能听，就咱别出声。
1: 天灵里前天休息，千古难看，给准了他，菩萨那么多垃圾。
0: 俺能做啥？我见面难解求经，
1: 能给许点结果，
0: 许点结果。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죠 숨다다지
1: 변종 롱친 년치 리후기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냥다 미친수부
2: 변종 롱친 년치 리후기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냥다 미친수부
3: 생겨린 게 공감상 계린이 편도 준비에 체인이 수지타 진도 구비에 체인이 리사락보십
4: 팅디리세나 슈교나 텐손히 왕춘청키 기총총키 리주뇌체 니세로 겹레 튼키 피림네 줄 괴도나카 지겹 수지 시진핑가 나웨 가괴 캐친기 공튼 라다 튼괴 딩섭치바타 뒤마레 튼주비 닝도 타베 슈친동 괴베 니송나웨 거타
3: 초아가기 기종기 지진의 니세 조급례된 모두 배신제부터 기종 가구로 교세 계람니지 추성외 례된 가구의 튼섬소례 배고로
4: 기종기 지진의 세체 계람쇼회 대부처 동쇼차부의 양의 슈부타 감스대서 장균정기 신친타 봄쇼진배 우치기 대부처 나담니 양의 슈배고
3: 기종기 지진의 포규의 슝남슝규로 거구의 작동타 더 뒤에 탐진기 워싱 예배고로
4: 칠레 캐페 기총기 지주 뉴스 포크키 니세 로큐블레 튼타 쇼튼 뉴스 이심능카 타레키 니세 로큐블레 튼비규 간이 쳔부체 휴도 송배 거성히 샴의 팅디 리센키낭 튼 십전하 세르한하
3: 니글레 군년의 지배세 랑교정 등외기 수지 왕춘 정기 진도 구비에 최진이 랑교정 최진 뉴스 규동부타 랑교정 딘린 송경 근동부루 기존 정기 지주인의 지니스의 로급 레드인기 피림 내출라 괴동 남시 콩기 지겹수지 시진핑기 남외 가괴 개진기 공동 락다르 튼규 딩섭 제부탄 당중양기 특주 규제 락다르 튼규 년딘 제디 미마 자제르 지부탄 최소 공도 구르교 타종기 뒤마라 레드인 주비 닝도 타르비 슈진 동급의 내수 나오시 왕준정 랑경종 최근 뉴스의 교동부타 랑경종 딩린 송경 교동부로 펴면 대제 레드윈 바라 청진나바마세 계종기 지주 뇌치 뒤추 교동부타 니세 로급 레드윈바타 니람 지뒤나니 니세 로급 레게 피림 뇌치 킨도 십드나바타 랑경종 등위단 시슌기 첩슈니 니세 로급 제변나 슈게 루드윈용라 토지치 십시 콩기 초아가기 로급 도슈기 덴자 겐린 치비 니취와 뒤머 레드윈 주비 닝도 타르비 슝진 단토 야르비 갸르비기 레드윈 주기 뉴슈 유규 체리 당 튐비 고니 니세 로급기 레드윈 카 야구 주괴비 랑자 되나시 왕준정기 유유 뇌드 튠지 지급 수지 시지 빈기 기종기 뇌체레 통진타 뇌지 퀴기 미마라 투제 침문나니 가괴 개진타 숭시에 개진 나바마세 랑자 카세 되나바티 안조로 귀마 침부텝교라 니세 로급레 된 야부 주부교로 듄교기 카조아 세드윈타 자위 시진서 코드나교 랑경종 등위기 통진 전에 최도 규디당 자주 변에 랑경종기 니세 로급레된 구디 촉중타 기종기 개비 니주님기 지류뇌지 듄주어 근동부주디 등시마다 년도바 미마지기 차로 주디 전에 뇌지 니취라시다 제시 特别 주동기 저와체비에 미나 최급제디 니세 로급당 진주소레된카 구림년배관련 주시교제 송바세 왕준정기 정용기 짐가 침박하기 땡기니기 타주정신기 퇴니락화 딩섭림바타 송교니 타직도 토바체토 지겹수지 시진핑기 남외 가괴 개진타 롱공중앙 첩시주기 총두공등록종당 락다르 딩섭체디 랑도앙 삼로타 첩시 차주의제기태 로듄 시진핑기 숙신남외 당중앙타 제두 지규류용화체부타 지겹수지 시진핑당 당중앙기나비에 토구루티 니세 락급기 레드윈 야부주비에 귀슈고 침부로 교로체토 폐계당 딘자라 직동 야부체니 타세당 타세기 삼로 타용체디 다도 로수의 미디위에 첩시기 예심체로 단디 레드윈카 튼도도 귀교로 근디 동급비에 니수남시 王军正给密码杂志的进步他厕所空都各有他用切的托区别车的绝不他车里当停把了两段住不到新年预计年岁若够当记住两段也不住年记住全用西段定力用够干练切割出档落蓝清东刷给多军破别蒙西这个牛索切割行冷不切满的相对年岁若够都不需下坠突破切割了美丽卡给忙作业错人变形军点多拉索头发切割坑度记录他特别去动给这个切别免了脆角切割不谈这里当听把了脆角和切切碎的日卡给切裂给若狗都不需这组切裂裂皮的当脏些的切的切绿没修路为干练切割小军听着年挂切割心内在破归他年过了开工给能洗他出街四细刷做你了定年德西切连他我的东西切入当地我们两个裂皮的切年给摩中空年多少头发切割自我强年建筑两段要不住个心这月听路他西区给电别天居西差不切年美丽的切啊跟苦给的要不谈美丽了也差的说啊两千把你给美丽跟咱你把借给两个蓝水洗的松电不谈这我切别明年能美丽心骨谈心说东九路兄弟要给两段卡西差不住个云天年人民广水给两段要不住个心通知谈撒家了电价贴了当街切贴苦有了土水切把过去面具谈过年都是千年七数切入当托明晚忙做给切刷电价了金松要不切个孙有如欺诈当领着一天天切别列顿主秀切入当个心我到电锯起脚他用切开了推到度乃至年初他年岁若够列顿必须给这阵用炸切的切列切别这些也不谈当年是我说的列顿也不足不多基础的土库的切色的连月不谈领着列顿给人归王家的登记也不切割记住全用西段定力用够的松动切割型开光凝固切不谈内电切的绝吧裂给凝修切不切切的记住绝用麻辣当绝用女别停的经济出现脱落当年千里当听别蓝水谈云南简单清光间接给生息界的电力松动给裂段定力云度压不住不谈西林度天局突破切的月亮电规用够的梦些电不电规别年数闹事王军正给根据年纪他贴吧苦练听觉了他们经济切的年岁若够切割错用年来把它住个年纪滚动不用那切的既用了他们经切脱滚动当滚动其实切入当地千里当吞行偏于给国年列给蓝水组的列给千里人心他恩把人心切入当个这月前边这些滚着他跟着西侧两个卡三界岁年七岁人路他几度帮的基于了亚国前年两段卡团结突破了关键动作现在重建的给空大业跟着团结年不切割心人家估计两期别杨大别随段两期到我做不谈拉大的切点别段你这个你不抗两段年让你增重当跟着年过的前年年岁若够给两段卡亚国主个别年数那么深刘江堂人为工为财朱寿科下课清洁领导偏别不深
4: 给冲起是日内次年岁若狗不列团各绝推参数列不谈巧看个若狗都不休息内次破归早儿女秀抗月给这我切别名呢最狗普塔切行学不谈铁不能去若狗名的他我所母腿我行学不成给冲各国各色给咱们年纪初行为列团他们推参数列不谈他是给冲各国他怕他们顿一样没不谈起来如看忙不推出腾前期没所狗别咱们相信学不成下面的铁锅体深入三转坛。他在基冲港国内次破归作为亏空数巧看个弱局独秀极度前年这我前面名呢催局前面列团母团变形越轻。铁不能出家内次破归图催局前看他弱局为所母团活性越不济。现在从今儿没随弱局明朗如看起没随他

0: 로톰나 남조 닌신 이름이 네주 마중야 냉가 민두 제가 편다지 주주니 네 매제케 제고 야부 송주 티신 디 남조 탄삼 십실기 최심이라 남조 변종 탄삼 십실의 도매 삼두야이 시 맹아 되시 대다시 없이
1: 계종 가고로 줄이 된지 실종 종조 울렌키 주린 뱀바 최상키 테마라 게진 초보에 난다도 당네 망조 직주 체디 종조 사동투 뼈바리 타자 내비 망조 그지 야고 중앙 뱀바 최상키 락도 카바르네 장아르신 차신유 카바르탄 게팅나 콩키 렌리르신 더바타 망조 지리드윈 리르신 센드로 규지유 중공 중앙 70주기 진대 개별 체인수 제인 촌두촌의 계종 종기 출류기 뇌체 인수로 교례된라 심주당 그지 제바 제도 총지 뱀바 최상라 겐디 지부 유배 용조로 사무 중심 콩키 만주 촌두 공튼 락다라 등규 낸된 제디 시림당 전주기 먹덕 가르종기 뉴바탕 땅윤기 동련배상기 뉴바등배 강리 체내 망조기 디두 셈낭 조바탕 퇴장 리르신 년가 제실 제바 Rishu Tuto Tu Lendeba Jie Chene Gensung Ki Ledun Ka Shibda Tang Dendi Drupdi Mima Mangzo Ki Cheso Tang Gyonor Denja Yagbo Sungi Yin Xiexie
0: Chudu Tuenji Gedong Chongde Sali Xiang Pali Chongzu Yumi Zashi Nobula Pali Chongzu Yumi Yong Ta Nyam Tu Sali Xiang Kibu Chongzu Mangzu Nezang Tu Guidu Xiebshi Nindar Chomxiong Tu Pancho Tsurung Chinkin Rojo Langko Ta Mina Tonggap Kong Semgui Chimbo Tepshin 中国牛菜塔中国多数了那南亚一切语拉巴图中共中央七十一区级今天节目参与时间年从头说呢本中习近平前总统开前结果对了南朝罗国马前不贴穷 다정한조로 도구 정부 유라 시림 당연 레지베 뒤타 남북군토 난조 국호로 도구를 양식지도 난제 단단 시중라 도지 70주마세 레드카라 쇼딩 후다타 딩즈 갸도 페바 제네 난제 팀시 냠토 준지이 시시시
1: 생글랜제 콘도 센터 바디니 고주투 퀸심 직지키 년세 로급기 꾸디카 치마치신 텐교 제바시 교베 직접 수지 시진핑기 접도 개진키 공튼레 랑중기 레지바다 망조기 등에 냠세 제바라 꾸마침부 테베 고리
2: 가치의 우토기 급수 땅탕 시중키 쇼미 속결휴 체리타 튜비의 권에 늘고 기세 체크
0: 생리제 샴러 모두토 선줄 군주 군주 레진키 주둔 조위 지자시베 난생키 난도 카니바 고주토 변종 기종키 추류 기구토 듄주치 시크베 징주마타 자제 년도 봉디 봉마케 로조 자유치 통두 연주수기신
1: 진대 개배 최순주 님기 추주 개발아 변종 기종토 차르바 심심법 듄토 규직 듄토 규직 탈레가 전에 드바두 지 최고로 동케 황진 텐키 라난기 카바르네 레룹 제유기 귀지가 귀조진 콩당 특조 주 님티 레게니 초카키 로큐브도 슈당냠토 도르균 폭베 림듬 종류로 상네 느즈 보유토 규세 로큐브 돌람식 샤르동 제규티리
0: 디니 징주마타 자제 년도 봉디 외마츠 기종케 추르 개교도 교내 로드 레드 집에 니 나와티시 진대 집에 세 뉴스 군이 증가조로 제뉴 로드 지 고베 가조지 자제 년도 급도 직접 루카 니베 니라 루카 지키 실레 로드 도수 공대 제대 로드 디체 제대 뭐 제네 세모로 기구를 교유
1: 기종가 그 킥시 제유토 년순 발리 진총기 탑조소당냠투 세윤의수 년순탄 직람송종 체신유 안초니 미망 부주마인베 동종체규 년가 강도유나 안초 대가라 조구 시에 년순바 리진총키 사구바르주
0: 사구베 잡지 타메리메사라 혼진텐키 섭섭네네키 모투단네 듄투규신유 주고 담잡규네 조갑 담바 강사로 토신 코르지 띵진보샤 진대제베 제 숨주 년기 수주 주시파라 자세 년도 더드 직접 루카 니베 닝라 루카 지케 베마츠 돌람미 니델하잠 자세단에 추류기 남도 미 자방 주시 송도하잠 장세세휴 탑사 담보로 뉴슈 유구 로교 지시 베마세 로교케 도수자 지도 디신휴
1: sarkyo para shido chungwara kitong ka gwe nyin se kujub legen ki kacha shirsung jinta jebe ci sumchu nyin ki ngato pe megu kan ki ngak tong jebe menju rimgo yanla ruga ki dikje tang yuje

0: 십줄 학점 당 렘고 맹급 당 대신 독시 면제 당 요제소 십줄 학점 결디 믹셀 랑코로나소 뒷당 내 개종각으로 자장한 규신유
1: 면주 렘고 연라 로가케 루비 리코케이 사르고바라 연라 로가라 응수네 가자 조지 제마라 자디 리드 뱅고소바 당지 대응의 당송지체 레게 주시 두고 창도 당내 믹셀 랑신케 칠레 소종 직주 제바 당 사용의 기 유적 당 십제 제린 도시계 면제타 직제소 카섭 제유 제조입시
0: 네츠 베디 마세 파라 로급차 미조 니셰 뛰마라 쟁주마타 작제 님도 봉디 베마츠 로급기 특사 당부로 무투 베탑 지신 유진 배종 시즈 연라 메구 강타 작제 님도 시즈 닝라루가 기 베마츠 네츠 포구이 떼와라 균투 규티 로람 장세타 미네 조이교 응미 징엔 제시레 림네 응응고 춘진제 제네 감세 로급기 돌람 뉴스 지신유 푀메규 칸 까마 맥주 동쇼 지키 느즈 포규투 테브르 님르 탱만 당네 구중에서 제디 카도네 코트 제유 되유 최된탄 갑조 쿠룹기 겔린 뚜슈 카지경 내부 규지 제배 망조라 고르규 면주타 응소 커스 쿠리유 독세 소지 레드 무디 야구 주신유 명아라 민나 최급탄 존네 닌가 제시르소 로급 자주 응아르신 자타라
2: 그림된뱅앙비신유
0: 샴라 무투 생기로 그드 근종 리젠키 조튼 조의 티자 시베 난튼 카니바 고주투 사드 원장 레과르송 겐캄 남바사르바 뒤지 그베 제루니동 제루르 로드기 종용기 겐캄 쿠리오 송종 레드 고르키 제링 년준 쇼기
1: 사드 튠토 징을 추당 송종 타 제도 덴베 팀지 냠준 치베 튜몽케 문지 균체 메바라 사드 조신휴
3: 지로니도야메뉴서도르로도토
0: 로드투 랑중기 직동계기 지도덴베 변종 락다라 말라 튼규 띵습체디 지도덴베 초탕 초탕 지도덴베 총습기 응원다라 그 리슈탕 족도기 레둔라 균남전기권의 군디당화탕 비준 기승탕 비둔 니리 팀진 체실 제배 지도덴베 무주기 비준 중니 세주체디 맥동릭신기 긴감마비카 직도인의 사공시비 긴감시비 족용기 뷰제 링일라 귀티제유
1: 배준
0: 무주기 제대로답당 림베 종용기 긴감시비의 적용기 뷰제탕 편제 댐병왕 토로 조와라 군디 당신 명하라 종용수 롱아젠 주시비의 긴감시비의 토사족준기 편제 제보 딜랑왕 리급종화탕 토사족준기 믹제카 니추제지 예용기 둔체도 레바탕 대낭 믹제카구 예용기 앙탕보르레베 강종사대의 긴감명시 태외 작당서와탕 장도피제기 명시 균투 댄도친유
1: 라자中间的出手中出手中的准备年终的教育能拿蓝色吧创作了相同的吧他做了面运图卷心给给了必须对抗铁的这部内容准备年终给就到你将用给健康考虑抽对最重要与南京的国内工地单位孙娘特别独立实施罗对图让中间健康最重要给偏置军队啊电子当年公园塔出档沙藏这一集孙中麦特拉 군대

0: 난 곰똥다요 랭귀어다스 게다지그래
1: 로아로아 나 저거 진짜 잡으래 드디어 로아
0: 다 디자인나 다 단다 제우 가득메다 저다 단다만도 트레치콘나 다 템방압주 대제여라 아니 강가
1: 김장종가
0: 김다종가 두번마세니 차제능도 주내기 차제는 강가 차제 좀 대봐 클라스 예바 녀가 예바 디자인 참만 안날 대자니 졸리제 예바
1: 오르바르발
0: 안 마세 단당한도 트레치콘 좀도 마세 단당한도 룰란트림라 다 아니 뭔가 산니션달 강가 다 리유가 폐지 진짜 다 리유가 클라든데 사제 아니 니마는 다 근데 요 말다 또 job 검은들아
1: 아 다 니마 소진디 뜻이 발라치는 그 숨은 신지게 나라 구주 샘진스 아 쇼 엄청 또 좀 샤르 상총 아 비기지 응미마다 지 규제 강변나 자마뉴 아이네 자 아 글로뉴 아이네 자 아 도와지 레사 다양 레사 코제 뉴 아이네 자 용성 흥이 되지라 요 말스 봐. 다 딘디지 시지 상고 디간데 지 유고르티 타르스 체르르디 아직 벤조 피제디 슈크쳔부치 선배 맞아 안지 브론즈 다가 코리나라 엔지 민망고 김장정 아니.
0: 제
1: 안정한 지 사야 통이야 디에스이네 기부 존진난 장가다 자진 잡어.
0: 제제 봐. 제제.
1: 안 딘디지 딘지 아 용보 야고도 용보다게 백갈에 시부정이나 티비자마 갑제. 다지 자제디 야고 유디 자위나네 파서 성교시고.
0: 어 제제.
1: 다지 마도 응유지 저가나 대인지 차샤네 누이디지 라도 가바가네 비가 파서 찌찌찌니 젠 따르와.
0: 어 제제.
1: 라라 아다지 유골직 링 밀 저제 시부주로 와. 저기 진의 용 연정 잡아 찍고라 니네 광다 안 대서 찍 저가 직 콘텐츠 찍고 와라 엔 사야 콘텐츠 찍고 와라 아 디나 유현다 만라게 미세 체제로 가려나 디 윤디 요걸 쓰기다 요국 자살
0: 요걸 때 야부지 코나 다 근도 디 차긴 걸때 무슨 다 차긴 안 담부디 나다 장다 쿠유 장다 야부 거르 아니 나그리 숨겨 쿠유 숨겨 아니 징에 디 소자든다 아니 간주세 맞춰봐 아니 구요다 강가 배도 땅도 아니 대바 수조비하고 제저 주시 시지핑은 듣는데 강에 드네나요라 아니 드미 참만 나 서당이 뭐네 서당이라
1: 바바바
0: 제티 아니 하고 저 건너다 땅은 간도 룰란선나다 룩 포랑간 차예 아다
1: 시에세데 인디스
0: 아 시에데 드리저라
1: 아세
0: 콤블루날레나 아주 포유 마데
1: 어르발다 직 저도 시에는 사지도 기부해 보지. 기다 최저 안지 서서 남아 됐었지. 거의 맞았어. 내 차도 그서 저도 시에 담비디 구주디 전에 안지 사지도 기부해 보지. 사실 저 바로
0: 아니 소소리 찾았나다 단다 아니 로 딘지 딘데 봐도 대야 좀 된다 단다 제거 거리 있음 딘지 딩도 내만한테 그래서 그랬어요. 맨 거야 맨 나차수는 맨제 제요 말을.
1: 어 자진이 뛰어버려.
0: 어 자진이 뛰어버려. 내 로 뛰었지만도 내 두고 말을.
1: 어 말라.
0: 아니 지난전 로 업주 두주 대받니 근데
1: 전혀. 그러네 비서지려. 내가 그러자
0: 말자. 그래
1: 안돼. 단단지 로 뛰지니네. 다도 퍼스티 아삼사르지. 로시르지 여러분.
0: 그래 그래.
1: 지난 로시디 뛰고 비중제 가르친 찍 좋아하고. 니네 지금 나사를 주니 맹가 땡쳐줘
0: 언제
1: 순간을 해
0: 언제 어떤데 해
1: 다 지금 맹가 체스 지금 조고 여유이네 아직 누리도 또 되고 유튜 추즈 레드로 봐
0: 언제 언제
1: 지금 아무 인 대신 발라 지랑 니엔 순순리 지도 이제 다르시 되고 주네 다시엔 조고
0: 언제
1: 아 따다 들상 뭐 모르지 예빈 알 더 쇼사로 봐
0: 언제
1: 언제 순간을 봐
0: 언제 언제
1: 그래서 안치네 발라 지랑 같이 디순순가 조디 요걸 땡제 지금 유보사야다 요걸 땡제 도시에 인도 엔 조디 유다가 랑게 연조데 다고데 그러나
0: 그래
1: 어디서 레슨 걸어봐
0: 제대
1: 도와서 아니 지 네고랑 것도 어디 연결돼 가서 부유르도 아니 거 매치 걸어봐
0: 그래서
1: 어디 손조 지야 돼
0: 소인스
1: 아 잔저 트레딩 담도지야 리주 차단 손조지야 아 요거트 무튀니 네트와 야도 야지야 근데 이거 상을 지러와
0: 아
1: 니나 지 요거트 요거트 지금 실례버이네 니나 지 그다 지 누구서스 소계단이네다 재무지단이네다 만라리리 여러와 아디나직 아주 요거지긴 쉬어봐차시하네 대직 아 누구 소계단다 또 냠네지스로 가르이나디나
0: 대디는도 다 조디탄도 루나디난탄도 둘로 컴베탄마선 차차비네다 차단인바 안 잘 건리해 봐. 원래 아니 신나해 봐. 방정해 봐. 매도해 봐. 다 추해 봐. 안 자제 간거 좀 봐. 아니 군대 데려서는 오 다티 군에 다 기분 군에도 다 먼저 사지 가봤지나 안에 농부 딜레 기분 민도 다 군에 아니 로드니 때 민도 다 기분 시부도
1: 다 더더신 유급 차단 참어 근리 토사 근리 여봐 되네 즉 나세 여봐 되네 빵 여봐 된대 즉 다 유디 기부 시부도 쓰러 다 유디 기부 여비나 안지 공부에 지기 초학계 당으로 지금 아주 냠린지 한데 잼지야로 다 패션 공부는 다 야어리 도지 가서 다시냐 또 여러벨
0: 이제
1: 또 지금 패션 아주 요거가 지금 취미인데 지금 이게 다 기어 다시냐 제 근데 여러벨
0: 어 여러라
1: 요거 퀴즈 이제 여러벨
0: 이제 땅한테 때 리유데 텔레비나 땅한테 때 봐 인존 템 다가진데 걸 안는 한도 공부기 잼자야나 공부 아니 다즈 공부 다즈
1: 他们都玩的必须是吧？嗯，必须是吧？嗯，那是那是。俺们必须得打架架，俺们得把闹起不也吧？是吧？俺们吃了里一种也吧？俺们个人，俺们叔叔克拉也那，俺们很多个，别把螃蟹宰也吧？是吧？俺们虾米那松茸也吧？俺们地鲜的。松茸是虾米拉巴斯的。嗯，虾米拉巴斯的。把广告给讲了。虾米拉巴斯的。是啊，俺们很多松茸的那的。
0: 卡拉卡尔所所有的包子所有的俺那这个啊项目萝卜这个毛毛是喏毛毛是毛毛是俺那菜那个嘛就是所有有这个是是俺那项目萝卜毛毛所有的俺那可是说的汤所有的蘸所有的俺那菜我那所有的和卡拉专门的所有的俺那俺都得把恁学嘛别把个螃蟹俺那熟悉啊 아니 칼라카레 콩고가 알라
1: 알라
0: 담만다여 아니 로즈생조르 로븐니 땡에야 도고지여
1: 아따 도고디 튕유디르 와
0: 디디 뜻사디디 아니 지는 자신은 메도시엔 땡그리 니잔 자신은 안도 세진라 파나고데 도고고야여
1: 나는
0: 안도 도고고제야 텐데 겐럽텐데 그따 도고고제 아니 도고 도고 촌 야 단 알스는데
1: 好，做做的呀，我爹多过过了。呀，等着我这呀，我都这这，你得看那呢，出国要买吧？刚刚来回我这，你家里是不是有的？啊，对吧？对吧？弟弟给，多过的，反正今天第一局了，拿了这土鬼呀，算这的，阿拉这呀算。对对对。他气死呀，多过的。对对对。那他这路上多过这些。对对对。他今天给的那的。
0: 对，今天那他，如果露天。
1: 刚才那他路南了是呢，路南个那白沙个那，克拉就在有了，这个是那，这路南个多个家就是，俺多个地南路了，没那专门的忙不了有了，是吧？俺那当归当时生生的，等等的不，那往哪是呢？俺那在那心不有了个，是了是了是，俺大多把那吃那个酸呀，那这个水里吃下呢，啊，多个吃下。
0: 光棍拍下，是吧？俺那这个项目证明拿走，是吧？俺说是吧？俺这个先别个干了，俺这个啊，光棍这个有所的这个有个总结，经常做皮鞋单，这有不了。嗯，但是呢，现在这，先别那他可是呢，技能俺都，嗯，初工单下的，等着拍些单，等着动了吧？嗯，你下些单俺都得把你可是说的。 Menda, Tramanda.
1: Oh, that rigging means the rock.
0: Rigging means the Susu Sane rang tumba. Menda, and it to me, Mimba. And it did any Yawmoya or any to do in that year, don't
1: you? To me, you will
0: catch you do it. Red, and on the Pesha Taya, Yumba Taya, do it. Then on the Liul thing when that Menda can read to me, Trangu Tangshak. 对，对面没吧？
1: 是吧？
0: 那三百那么大个窗，这边呢？ 안녕 저도

0: 大致日不是去个月不是，大致偏去了，扩的是这个月呢，给去了点过不他，给去天儿，明日嚷嚷了，绝当是月不他，绝当天了，开去日月吧，开去天了，去年日月吧，去年天点别七百雄鹿死了，大致别点去死我是。 표기 추충 로규소수 제로 초경업종의 숨롤 최계 송전 간벼가 신토 로빈 팀 삼보제 갸카키 제 댄주 첸부 게르베체디 표랑키 게데 캐주시송네 제 댄주 게 제강 탄다 숨다니마도 신 하무 초니 게불랑타키 게데 농급 직송왈 침배 시부디 외매 케바납 직튼시 표기人呢，他们这个通么？大这个熊，孙大尼了，讲不起呢。你不什么喜欢你呢？熊亲，隔壁我手机团，其他信徒都给怕说，七个脚娃郎，我蒙叫你记事。且讲表记日熊管了单位，没几步，大这日别兄弟了，讲不起个天呢，归给信徒七位，那团事。 天天天天的送，康庄西里七公里才拿，亲啊，许钱老子哇，家属品做了，点着许呢，票给大周日别过了，接着许别，南团拆着许别，听见呢，三南有票，天天里才拿，跟家属品做了呢，肯定记了，大周日不是个月不他，大周日别穷皮过呢，我就拿为南团的拆着许月，下面啊，这帮南团我的三人呐。
1: 但天天给推出的那里啊的，给家属分做了，天天的书记的，俺就票给大周日别过了，家了个大票给大周日不写的，看这几里啊，是个月呢。但大周日不的，人家住那个，他可以控制到那家了个，我就那说那属于。那是了，但天天给卡尔斯人，俺们说，嗯，平常农村人的来过，起初票给卡尔斯那，看中心里车间是别的，那了也因不一呢。你他的卡尔斯那只能来，送人先卡尔斯那俺们说，票给大周日别中别过了呀，卡尔斯那，你这个卡尔斯过了别嘛，或者是许多送过多，现在俺那个的空给卡尔斯那个，没就别去到卡尔斯那，天天在家里去，俺们说票给大周日别写的，因不一呢，从没见谁打的，俺那俺们说给。
2: 卡尔斯过来呗，你这边中路现在打也那么多，忙不起那了。第一个领最现在打，现在没人打哇，俺怎么多是吧？这因为呢，俺俺做卡尔斯呢，大队时间呢，比如大队这边是过来，大队是几千的，可多可能下下不停的季节。今年因为呢，俺大队日不生停着的，俺看这个因为呢，俺大队点就是呀，是不？俺看这个那了呀，卡尔斯呢，大队别雄鹿是。 杨卡这个拿了银币呢，大周边做了生意，大周做了多呢，是吧？按照说，现在是那个邻居是那个，停车给俺们做给路居多了，是那个地铁多了，搞不停的忙不多。伊那样多，对你些不伊呢？你俺们做大周是不是那个卡里是有那几个团的几个人？他做的卡里是呢，票给卡里是呢，你卡里要的是呢。 听着就好了吧，明大气，一个说，人家开始俺们做那么久，初生是个，对呢，一个错，明个错，这个错是讲呢，初生是吧？嗯，听着人家开始呢，第一个开始是呢，你南下东北雄鹿就好了吧？第二开始是呢，你大周是不是个？然后我那俺们做开始是呢，大周是别雄鹿生的，车单南面单，然后我那一个就就说，听着个雄东北个开始是，第二大周是不是个开始是俺们做，记者是对吧？
1: 听得起来了。嗯，那俺们就大周是不的，人呢，去那给的，可以控制到那个。哦对了，当俺们做别那卡尔斯那，他的做准备送人情，俺们做票给人家来去嘛，上边的带个住过年前的，俺上边的带个卡尔斯那票了人家，前往俺他去往俺是嘛卡尔斯那，等下前的俺提出过了银币，那俺们做票用给他的卡尔斯那，直接都给银币卡尔斯那，票给人家其中。
2: 你可是东北主席吧？听着，但俺们做大周日不的银币，那人家七万空，可是呢，俺们做人家七万了，才下币，那俺有的，哪个日不当，咋日不？ 소직부 소아직부 참아직부 되게 여러분 되게 난네 다주직부 되게 가봐도 그래서는 안 가라도 자직비 고수다고요 자직비 다시 독수시도 이면 한남체나 남생 가라도 디린상게 가라도 기타 지기 신윤전 봤으니에다 연어나 아니 지기 표기 되봐 아니 손다 흉라서 봐다 연어나 표기 되봐 신년의 경우 지리여버 밑에도 망체와 독수 자직비 시에보다 남생 가봐 고주 그래서는 지당 제비심는 가라도 자각 다 가르스나 다도 친구 시어르바 베나 가르스나 자 자갈라 바스 자 아니 뻔히 바스 자도 양젠 바스 아니 다 뻔히 바소 엘레 티게레 파 고 두여르 남시 아니 베나 가라도 가르스나 넘기 이제로 땅 중에 된다기 라다 친구 이네다 야나오나 아니 가심 줄로마 이네다 야나오나 가르스나 딜레 토에게 라다 근데 이제 된뒤 먼저 자 이제 땅 그래 예수디 숨다 다 숨는 건지 만나 버전 그도 코란 가르스나 나라도 아니 나도 지금 숨려야 숨함 실려야 가르스나 문제는 게 진짜요리 디 가르스나 디버리 너로요 말이 이내양 표기 다다 가는 소리니 참복에 나니 나라도 다다 디링에 마디 쉬야기 가르스나 표기 다주지 그것이바 디에 가르스나 거기 공수도 그래서는 나라도 다시 배 공수도 그래 김장도지 가르스나 다지 그 다주지 그 변한 나라도 주 숨다니를 되네 임배는 더 이수 디내 임나 숨다니기 시체는 문신나 숨다니 주도 인베이네야 얘기기 기내 근저이미다 숨다기 가르스나 다 착신 근저이미 얘기 거기 지 진주 얘기 거기 지수 얘기 거기 가르스나 체 근저 주구여미 남이 근저 주구여미 대신 가르스나 민주기 니베 아니 가르스나 주순 근저 등기르베 진주기 니베 주순 근저 등기르베 야나오나 되게 문제 양숨 잡을 있는 아니 누구 근저 등기르베 라소고 딘데기 가르스나 중등베기 가르스나 중시인도 대안 가르스 다시 왜 공수 도와 주고요
3: 춘충 시사월 망편득여
4: 야다 대리 안주 초보숨 러초기지리야 팅탕무 토우르바
5: 저다 오늘다
6: 오늘다 다 토가보다 남규
5: 젠다리 안주 좀더 대야 예젠다 퇴제 샤라 신보스 겨인다
4: 지지지
6: 아 젠다 안주 표세 신보스 쇼도
5: 오래래래 야 보모 내 새도 키우시다
7: 제도 그라그나즈 시제 가르치는
5: 거. 야, 군이.
4: 가서 아니나 그래.
6: 배제 샤미도
5: 어디 어디. 배제 샤미 직제.
7: 배제 샤미 직제.
5: 너도 아. 세션 외모 직제.
7: 세션 외모 직제.
5: 머리 세 직제.
7: 머리 세 직제.
5: 소롱 오분 외모 직제. 너도 아. 어, 대. 저시 영주 직제. 러브 고주 직제. 너도 아. 어. 쇼 가지지.
7: 너
5: 쇼고 가지지 봐. 응. 너 디간도 아. 동야라지. 서서 숨 숨담 찍지. 레세 비라 감지. 야, 요거인다 어디가 인다.
7: 어, 게라코나 숨게 시제 마음 딘데 최토 아유나.
5: 세마스네 가로래. 저디 조금 염정이야. 좀 용하다 저로.
4: 이네 저보. 예전에 범면서야 돼 제자 승비. 미숨게 세마음 딘데 과사 토래. 다 미상매 딘데 제비는 아니 세리 그저 졸라 중마래 좀.
6: 제제제 오네.
4: 제장 안주 미숨리야 딱다 제비지 변 약수 말도게 다 주망 안주 디레 운에 지금도
5: 어 여여 다 쟤는 용땅이다
6: 와 제제제
0: 생일인게 고쇼밤 차고 겸네 人이 타미신케 치소타 유노는 면접하고 자자기 내주 체배급소 안주 년대 카발 지지려고디 겨구시 매균 기념과 총회급소 한계기 매균 년대 카발 지지부디균조 마님난그 딤드레즈기인연가 체벽급소 생계기 딤드레즈기인연대 카발 지기니니디 결혼아 로볼기 매균포반 내시첩진포급 생계기 면주뉴조 체벽 카발 지기니레고디균조 토르샤로나
8: 아니 갤라다 안주 러브 팀쌈버데는 갸가기다 제덴주 챔부게 디스피체제다 표장게데케주 시송제 제덴주게 제나윤에다 탄더 숨다니모도 통하여마라갸라
2: 오르바
8: 갸라게다 표기 제 덴주디 카르카르 유메디게 갸라가 직모주스 나로나 슈이
2: 다 표기 대 제덴주 스네다 도르드는 당랑주 팀쌈부제게 가르스고르 병랑주 니 솜주바다 등주베기 자외 흉티니 잠차지르바 다 디네 다다 들을 낭송능지 제비는 가라도 시주일 제비이면 팀쌈부제게 아니 가르쳐 놓 야가기 도슝나 삐대 전에 임베인 펠어 코에기 도슝 세네다 손다기 슝 세네다 딘데 다주베지 비기 슝루 아니 게유스티 잠베인스 다 임베네 다다 임베인은 가르스는 그런 중에서 통교에 받이 순주받아 따기 주고 니래요 말봐 저바디 임베인은 가라서 손다니 그 이나양 가라서 그 표기 가르스나 다직버스네 저기 조 재비는 아니 대긴 가르스나 직 자가기 되게 레베디엔 넘기는 가라서 최장 지기요 가라서 이제 된 거 가라서 전구요 되게 피 그런 게 임베인은 숨스 이나나 약효를 말하는 소디 개발 용도 담은 시 디토르 임베이나 개발 소수 시주 다 뜨주 아니 민다 드미나도 여리데 있는 양 더르 드니 세베이나 아니 숨다 타 숨 디표기 다지베이 인스 아니 카르산 콘수 다지베이 아니 남자 숨부터 인스 도체는 르나 수이장 카르산 딜레 아니 카르스나 메드베 넘주스네다 야나나 따와신다 되야요 말 디게란지 디게 숨잔 네버진데실 다디 다다 대긴 아란조 가르스나 표기 다 조직벌 숨이 숨다 다 숨이 인세 하과도 되는 숨주바다 등주백이 자와티 이면 팀삼부데 잠바 인스 슈브르바 다디 인데 디인바 이나 아란조 니 링맥 디게자 딘데 제 딘디 자가 지자데 양 카시지기 인베 이나 다다 카시지기 인베 이나 니 숨주바다 다 그 주베 자와디 팀삼부데 잠바 민세 아니 신다 사벤디 다다 라소베기 디기 가르스요레스나 얘기 시에바 가르스기 사빈디 대게 가르스나 아니 이게 좋아서 시에요 딘조를 뛰인체네 아니 가르스나 디한 팀이 잠바 민생에 손도 딘데 르즈르즈 요르 바니 요르 디그지 디임베이나 아니 예로 카시에나는 퇴용은 딘데 지 이나 양아랑 좀 비신 거야 디 조디 가르스나 다다 갸가직다도 그 가르서 숨주베기 아니 자와다 등주베 자와 디니 니가 가르스나 아니 팀삼부데 잠바티 카르스나 갸가직다리 다 인베이네 팀삼부데 잠체네 아니 이거 소고야다 그 소유미라 소바텐데 고르 쉬임데 이네 지르 미망비지 킹그리 다 디링나랑도 또 디 카르스나 대야 아니 뭐시 카르스나 아니 다주지 베기 종페고르 인디 팀삼부데 그 루주다 팀삼부데 그 제남스네다 딘데 두디 딘데 슈가야기 딘데 그바도 이네 양의 디 체르 크도 슈금이 베나가레기 체르세비나 딘데 고기도 투미 충류다 팀이 그 충류 아니 투미 그 가르에서나 아니 여비용기 체에 나서 봐 딘데기 고래 휴고야다 야나 투미단 급디기 아니 지조기 남바디 컨데이미 투미디 투미 충의 급을 지조 컨데이인 야나 투미 그 가르에서나 비유 사수 체급의 이게 깬 컨데이입니다 아니 투미 사람보다 이나 자가를 그 그것은 나버리베 그발 자지 안 투미 자갈 나지 퍼르리지 인베나 아니 로종 다르드네 장바 근데 능주다 영원나 투미 그 로병이 챘는데 근데 근저 쉬고 유메다 그러바 안 투미 자갈 능규 되저 그도 나 버리네 영원나 투미 파 나지 자갈이야 가르스나 아니 로 가져 쉬고 버리네 아니 투미 퍼르 또 되게 쉬우지 아니 쉬우네 그게야 이제 거기 털어 장바 간다 강렁 여봐서 자네 아니 투미 장바 차지 아니 표를 거두 주 놔버리네 그러바 딘데다 표를 놔지 투미 삼부대기 얘기 수해받아 아니 수 얘기 수해받으려야 아니 개부 송생 감비 그 가르스나 가든 근데 샴이 유미 가든 근데 제 유미 라소받아 아니야 투미 아니 가르친다 다당하라서 팀삼보다 뒤면에 찍는 표를 그린 책 장바진 표기 정미 뒤기 아니 시보 인쇄로 와 표기 이게 사바스 뒤내 인변에 양하라서 로자의 통마야 인식으로 봐라 뒤인 뒤면에 다티 난주 기스기로 봐 로자의 통마 인식 나서 뒤내 뒤 팀이 잠시하게 잠주로 지금도요 그러바 다당하라서 좀다 니다 나서 봐 뒤내 야 팀이 이게 교르샤베 이게 가르쳤으나 교르쳐야 된다 근데 여 봐다 나서 봐다 뒤내 인변에 튜미기 가르스나 진중기 동교육고를 근데 이봐 라소바 되게 인베이나 아니 가르스고를 가 죽지잠 증언이 가르스나 예시 개발 쉬고야 딘드도 이내야 디리 나란조 디야 네수 시작 디 가르스 벽이 다주지 배 준비 디 되게 쉬먹어 체니 돌뛰는 튜미삼 보제기 가르스나 비사 뒤세부터 가르스나 나란조 자가 지다 이미 꼬디 가르스나 세나 디도 딘데젠디 순산 딘데젤 세나 섬기둘래
8: 아 맞습니다 아마다 먼저 표기 다 조직부터 딱야 규진체 요와 체비는 갤라가다 표기 다 조직에 준비권에 직 뭐 주스나로나
2: Lesil. Ta ngel da ju jibe ti chen nga re ngel chen le te yi ko du du ji xu xian na zhe ba. Nga ran zu pyo ge da ju jibe na le te yi di yu di ani ji dan ke nga ras na. Te yi xi si di yim na chang me qing ge ji. Ta nga ran zu ka zhe na. Bin na pyo ge ani le ha ka zhe tu mi ye ge su ji ani ye ge ti ge ka zhe ta jia le di ne. Nga ran zu pyo yi de zhe lo ren xing ge yun du yin bei na. Ani ye ge ti ge ken de ken de ka zhe na. 된다마노의 치도 가르스나 얘기양 민자와요 그러바 팀도 대달의 임베이나 아니 가르스나 나란족 더이생 표기 루주토알의 임베이나 더이시바디 하장기 개침부터 대기 잠주이나 하장기 망부리다 다다 뭐마 표잼비급내다 아니 가르스나 표기 개도 여러분 중 아니 표현하시 외증주 땅질라서 더이 디카르스나 하장기 카르스나 잠주디 임베는 아니 제외 되다냥 바 유스나 뭐지버 요마리 다 디게 이게 카르스나 점주양 점이 나죠리 다 임베 이네 양 나란주 표현이야 이게 중지 통마크 카르스나 더이디 그게 봐 디케인 거야 디 하장 개침부지르 디인류 나란주 표현을 유토할 차샤비 로진 가와베티 기잠난 왜 더이기 디미 시바디 되기 더이지도 다 더이 디인 부인은 알아서 배고 루기 토할 인 부인은 손다 다숨기는 게 더이 통마들이도 통마인 뒤인 부인에 대해 이거 망부도요 말이 디인 뒤 로진 가와베티스 뒤인 부인은 가와베티 좀바보디 인 부인은 알아서 편비윤이 다다 가와시비 룸거디 리스군 거요 알아봐 디 가져와 향순 시디인 로진 치와순 중화순 충화순 시디인 충에게 야게지를 말 콩기잠난 왜 다다 디미세 같은 데 지도 디지그리 디 당부제 드네 니버디 임베이나 차샤베나 와 로자와 론제시로 기잔난데 더이 니고 두버스긴 딘데 두 저발 라소바 디네 사벤디데 기잔샤베 가서 타과르시베 디조 인진 자주세바소 아니 사벤기 가서 셜루 로자와 인진 수경 상비 기잔베 표기 대 땡주 레과르시베 림부치 사마토 꿰바시바소 딘데기 가르스나 내기 다다 가르스나 뉴스 제버 차샤베 임베이나 더이 고르기 가르스나 땡주 니주저구저지도 나라상 뉴스 라스 숨바 통뇨 외바딘데 그래봐 다딘데 통뇨 매바다 아니 다다 가르선 빛나 디린상 콘 개발만 보지 점샵이 더 이딘데 양도 그래봐 딘데지 당음에기 더 이로다는 되게 망쳐디 근데 질러도 벽에 얘기 빛나 까매 숨쉬기 줄여다 쳤네 까매 숨쉬기 빛나 얘기 깔러도 못 차셨나 까까장을 건드려인 아니 깔러 은주 바잖아 건드려 영주 건드려잖아 라서고 얘기 들면 나서 초비 온 거야 그래봐 얘기 초단 초주 되게 전달 걸려 줄 거예요 봐 시아버디 나란 쪽이 더이 지기 전주 삼지리 빛나 차셔비는 알아서 빼간 로자회 잠이 가서는 더 이가 준시바디 뭐만 안 줄라 달로 저 그 임베이나 비율롭디 그 가르레스나 더 이롭디 조리 다 딘조선도 임베이나 근데 도게스나 빛나 까면 숨지고 드신체나 아니 저지 레제 디네 자와티레야 제바지지 디네 야 가르서 자와다 제바디게 마인도 임베이나 다다로제는 빛나 얘기를 차셔나 가와 가와시바디 스긴손도 지 여부 차셔나 어디 사까가장레 와자르이나 가와시베 된다리 가와시베 그그리 동대니 베 가와리 생선도 디셰루 지직게 책제이네다 전제이네 지그바 라서 아야 와도 사카다가 진 엔카르스 와즈 엔타다는지 가와베지 是吧 위식민 是吧 연어는 미식민 생선도 언더체네 마 도르체네 딘데딘데 딘데체네 카르스나 잠시하체네 마 딘데 쇠버딘데리샤 다티네 친중 카르스나 네 더이디 마 조르지 디디디디 생네 안은 가랑조 하바도 목이 삼된기 급다 대발라 가르스는 집에 되게 있으신 분들이다. 아니 양 알아서 다다 가르스는 디린상기 럽다 진진 충숨기 난에 럽다 충은기 하바 럽다 충은기 난 알아서 표기 가르스 그룹에 루시 점주강 라서비 잠시하비 근데 두고 있으나 루중기 가르스는 되게 있으신 분들인데 두가 디릭디 잠단디 근데 말이야 야 빛나 차샤비나 근데 세기도 코 가르스는 가웨까니 가장인 생선으로다 그봐 르기까니 사가인 생선으로 언제쯤에 그 집에 더 이승신 아니 말아서 소단한테 내 주기도 와 뒤수에 쟤네 다다 가르쳤어 뒤유직디 소단한테 다르사한테 망치와디 가르쳤나 두 엄마니 레드레드도 이내양 치수 연수 가르쳤나 뒤직디 숙채무 배용해디 먹을 삼 된다 라서 버리자 먹을 삼 되기 다다 가르쳤나 다다기 꼴기 뒤지어봐 가르쳐 그룹에 집에 더이 된전한테 소단한테 두스리 다다다다다 말아서 빼나 넘주이스 그러봐 집에 더이 칸해줘 마다 이게 라베치 세부서 다들 주디 그래서 다들 녀서야 티순다 빼나 마트바 리브 샤샤나 퍼샤샤다 샤다 샤샤사이 샤 디니 도르 치세베나 샤샤샤네 아니 샤샤샤라 민주 메세스 그봐 깨자 샤베 샤디 바셰 인세스 도수에 체네 아니 따다 가르스나 나라도 루시 좀기 간 거서 해서 돈도세 나라도 넘기 얘기 가르스나 드린 상기 명아라도 달자 뒤때 체네 가르스나 근데 여기 더 예수 주바 망보여 뒤인도 가르스나 더이 고르디 딘데 체네 그 그거보다 가디네 더이 딜에 다다 나라도 근간에 타봐도 다다 좀주니 총수가 당내선 좀주직 동반 레베스로 아직 통기 나래선 근데 도기도 했으나 빛나 디기 까면 숨주 되면 가인비는 개랑 장 카나는 개장 카나는 개장 아이는 아장 장장 꿰샤 버려 봐. 두스마도 이게 좀주 팅이 좀주 멘트하고 니르디 직 동바 리비스 빼지 차자. 까라다다 스가션 표기 얘기나 까라다다요. 그렇지 봐. 까라다다 맞아 더든 가려로 빠라다다요. 비네 가서 따라다다요. 그렇지 봐. 다양하고 가르스나 까면 숨주 군인시 뭐이 뭐지. 아니 자자라 되면 자외 얘기 그지 대기디 다다다 동자를 해서나 동자 말이 이내야 뒤늦 것이 뒤서 속어야 빛나 차시합이나 가르 차시합나 가라다 차 그러바 가라다 차요 뒤내 가르는 다라다 차요 그러바 바라다 차요 뒤늦이 뒤신 가르스나 빛나 짜자장을 차시 자요 그러바 아니 가르스는 더 봐야 돼 자요 사바다 봐야 돼 자요 라잡다 자요 라소바 안되기 가르스나 더기 뒤늦야 뒤서 속어나 그 바닥이 되게 봐도 세진다 도르드나 까매 숨주 그림신도 멋진 거지 까매 숨주 나네 자타로 자타로 되면 자와 되게 주지 다 된다라 자면 자와디 신나요 그 바닥이도 가르상이라도 망고치 두부지 문제 나서 봐도 된다 뒤인도 더위 걸음에 전에 진대식 가르스나 에 두두식 들으선 주시잖아 되기도 그 바 다디네 이메네 다다 되게 아니 가서 좀 배 쉬비신데 가르스 말아 쪽에 가르스나 벽이다 숨주 받아 등주배 그 고르키다 종비기 두두디마 두두지 휴데스 휴브르바 르바 티인디 당아란도 숨주베 종비 시바티스네 다이나 숨다니기 종비스네 다 표기 다주기 지베 피림 티응네 샤샤나 녜랑아라조 당마 신고야디 대긴 담부 휴비 가르스나 팀삼부제기 가르스나 숨다기 자외 흉디 니 잠융디네 디잠 디 가르스나 표기 가르스나 아니 숨다니기 자외 통마 좀이 잠주 통화디디리 봐. 다 인디 급 뒤뒤 인배네 표 전부 개별 그걸로 송전 간부님 집에 아니 뭐기 랑담에 봐도 딘데지 얼마 뒤뒤 디기 나라 인배 차샤비 있는 거랑 저기 아니 카르즈나 숨주배기 디기 숨다 아니 피게로지 근데 중요 그래서 레이스 렘나 봐. 돌드네 송전 간부 아니 시수네스도 숨전이 슈저 저기 두견이 슈저군에 아니 얘기하자 싶으시지 봐도 때마 문도 봐도 뒤도지 그거요 뒤 뒤일 하람 제비인 가르스나 숨주바다 등주배 그 자와르 제바 제비 그 가르스나 아니 슝딘데 진나 총민도 딘데 레샤 이나양 아주 가르스나 아니 숨다기 뒤골라 다다 가르스나 롱던바 자와 숨주바다 따기 주번이 팀삼 보제 잠지 장 가르스나 급 뒤뒤 임비인 아니 티송 디오젠기 급을 이는 아니 로자와 친부의 한 근대지 종부에서는 지키주신지 라자다자 좀 지지 가야되자 기어바다도 지키주시바 근데 로자와 친부지 종부를 콩게 가르여서는 아니 얘기기 내게 생기 내게기 자와다 내게기 잡아시바스 이내야 내게기 잡아당 내게기 자와디니 니 태가를 숨주배기 자와당 등주배기 자와를 지시해 제발 레베스나 진짜 말이 코 근절에서는 코 지르 인바이나 내게기 디 인바이나 아니 얘기기 가르스나 두어 남바 주다 얘기기 내게 세바 라소바 가르스 얘기기 내기 내디 말이다 이거 그래기 내게서 라소바 딘데기 가르스나 흉지리 또르디네 디 가르스나 벽이 엔 투미삼 부제기 투미기 가르스 그룹에 숨다기 자와디 잠지 표일 중외기 가르스 그룹에 표 잠벽급기 가르스나 다주지벽이 흉 통마디 있으나 지구요 디퓨베 투미기 디퓨베 그러바 이내야 코 투미기 가르에서나 아니 숨주바다 따기 주벌 태가르 딘드 제바제바 가마리 딘드리 디지제 디네 임바 이나 나란조 가르스나 따 디기 뒤일 아니 나란조기 가르스 그룹에 다다 전부 계류 걸에 당에 다도 도시지 단 종민도 쉬버 봐 당디네 나란조 표기 루규가 마 조단체는 표기 전부 그 루규 이 전부 두급제 저바 디네야 표기 CPU 트랩스 표 CPU 트랩 도그르죠 표 CPU 트랩 걸 임베인 아니 안 가르스 찌르나 나가란 쪽이 아니 별의 약하듯이나 진득이 어느 숨다기 흉을 제바 제베기 진득이 숨다기 흉진의 중민도 숨다기 흉신에 다다 주지 비숨신에 졸라진데 강중매 버지 이나야 다 땜바 나다다 치다기 참 여와치 그거를 봐 인디 뜸 땜바 나다기 그걸 다다 아니 제 기도기 가르서 내게 침비 자와다 제바니 자미어스 디리제니 지체 디네 이노 땜바 체다르기 튀레 임베노 통마레 임베이나 아니 벤디다 미데 에 미디어바 미디 잠샤베 마고 천차세 다 마고 천차디 임베이나 가라도 땜바 치다르기 급이 가리 인세나 아니 표기 따주지 비 흉룰 디세 제베기 스네다 야나 표기 따주지 비 아니 흉스네다 쫄라스나 통마티 인세 디 디문지 난고 디 가라도 가르리스 상메기 켄고야 딘데지 디 임베이나 아니 가르리스나 비나 나라도 사변지 다 군게 괜찮게 아니 숨주베기 대바스니 숨주베기 가르스나 이 숨다고를 임피네 이게 좋아서 지어 봐 이게 좋아서 비디나래 이게 얼리글이다 라서 버틴데 그거를 싶이 숨여 다당마 임피네 가르스나 괜티라 차비티 덴피돌락 아니 심주 로마 아니 펜졸럽다 치미게 샵샤다 와츠르락 가르잠도에서나 튜미삼부데기 숨다 자와 당 사변지 다 군게 괜찮게 이게 좋아니 파주 십두로 체제 안티레 대경에 빼나 미카지에 기스네다 다다 카셰레 임베이나 안티미 삼부데 티잠바 메스 티사벤디데 잠바 멘도 신소라 틴데 요아바 틴데기 두 따와 틴데 뛰어쇼그로 바 간이 뛰어쇼그 이나양 틴졸레 죽을래야 가서 쿠란 기타와 뛰어발라 아니 한생기 갖고 집어야 요아르바 티디리디 티니 잡으시고요 이게 먹는다 마도 가르스나 뭐시 잡으시고도 내게 했던 요여르바 틴데 체네 가르스나 가란족 벽이 아니 티기 듣고래야 또 뛰르지 아니 잼비 그래 임베는 딘데지 중앙을 가르스나 또 뒤쉬잖아 지그레샤
9: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10: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아 안주 중에기 야게다 불와 네 슬규 님네 슬님디 네바르도 술렌도 가네 렌바도 첩지도 미리 렁이기 있네 두루야디 하자 치케 채워서 리샤스
11: 저만은 또 조이 난다 그 구박이 링키 살려 보고 조이 난다 존데 소소 나로네 미나 마부친도 선진도 무다 사다니가기 나니디디 지시도 채워지 구매디니가기 낭닝기 땅니 갭디기 주족기 제중 땅 줄루 땅 주니 땅 벤조 땅다 무슨 마부치 총근도 미르디니가기 링니기 무세기 제주지 연 통근도
12: 벽이 탄당하란지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인 벽이 네네 대어지니 디 로규들이 다 줘제 마세가 당하라도 시에 샤브디인 하장 표송소고 벽이 로가 갸조레 디집도 잡았다 벽이 네디인 가라에서니 규진구 때 로규진구 임바 표송소고 임비다 디 땡치고
9: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루에 슈드라 강중 시리 접규 시베 리첸디 꾸니라 몸범미베 시리기 뒤즈치
0: 생애 남초 광토 랭게게 센트비디니 슈친로자와 갸즈핀조라네 표기 다주직베 충피고롱오주나웨 낭튠디지 지메리체나 갸라게 무튜네 티고량오주나웨 낭튠 슈주디네 체지슈베 랭게네 두도두 세나유슈 팅디 강준 시리 체균리체 슌참 다셔이 리첸디 좀지 조경 사급스준이 나나 시메리체나 양게제요 랭게 슈딘자와
3: 샤세 팀유 만수의 퇴근 소외나 미순 딘자 텔러 이섭 침부나니 미군 웅고다 미군 충지기 딘자 규시카르 캔도 가니나니 추마쇼 코니 자야베 랍세시 타마기 미로 강살 무유과다 정충 수요나타 잡랑기 탑지에 피주 초배지 갑주 담부갸바 로세지 딘자가 피주 동화 신구도 소매 풍소지라 미경고배 도시 토르동화 너구도 규급 매컹중도 벌규미바 치배지라 균대내 미순문고기 카달랍자 망삼지 능규 천구 뉴욕의 슈류 미순인대 카바앙장이 지지 무이
0: 谈的你, 毕竟其出自军的大事。
13: Hello, and welcome to this edition of Hello Xizang, brought by China Xizang Radio and Television Station. We bring Xizang to wherever you are. I'm your friend Sinam.
14: And I'm Zhen. This is our daily 60 minutes English program, Hello Xizang. Hello Xizang comes to you every day with some major and interesting news and stories in China's Xizang autonomous region. Okay, coming up in this edition.
13: China's President Xi Jinping kicks off the state visit to Kyrgyzstan, hailing golden period of the cooperation.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0: ti ngongo tjojro pemen jorda tan tyungi che sijik du tyube kabarin ba sumbe menzi khang la phege dang ne pyuje toe phege gi tyjam sa bar le byu ngodre che bar sing na rangyong jung menzi khang ti thongme phulu suri ta nemri gerzi gi chile chimbu ni ne ta je chile sumjul hak jam phara phege chi ne gegab rim be zone che jen ta rigzen chop ge ta rangyong jung rim be zone che jen nga yue bar Pilu suri ki kente menju chuishi gyata ngipju ta, pilu suri ki chichu lakze ki chichi kuiju chichi chobge, pilu suri ki nekyong lakze ki chichi kuiju chichi ju, lakze kuiju latsanbe diksu nichu zeni, niti di suibe, lungne tang pukum nyenze so neri ki pilu suri menju la piante ngunse tupu tunyu, chik dom sum dom en nambe tone, chamdo tonggiri menzi kang, rangyong jung rinbe sakung menju dine zuk dun la gyab gyuro tingsab cheba tang, chedam nazo le dine, Pili menju tungkung shirim tu chokwara gundi tangyu. Taja rangyong jung menzi khangti gyayung ki zhunglu suri ki rinpa towe shedenpa soyong tingshi ta. Gyagab ki pilu suri menkang ki menpa gajubi chenden jen ki soyong tingshi kyuryu. Gyamen laji nyi yueba ta gyayung ki zhunglu suri ki pijung shedenpe simju sabjong ta. Gyayung chengyong miri ki suri ki gengzin shedenpa soyong so ki legan kurne lodara pilu suri ki shedenpa miting chekdong lakzang soyong chigiyu. 신진시단 랑경종지기 필루수리기 직실케베 개용기 필루수리탄 표면기 년람 타제디네수 준디 필루수리탄 표면탄 네브리게지기 작전 리지 개전 대장네 리숑 체지 지기 나지수 계급탄 랑경종림베 존에 최다강 축준바타 림지 겸나 계급림베 천십 남장 십줄 학점타 신진탄 부림베 남장 야당 축줄 학점기 겐크로와마세 랑경종림베 필루수리탄 표면기 제된 심주 대네 첨부 숨족도 생글랭게 시즈 총결기 로주 링내 요고로 튼레 비게기 차르크 캡다 제샤 십제 난투 지른투두라네 렌게조로 모드넨그리
1: 생글랭게 녀자 시즈 총결 조모라마 링내 요고 투신 갑주구 백업 순열베 시즈 총결기 이셰엘 호마르 초베 주제 토베 고에타 링내 요고 튼레기 뷰제 토베 피제 총드토 시즈 총결기 시즈 총결기 링내 요고 튼레 피제기 차르크 실로 니동자메 뉴짱을 로네 니동자메 숨주송을 로 바르시바 무엇을 캡다 제시 디나 실로 니동자메 뉴서주로 레고 링내 튼레기 튼제 진타 고 동주 뉴슈쟁가 세마체네 조모라마 링내 요고르 크위티 좀시 라잠 차베 전에 세주다 이동 때문에 숨줄로 레고 예난케 유고르바데 내린 수치다 유고르체 조선 동부 로리 천연 파세 개용기 천연 장보레 개외 전에 세주 이동 때문에 숨줄 송을로 레고 링내 퇴레지 퇴제 진다 고 동주로 투주 선바 전에 종 용수 주진 개진 대비 링내 도시 총재다 유고 도시 총재 준 투비 전에 세주리 지코이 없이
0: 생글랜지 참들 레고 팅디 편종 농체 년지 레고 Pyoge Lungting Ki Sengiru Guido Gunjung Sibye Lizen Nang Chaiti Shubye Nangdun Chazang Nyantun Shuchubs. Tengdi Lizen Ki Zumdi Kengurwa Nima Tsiring Lata, Shibshirai Chengkyun Nangke Nima Tsiring Lata Pusang Tendu La Niri.
2: Pyoge Lungting Nyanchi Liku Pyoge Lungting Ne Tanda Lungting Lopchi Lizen Shubye.
3: Lizen那啦，俺们拉顿的团结组织写不来，南面西北国际的参与党大概能行的团结组织一万七千，感觉什么不难了？我的书不赢。Lizen的那啦呀，俺母亲在拉顿的团结组织写不来，其他个那是送吧，点点说个过了呀？那，我的书不赢，点点写吧。 打第一个了呀，点几个年纪穷的，点第一个给点汤年纪个开始呢，吃完嘛的，别那俺都吃完了就别搞了呀，伊呢，顶点苦是吧？嗯，陪读那些说吧，闲了点些了说吧，顶点给读书了点些了说吧，别第一个给穷哎，点汤年纪个伊呢吃完的，问题。 Nami dhumba tene shibe gubgi dintang nianyi ga karasana chawa mare. Di gubsu chungwe dintang nianyi ga karasana nesam yu yangmane din nejigla kuwa re, sajajigla kuwa denpa re. Cheza, nami dhumba tene shibe da kandajigla kuwa warasana chu kangshigla, yangmane ne kangshigla, chu kangshi, nebaam, yueba zam. Tenpe la dungi che dungbu kangrung shikla yinna shibari. Bena cha xa ala, lop kang tu, lup tu maang. Daga na shingi, pe tu, der maang.

0: tang sheba dabu la ya cha chun sheba na lup du tang ter tang zo cha sa am yama na ne se sa ja yu di sheba lo khang tang da ga nen xin ge pe yin ba de ma de bu de ba ka ji ge na la ya yang nga zo na mi du ba de ne ge qian yi xia ba ge la ya xie mi din de ji song ba de qi kang xi ne kang xi du yue ba ne ba zam ge tun de ba le cha wa qi ba mi de ba yin si song ge de 최강시 내 강시도 유바 내 바 잠기 튼댐바 시바디니 공토 커지베 남이 둠벌러 샤베 체니 디탄 직버지데 알 코든 자와체는 직버지 은디 다르기 체니 디낭야 굽데 깨져지 중버데 차와 체바 메댐바세기 시에 미주 숭버데 디 나데데베나 치미도 다르디엔 오데 슈고에 굶제야 샴세게 미유카 두베체도니 오나 다리디나라 차와체바 메덴바시바디 칭아 송고에 체시디나라야 샤고에 금제카데스나 조라디 차와체베 코든댐바 고베체도로발라 나미 둠바 띠내기 까블라 차와체바디 댐바디 고바 양만은 내 강식도 최강식 내밤 여바 잠기 튼댐발레 chawa chebe kodun tenbe namba la ngunzi che me chawa di gabe che du re. Che zang chawa cheba me denba shebe she me du sungwe nega di di re. Tata re, nami dunbe gabla ya ina chawa chebe kodun di dengi re besi na dengi ma re. Ta ina chinga tsu changje ngode shugwe ge gyumze kare si na nami dunbe gabla ya ina chawa chi gyang le ma chok jibe tundadi ribesi na tundadi maari che zang tini nyi di kwa lo dhub tang yangma na nungdru mewa che di ke chimbo shirari nami dunbe gabla chawa che baji tengi maari di chawa chi gyang le ma chok dinde ribesi na di zawa nina maari di kunde resi na chaji tam mi debe chawa yorwa la chaji tam mi debe chawa ya diri di na nami dunbe gabla ya ina shubba di mangbo shira yore pena cha sha linggar chu ki segi ki tirang daga nang shingi medo dunbe nangu medo xie segi xie tang di gabzu chungwe ki tang xie ni ga chawa ribes na chawa ri chawa dini ni chibabu cheba ji maari ona karire rengxin le ki tang rengxin le xieba di dhubam chungwa yinba re mashi chibabu chawa cheba ji maari che zang nami dunbe gabla ya chawa chebe jigdi tema maari di chawa cigang le ma chogwa di zawa nina maari che zang kajikbe nami dunba tenne shiebe cheni gola ya che kangshi ne kangshi du yueba neba zamgi tun tenba le chawa mechi ba chawa che ba me tenba re sungwege ne gayang tila tuba re che zang chaji tami debe chawa rigdi leg re de chibabu chawa che ba yangwa na chibabu chawa yula chawa che ba yang na chaji tatebe chawa jikdi ina nami dunbe gabla ya ina le me chok ba le mi sik ba jiri dini ni dini kwa lo dhub che yangwa na nungu gu chua yu mewa che di ke chimushira di nami dunba dine ge kodun den zu ge nambala ya yishu da dudu ra je chubu ina ngare demna shamsa cho rinyi tohne shena digi songwe pe chasha tangbo pe na sasar mimang sayala sokwa taga nangshinga pe do nade nao zhe nade borchen yu sayala sokwa lu zhen tang do loma nang sayala sokwa kong la nyamnyung du sayala sokwa pe tedag nangla ya ina Lhasar shibe, sal shubwe, ra tang, daga nangshinga pe tu shibe tu, lu zhe tang tu shibe tu, daga nangshinga kong la shibe, la dige tsangma loyi na nami dunba tenegi rashadari. Teda ge ngandu la tun kang sewa cheba debesi na, ne je chue shik, siyam, 네, 띠, 강릉식도 유방 네베 튼데 말이 디는 아래 대변나 남이 둔베 고든된 주기 다 치라그 낭스라지 예보이나 치라그 낭스 당부 공라 샤나 직도수 양배차샤 뜻이라 우유 망부두 미망라 왕차유 콩라 승우 망부 요리 세알 속베 베딘데지 샤베이나 베티다그 낭라 슈베 다 라둥그 체디게 참말로이나 남이 듬바임바디나 메메고 브레스 근데 남이 듬바임베 라둥그 체디다게 고든된단게 남발 20라지 슈 문지라지 체바이나 다 대다그 퇴용 강된바르 베스나 유 강라 추 강시 내바 유바디 세부슈부데 대시는 우유바 미만라 왕자유바 콩라 승우유바 제자 유 강시라 추 강시 내바 유베 퇴된베 머체 더도 대샤라 고든 시엔시강 된바데스 디 카드레스나 닥불교에 퇴된바 베나 무탕 왕자탕 승우태다 어 림바신 뜻이탕 미망 콩소소로 유바 땜배 머체 무탕 왕자 승우소소 닥불교디 수이미 디 땜바르 체바 인장 고든 남바 니기 토네 땜니 땜장 양코다 고래 양 미세기 캐주직라 퉁두성에 제자 디디디는 참말로이나 남이 둠바 되네 그 고든대당 샤다 임발래야 문제 치기에서 공어 슈바디니 남이 둠바 되네 그 제니 다 다가는 신기 고든세지 그 전기 주바 딘데 골라야 이나 그냥 어두 슈바니
1: 新建南部组公共商，唐代开南区新兴八天的平江龙井人情列公配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江六大前面给人七亩啊七零多吉拉年，配给大锤一边过了七零南西月边三南月秀。
0: 모두 두두 슈그이 치급세디 단 농구관도 깨제나라야 대체 대급세디인데 실로 여러봐 네가 그 치급시부디 대체 대급시부스더부 둔다들이 대조 가르쳐버렸으나 조 두댐바시그래 두저시부지그래 다 두댐 그 여부이나 아래 문지치당시에는 두댐당라야이나 남아 니두스 당부도 가라서나 차와 강시 집에 투댐바디데 두스웨 니바디 가라서나 드부암 교 강시 중에 투댐베 남바디데 두스웨 팅아 팁딘데 따로 집에 규림 나라야 아주 숨다 집에 가래 지겁게 제니 골라야 딘데 숨두가라 차와 강시 집에 투댐베 라둥기 태직래야 이나 데네 지겁시에버리 숨버리 차와 치베 튜덴베 라둥 체직라야이나 저버인 시에두자네 데네 터진 공어 시에베 저보암 교 강시 중에 튜덴바세게 디디글라야이나 척규어 마르발라 제장 디디글라야 나데데베이나 체니 시에두자네 다 지급 그 고든덴베 베유두절라 처범어 중에 견디데 두스 뼈나 디 가르 댐버드 베스나 차와 치베 튜디 댐벌레 데네 저범 요 강시 중에 튜디 데 제시 디나는 댐메자 데코 데티 견르발라 제장에 터진 슈버 능신 직업세에 딜리아이나 초니 토네 시에국도 당부드 가르스나 차와 강시 치베 튜디 댐벌 디나 슈크침부 요리 니바디 가르스나 저범 양만나 교라딘데 강시 중후에 투댐바딘데 지기 나만 이토네 문지탕 제시의 최고도스 배차샤 당보 토링수 랑대 진규르체 초조 둠바르 랑종도치 닝궁투 또세 시바더부 Bedi gesumla ya chatsuni shiebe na bedi gesumga ngadula ya zot kardem resna chawa tetang te chiebe tu demajir wala bena zingur che rangzongdung chi se la sobe chawa teta chiebe tu dini rinba shindu toren ta chodu dunba ningungdu yinba se war che war wala che zang chawa kangshi chiebe tu demajir resu yang 俺做特军学部能行绝不忘给我康熙穿外推电报了呀被他定的我的学部一呢被他滚队数长杆切滚队数绝不明压力给推数没到那座鞋黄都下边被地界了呀恰村的学部一呢恰外切被推队的电报马的我那卡的电报的呗绝不忘给我康熙穿外 두대마리제자대준슈버능시지급세디차와강시치베투댕도라제부암교강시충에투양댕도나마니기토네문지제셰치구도슈에기내가당금재양디레지급댄베라둥그체딘데르야케지지요리케지드카데스나베나콩시베토랭초두둥바 닝궁, 군가, 뜸가, 야르가, 슬레두전에 라둥그 체티다 자세 유그 민주화르와 참으로 퇴주탕 퇴직된배 민샤다리 제자 퇴주 양만나 퇴직된배 민티다기 탈 라둥그 체 세부슈버나 지급기 체 태탕 태자제 차와 강시 제바탕 제부 강시 중에 퇴주 댐베 다시글 이나 지급스그레스 리젠 디낭라 라튼기 튼기 죽즈고려 자와려 이나 낭세 나시벌레 샴랑에 나바 디니고려 이나 제시 두두 슈그인 디니세디 다른 안도 피해가다 슈버 이나 제가 니 집에 된다데 전도 가르시고라서나 전도 차와티 레티 니기 오랑도 주암 양면나 차와탕 레니 오직도 내밤 오직도 두바직려야이나 디니 시에버데 배차샤베나 두중아도 깨제나라이나 야도 당세든데 시에버라 야도 당시베 다시주두디나 디니데 야도 당시바디라 야도 당자시 여번이 다 가졌으나 롭종타 양나 초아 양나 군주소 강시 임바리 당세에 가졌으나 차와리 차와 인장 차와티 레티니 잉오랑도 주바 인장 빼디리를 야이나 다 디니 시에바리 세브라드 슈베이나 차와탕 레니 시직도 내베 머체 데네 디니니 터데게 예와 치규 메베 지글라이나 테가니 데 디니 시에샤바데 베자지 차샤베이나 베나 신 소와르 귤세라 소바 신 소와르 귤 다가는 신게 메베 계급 공부직도 귤세라 소바 다가는 신게 차와탕 쥐버더부이나 렉스 당시부터 공도샵에 빼뜨게 소소리야 슈베 다 체통도 창말로래 있나 체대다기 된다 가르 때문에 배스나 디니장 때문에 금제 가르스나 차와티 레티니기 오랑도 두바암 양마나 차와탕 레니 시직도 내제 特地给 이와치기 매배 된때마셔다 인자 빼뜨리려야이나 听你写不得李真第一男的呀呢我早晚我点给那顿给主播我写不来打点点汤打个那些个七个打个那些个听你这个过了呀呢这些嘟嘟嘟嘟学不赢李真七面男的呀呢我母体在那顿给车给那顿卡机 家姐三百不难了，我的手指预备，家姐三百不难给，推到都三难了呢。哦莫。

0: 탄더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겨남소 샴라다원에 까망에 생규년제 쇼긴 제제 니니 계급제 주시 시진핑기 노르웨이 계보 화콩 계도와 예바라 딘지 록팅진에 저시 대리 시부당자 중국당 노르웨이 계급과라 친지 주니 롱어든주 튜니 송진 노르웨이 계급 창기 군대 후르다 담비 전니비 저와 섭도 침부타 협공 가게 냠레 자체를 친디 계급 니비 메마라 핀바 침부 토비 내년에 계급 니비 저와 섭도 주요로 통진 지구에라 계보 Katan ge dua ge wata nyam du bia zun qin ni, zhongu dan Norway za zhuwa zhong ge le jian sarba zom tiyo yue ji sun du. Jie di ji ni, Kero Rupim ni, Egypt la ge duen cimri nang wei gub diri, ge gub ge zhu xi Xi Jinping ge, Egypt ge du su chue din cakbara tan, chue din cakbara, ji duen ge gub cakbara jie su, ge du nyam du nyong wei long duen ju, ngar sim qir ge ge gyang lam saba xie gub chue du gui bie, chan gui zom yi bie yub shi. 今天国别在宁宁经过中国中创点呢各种各国的角色感谢弱局者来向心有事三个别各种各国内在地位区内全国的集体芒果天爷各种各国娘子学习的托行月色来教育不同他却忙被弱局读书他全国的集体也学院的前提这些别没吹局级别列顶苦大案别行有事 三个月别接近你陪人用中青铜头当去年写到结果的行呢接近今年给去年出去阿巴帕拉平种陆军开列给中给日月内子坡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메 남균에 견주 쓰는 누구에 견주에 던도 더 나지에 지금 누구 캐나리아 닥다이캬 던도 계치시에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입 그 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땅 안에 들어가도 아지 구다 토부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다 허르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 매배 클리클리 대기업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시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수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네루도 다제는 텐동안 주 토나 치고야 카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주 남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 치고야래 망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주 텐도 클리클리 대기업야 타 캐나도 이네레 다 시리유드양 계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 Ta, Kalasa Tabe, Jilling and to Susinda and Jelian, Teta, don't in the Jay Mele, now Tangurta.
4: Let's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Kalasa, do one Kuluma, Wushi Jayubja,
2: Munita,
0: Tanga in Ele, Tarina, Jujitanje, Kumshi, Yawch Jab Chigi Bala,
2: Yazi Yazio, Nebukit Nile Yagchi, Yerub Kuludin, so Tangaran to Sujo Tong Webata. 여럽 수저 토르 타비던 규디 체리다 튐보다 디탄지기 소아 계단지르다 계란주 신송에
0: 레세발라
4: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란조 클래식 못 덤나 다그럽 시샤 먼저 디가 초라마 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게
0: 레세발라
2: 어어
1: 신부시도
2: 오네
5: 제정 신부시도 초라마 담체 양치소 아
0: 레세발라
6: 俺最人一年国族不谈谈的年国族不穷孙年国族的孔西年把穷多当年南下军都年谁人也出来没当我谈谁人给车点谈点在了托南去吧学当去路了也乐比孔西家国界难过

0: 생각나면서 드링기 최종 군두기능 시리즈에 나온 랭게 소롱어 주시야기 최종 당구 디기나 하스총기를 딱서 취소 링류 최강 준비에 걸시 염주시고기 편종 후후 신뢰 링류 유고를 마저 속배 신뢰 퇴로 신숨 디웨 쿠 인배 딱서 취 팅럽 신뢰 퇴뢰 링키 링류 최강 두보 외세 하장 퇴부 유베시 티나 링류기 최제 춘진 전부타 세리당 퇴배고네 외주바 출류 최전부 갸고 서기 직구 코르규 눈된 제발에 꼬샤 가르보 기수 약라 뷰그 타고 마세 세마리아 뉴구 뷰네 게살상부 유베시
1: 너스 다 니마 이미네 펜종키 서버 케주타 짐주소 야고 메베 왕게네 모체 타 신도 티리 다 대장게 베보 메브스르발라
0: 무네지라
1: 다 이네레 다자 차샤비네 직네 강사 최칸타 니네네 짐주라소 뜻되고 유지자마이네 로지 투시 상마야 당한나조 모제 타 신도 한국에 뉴에 유브탄다 최에 유브딘데시발라
0: 무네지라
1: 타과르투 콘리아 로즈 라이크랑게 모즈 남베 체진나로리아 직데도 자마이네 링뉴키 최간 디더부 최더 릭조 총어티네 민남리아 편도 침부시 주윤예 제슴기르발라
0: 라와나 다 첸제베 링퀸투 청진 첸제리아 딘제 유림시부 소경 네미 제베이네 신내 경외기 계살 교수 쇼진 치부마 세기네 신내 튼제기 비제 토르타 변조 편제디 이내레 치로 딘부 친제 링뉴 女具七星 开具我们三团别三团停入行列给那么是我们新月的孙娜下了那是这个那么说他谈论你龙安前军的别恰过有古族给港子团大大几个月的当时去给你来的三团行列批给给团员的呀谈不明难解的呢人类车管给那么长他们进去是开进的呀最难解托场社会给行列批给给居民女秀与贵三万团这贵行列车给人博的呀滚地给不大难解的呢他是他呢
1: 将用给三团停入行列比赛套位批给用完别村对那么他老林给娘们用的来三男有不定的这些了那是他前的车刚提得不行就那玩点点他跟那忙不去越是不是生气是吧了老文丁这一段怎么样呢第一天里要看到作业的刚刚跟这车有没有他也没呢跟这是男有没有他也要落住来看看母体呢我就是那种那学过瘾了来是那天啊魁北接下来先到去玩西国瘾呢当时去给前用色破米松东顿给来给位
0: 서버터신창알치라수룬군신세균매배퇴윤통화년전기출제해바치워지의겐배다군두어제기코주미당화타망조기소의만에토와신내퇴계리야코주견린치뉴시엠바년가공류치와
1: 通过决策骂娃原来给出去干部也不少那段忙大吉团员不定的这段话呢那天啊别给给刚才谁那样的切度当时去给呢新列团创始停入间给别给名字点给难解人类地主抗给南站提各局连根给车速别拖切得那么艰难解三段新列啊内民间谈人类间女期间解给确实有玩滚地大难有不定的这些嗯那第一马车南站团员用我谈偏着团员给连切个切度
0: 当时去给人类地主抗军队的呢新列团创始停入间给昨天吃过南秋南街三只给人团秋团落李拉仓娃蒙古一家表示说了东家母体起入大南亚细菌没被团员通入大南亚团出现给黑白七娃所给三条新列给刚烈亚闽南街三年给苦留了人类给村子南亚团出了菜人吧给差了推到德西七零七娃所给女娃西极都对别 人类车安南京湖大南街AI人类用这村子来在他当然是你们这丁色切界地主给地位接场立即起呢三条项目他讲到我在街上的各部用为地位来在春节特别过年以呢各种难断呢他教学了三个几个美国娃我在独特的预备这些说那些明年下来以呢当时去给人类车安看唐不断了呀最低起步出边难落了但什么他谁用
1: 项目过些说新列团在他每个区域不嘛些空到区域给列管车把他起来卡起来呢扩展给领他天从一年来能够有不定的这些了嗯来塞了等我那去让给我就差出不起张南说完了嗯但前呢去让里亚母团呢跟着学校这里啊人类车看体来这批就写不就这边了当然就落到给他的那里能够给车看定这但也定那落里那里落到给他也不用过的吧这一年来定一帕出多少钱呢年年呀
0: 嗯，米色开局是那咱们那样个呢，
1: 做的呢，他。 tumbalya tuguyorbal tumbab thelya ya minjoye chakandire junal
0: lese jogala ta di thela chengsi chemo ta mitab jignu so gi lagze sarshulya dinje jignu chogan gi gyurim shibur gi na renggui jen gi tonam chunjin che thop je le tumb chi ge yin da gyun thing gi gwe ju yo ji che thog yu bin de ji de shal
1: no
0: sa ko le ju di yin thor shira jugur bal mi ji ge le tomna di ge che thob yin ta ti dan chep ji yin jignu chogan ge yin lo shibur ge zar yong wa che nan je yin ni mo ju yi jing ne ya 최관지네 로컬 시부르 대외 수균기 튕기 넘버지리아 균도 첨부 중요 부디레 지르 동안
1: 나스
0: 마세 제로 녀도 니슈 저초 로 딱지치 팅접 신내 튕레 링퀴키 링뉴 최가 니슈 팔 갸기 넘버타 더 딥조기 시균 치르 동안 다 잔난 제기는 리기 통지 타 정평 주주 소기 멍시 디구 레라 상와지 직조 난제 링뉴 딥조 타 녀종 지난 사바 취십 후다 제스 유 부디레 지리샤라
1: 네셀 링뉴 최간 키 말라 아카 티웨 투구 창도 다와타 렉저 야부 총미는 치수 편종 키 신뢰 튕기 텔리아 각주 첨부 시그라 용그리 좀 기지도 와라
0: 문에 다가라지라
2: 치이 지겐 착비 꼭규르타 능주 심젠 피웨 추니타 제리 추기 오자르 담타니 몽시 주민나웨 포람이 디가르니 변종농진인진리홍 별개농진기 센제낭세 주민시비 리젠티지 나버진게니 무티용아주 리젠라 두구르 유효슈

0: 생겨남초 무튜네 행게 초야 트링키 체진니브디 모주슈구이 체진니브디는 취미 류제 전초 니베고르키 체진 딘제지 행게 초야 냠주슈야이 진데게베 체니 슈니닌 키고모 미수 취미 류제 전초 금니바 게컵 뉴슈 칸토고 추도 타구추 제고마 초콩키 체지기 진도 토리아 취미 미지키 신도니 사르토데도 구주기 제고마 초콩리아 미게 체지기 진도리아 취미 숨 진도리아 슈유부타 텐조 루카키 까저 구탄 청충 숨구이 토네 앙 당불랑디 진도키 신도 사르토유 디니 포르테 까저 구탄 청충 나게기 미지기 미게 점링키 신도레 교부유브지 통촌 진도 난라 미수 취미지기 토제 미니 탄 청충 게게 시숨 총유브지 미지키 기베 정초키 통총키 신도디 미 니탄 청춘 신안 인신 취미 미지키 신도레 토총유 디루 양총타 지디 탁텐 핑팡볼소 자자치웨 진도 남장 통마 칸은 제유바타 취미 진도 나로리아 좀제 야고토바디니 락제 피게키 제부냐지기브지
1: 라슈자 다 취미 진도디 니레 녜이니레 다 통중알
0: 노사
1: 구조 제고 토리아 미타 취미 냠레 체바디나 제고 시비 작단 세스지리아 교르민도 게제도와 다 땡기 구조 제고 토리아 취미 숨지 소주게 자스 락바 땡제기나 미지기 르모 제동 지게 님도 구조 주야 중교르기 양지세야 시 제동 체송알 선도 있는 샤브 첩든 집에 나러러 신지베 초베 첩든 나 슈제 취미 다 냠도 샤브 첩유베 데제도와
0: 노스
1: 팀민 쿠베 接下来新的情况是因为各地震度了结构居住的如果出去出去出摊居民也都也没有中国出去的推送不了西群的民怕不摊震度南站中国的人了了江南震度南站你是自己以为的但金赞摊中国所真所客观前部古里亚客户的这些东西呢震度第一呢没摊出去电视机的难度震度切不是因为马赛中国的民宿居民日间天来给
0: 莫西切莫西干因不认识也算那些了嗯那学者他突然应该人家你都你说出了怎么能去出名重新去你说什么你了呀毕竟图操作之余不谈他城市人文班是不一年来重新脱了呀全都速电去怎么能比一谈他那些他电地球给了吧年是日草去 창린 직체소 락제사부탄 추시사바 십주십시잠 캡자체제이는 취미 락제사드테리아 락제기 디교 응알레마와 나유브디디시발레 다 취미 락제기 피게 주추사부탄 퇴교기 고고사바시제이는 촉신토리아 링류 취미 얄게 기줍기 피게 최고탄 당능신 숙된 링류기 추줍 융외수 예주치배 고고 당능신 콜시비 취미 니르주 취십키 체시소키 좀제 캡잖아 유부타 취미 퇴레리아 유남무 수주베 줄람샤동 탄탄느신 사르트키 디부이네 되유브지리 동아르 당나난주 취미 카르디토리아 첩든 치토부잠마세 림시 유무수 레게 치토발 규르유브딘 제기 당난주 파르게 슈넴두 따디카레스네 락제토리아 문규르 티웨 레보 총유브딘 제시 동아르
1: 문에리샬라 티미 따남당기 독지 균진 규림나 로라 로레 취제기 락
0: 我他拉过年点给居民呢兄弟前面拒绝刚查过的当年新给测试的密顿别都正念不能人鬼也引起他多给面边安的他去图过有的这种案了那是列举切切托的亲有的这几码都怪了是下说这是都这家的解决他们他去图过月子第一列举呢但没了
1: 더뷰르기치오유브리스에코난샤라
0: 공업기 퇴내 지타와 비리 탄탄신 로그레 체베 디쿠딘 제치 되나 유타 다디나 로리네레 나콘 치 짐슈 킬레디 십주잠 유진 취미타 티 지유키 링뉴 퇴제티 치 취피레 게와 다딘데 존 요리스 코나샬
1: 라슈자 세계 넘버서 제로니도 니슈 저출류 점린 취미 초진토 짐제 섬돈 학잠지다 짐든 체베 나로라 년거 치외 각동 크도 취척베 취미 카지 유브시 다티야 미쇼스네 미세부타 게제 장시 탁주 체베네 파난토 리주타 년거 치외 소레 고르시 체베 파 첸제 두슈기 리주미네 첩체제이는 년가 테가 카데 조토 유브딘데 시리샬라
0: 当然是下了，但前面呢，接下来许多穷娃儿习惯呢，怎么能去全面促进其健康地区土区别格数？但么话民用话是去，针对短期绿棚下降气味全面地以往用事故约定的是下了，但对素不人才了呀，密西藏约定的进不谈，来年讲不谈短期呢，只当其密叶全面谈明朝为多气味从南定的进攻约定谈。

0: 너고디네 우야 텐스고도 와게라베 뭐 어두시다 어두스
1: 두스르베보
0: 어 대부치 오르다 뭐 대부치 쇼
1: 아
0: 센띵네 너만 이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1: 요 하루시 하루 보 아 보 나 고유 환이르지
0: 아직 이지 말이 뭐라 흘러지 어 글리치 아 아직 이지 말이지 어 뭐가라니 데 대라게 디스도
1: 고유자야게
0: 전롱 고미하고 럽센스도 디찬도 냐 항상 어디 고맙다 계속 말해 계속 말해지
1: 이다 이다 냐
0: 어디 지시
2: 고유코금이
0: 어디 뭐 뭐 뭐랑 가르쳐서 어디 뭐 템포스에 다지 어디다 얘 뭐 어디 가르쳐 그래 뱃사하소 어디
3: Pola.
0: Osi, amjira.
3: Nebi nyenge le tas chons.
0: Osi.
3: Osi mona ko chashi thopsi ra do. Tugin ne chashi jo ame de de chuen ko ma de bel.
0: Amjira. Ti sha ngi ni ni ge ne shi kun jum chi ya ge zolun gom ya de de cha je. Me kyu ne se yo ma de.
3: La, ne shi kun jum ge zolun gom ja la.
0: O o.
3: Pola kira yin. Ngan chuen nam sha ko yi gun de ne. Che che li ya yi xin nan go ble. Ne shi kun jum ge zolun gom ja se ya ten zo. Mong de ge te ban ge kwa yo de. 드림몰라 튜돌이야 맹한게 토만도 내수 심플하 조지
0: 창문소년아 시기 멍데리 이지 차차제 능미소르 라지지조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주기 대비 큰이 지금에는
4: 난지 멍데라 가갸타
5: 제리라 이치 남고

0: 뇽잠다 카즈 뇽잠 나비기나 다 기랑기 구스 베메 동보 세탄 세웨 파르제 용시 마르발라
1: 슈잔라 사드 총미 츠 튀규네 세줄리아 탄드나야 당능 신키 창라리아 최최 렘부탕 삼사츠 렘부나비나 야고시자둘
0: 타나지 디마세 기랑게 초고이디 망잠 최나비기나 기랑기 구스 니메 웨세라 낭노 띵키 모티브 요디 용라

0: 당체 대시에 십자 잡아 마세. 규제 된바 다. 슈르가 된바. 타과 돈바. 담자르 제베소 키 대외 소림 리리신 이와 치네 투구처로 수규 리체 링당탄 계주 시도 세브로 토바체 유비.
1: 신조링게 참디 리뷰 팅디 선규르 군대 군중 레체나라 체지 슈베 낭튼 카 참마 림베 체인 준 슈스비인 레젠디 좀지 긴 군낭 켄츠르 왕자라 타 십시 친구낭 켄 부산 점두라지 링게 슈덴 자고로

0: 谈的你毕竟起去最你就自己打打日
1: 早上电别新州林街公康山平均龙城银池里翁及三中堂车墩许别龙城军队队儿老外采集登居级别流西等一间是吉林年国走的甲级新疆林街的年龙都比军别三南有秀人民的解放时期俺然说把你的设备两个汤不提你俺去龙不儿拉次通马的片俺阿玛拉的嘴边没不错了心定年可以去去听 kesi konambe titu latsir dipkyu tula ma chenbam tenne kyang kange yugu che tu se ti gyönkyong nangme na nganzor tande yuyi shongpa chi dar ngowe yönchong zibu dindrishik yong kalasi nge cidir jibar kashu ni nguenche nyangam tang dapu lunzi lungshun tu latsir dapne miyul ki ngomzar dyonke nge ama lanzum la yin nyendar nge muta mengwenbe lawe che di tongting rir Amala jendu ki dungwo sula mibara u dudu changne gaya kyang tunpar gawe na ama nyingne chenpe dungyang di tirin lungchen dukar ki lamnwe tenge ki nyelam tu bygu yinbe sembar shu Nye amala ni jelo chekung gubke nishu zapke lor loka kongar zong ki ubu kimzan shikdu chungbarji Kong ki chungtu ne pyo nyingbe shingchen dakbu narju cele deba nyonggo chungjin tupse di Lungkintang, Zhukintu, Lelung Mangbu Kiptara, Lunzi Zong, Xingba Xiangki, Chongzu Sumbara, Mukchu Le, Lepashi. Wendi, Tekat Lariyang, Xingchen Dagbu Xianxiki, Chanyo Ala Kyurdi. Nye Amalaki, Xingchen Dagbu, Xingka Debatang, Mo Ladang, Nye Chu Tsoam, Yangna, Bengchuntang, Jiwa Tang, Rima Suo, Zhubar, Zhokyu Giyu. Jelo Chekung Gukya Ngapchu Ngaku Loro, Pyola, Mangzui Jujurki, Tungda Chagbatang. Nganzur yalna jingzhi tomne, sakaan tang, chukri, gupsha toba maase. Tatung, samlu sarpa tanglin chikutsu. Nge ama la ki, yeki tang, angi diluwa kenpa tang. Tatung, gyake tsi kashi sung ken la. Tewe, pyo ki jizu pike jose kacho sewar kyuru. Loti dawa chukbar, nge ama la lekar ngay suyubu tang. Rinmin, kong ki chongzui xingzuo ki zhurin tang, rogri tsuchung ki zuzhang nang. Jelo Chekdung Gupke Chukchu Riji Lor Kong Ki Xingba Xiangki Xiangzhang Nangwa Tang Jelo Chekdung Gupke Chukchu Risun Lor Siji Ngang Zhongko Kongten Tang Nang Xiu Nangwa Shi Kongar Tang Menja War Lunzi Sebab Tola Sekyu Xianba Tang Chowar Gange Tewe Chewa Xiu Lunzi Longxiong Gya Xintu Chexing Gup Tidu Namxi Hachang Xianla Logik Nang Telung Dawa Gezam Tangwa Tang Nam Teng Tu Su Tedu Ki Nima Jiba Tang Chapa Pabdu Kangsar Damki Kengne, Yuminam Gerdu Tsemin Yonggui Giyue. Nge Amala Ki, Te Te, Yundo Tarchimashik, Dongdu Ningyue Nijang.
2: Amala, Sin Mebe Le. Pukwa Yol.
3: Nga Nye Meda Pomerang Guje Deyu, Cao Nyi Gu Chasu, Nguye Le Gwangse Soda.
2: Ozi, Gwangse Suyunan Chabribe Le, Pungi Gimdo Khamsi Kusya.
3: Puliya kala gyakze debinda, shingkidab chasung e.
2: Shingkidab chasu amla?
3: Da sashin taje denzu dab chane gaya gyemindu. Chulo dan te lungi nuzi po cho cho rishya.
2: Shuza, nganzu gale gyab gyabye tamadeya chogo inye gyo maari.
3: Pomo, pama shu cho che shayu da, kimle shinda chama chao nga inge robzi je cha.
2: Tachana amla, da nye nimu mangso da nimdo shingle che. Gongmunu nga ranchu lungshung ki tangkwe tezo chugyung kandres chikukunaya samudanggi deje kimsanaan ki liang zixi tezo nye besi chichugi. Amla ki lan xela chu chubil.
3: Nga tangdino xe chapmo. Rang tangku nye do ngelan lakwa nye kuchu dije kanyina nye shibji chigi. Chilan gyema siksi rije geje dezo nga. Nga nung pomura naga yubimendro samju.
2: Mari amla. Tangu nye du ngwe lan simliya senbe tangu gyati di tisuta miliya nye zidongin ki tie lung tan chilo chozu samla koje nye tisu ta zhu donggu tamzi chogi debi. Kuzu diye di pechin di zhe singgiri. Tine nga nye kuje milam naliya ngan zhu lun zhu lung xiong shibu nang zi ngwa tinting singliya gyubi miju. Nga gem shio ye di nye pechin di singgiri.
3: Zi, pomeran tinte ran tenje dezan chebri. Tā lūngbē trēsōng sāngmē tā yīna ngā rāñchū lūngbē tī chātūpa mīntūs simtē shirājīgī.
2: Shūsā mālā, simtē yōndu yō.
3: 小姑妹打不打龙不贴龙给直接鱼不通的我的米人给不听你家也不能行主意你们看人家什么东行也得给对对对婆母那你出了的天对俺他内心也热气徐家长家婆姐曲曾经里啊龙不出现打不了水松啊是是不能哪里你的总你打过有什么的说不能是卡斯卡的纠结没有什么经历啊性格大看不忙过去曲没打松啊米桑吗
2: 帮帮家岁数大个热不别了俺俺住龙边三五里那长途江江山上恰不拍对出三里啊心都不要买去且咱他家长大的七十七他心跟你穷是是是是咪咱忙个时机日长里啊看不他家里给不接不会穷不是俺俺住龙边咱的哈拉们给个面子天龙大不他出了天边呢过他不是大要买去儿子大姐呢
3: 俺俺做养家龙不闲了呀，木久了找不着呗。阿姆拉，找嘛是？俺那团结铁作呀，我古对面啦，旁边一年领队找俺那面。昨天俺俺去三门宁巴，更多当过的，俺是你从乌镇去采集，特别是在玉米大王山区。儿子婆母，昨个乌镇个团队的了呀，俺俺做也开呀恁个是呗。看早了呀，来特别是有个嘛嘞，前三婆母，给这些对，看咱们去过日哒。Listless。
0: 阿哥是阿姆拉，肯定是个月吧。你是个月，打阿姆拉去啦，我来也是不是。阿婆就喜欢中医。我那啥，我是女啊，是你养阿婆郎姑姑。Listless阿姆拉。亚皮秀，我在，香港兰州那儿都，这边哪种啊？
2: 腊月，我这老公看不是啊。
0: 亚皮亚皮。
2: 修的，我俩去修的。那谁掏钱呢？
0: 乡长那怎么了？敌人总理派去固定卡了用的啦。
2: 我这一看，答应那俺做行不行？个没事说，龙不得呀，钱都不是咱们多啊了。
0: 哈，
2: 天龙街没错呀，可不是咱输爷。很多顶这些下边呢，天天都忙着忙着清洁，俺俺去总冲堂撒谎给创作厂嘛，虚名里啊，这样眼个清不断了。
0: 哈哈哈，热，他个热。
2: 伊那来龙不天龙个，对不对？既然没几个，肯定是个年吧啦。我记，俺没几个个人是个蛮大了。俺学业里啊，龙北没永州归龙姐姐，天龙国特批出席七个月四个月了。既然给孟州归龙肯定是那年吧啦，孟州给既然看了人个了呗？孟州给伢看了伢人个嘛，这是来了。
0: 嗯，
2: 俺来伢还可是，但既然给俺旁边王不军进西松站送个月呗。
0: 我自己盯着个吧。
2: 俺们不愿见么？是一年，你们穷姐姐点对没得了，你们穷里啊，吃不忙是吃不着，吃不忙用啊，吃什么呢？我俩人也多谈点不些要求的。
0: 你的这是个没得，你是那俺们村邻居龙兄弟呢，家中有个几只小东三年了。
2: 徐子，
0: 社交呀，把这头在黑江头上，三五里啊，顶着木木砖呢，去哈拉们听个嘛的。地头里啊，俺们村团结要见黑江新不应对，吃忙不耐，供不消的。
2: 你的应的应，
0: 做不得空人给吃钱托不得。
1: 接着，敌人去让爬楼梯去，光给家里过节去呢，有嘛的呗？来，
2: 嗯，来，到我那眼睛这需求，你来来去哪去？团大的，没你们难啦。
1: 难大么个？难大么个？来接去吧。大明，
2: 我是主意。
1: 我那个里边我。小奥。你阿妈来去，到我这里来怎么过那样？总给家里这样满足的。 总思想起，俺就心不想给妹妹了，功课当我一呢。俺最需要团的农民了当我一呢。妹妹思想时间天呢，妹妹了想的学干嘛的呗？妹妹给爹在土边吃完农民了下呢，这个是呗？谈到新做拿书嘛钱呢？俺就急嘛，多久给年前不吃个嘛的当，娘们都工把证明着，弄不扛时间，空养家了，总从了天气撇开穷了些。
2: 亚皮兄，我子乡长郎中来养亚皮来了。哈，你看我一看他的区别，团大的个里啊，家里很多男的民多个呢。
0: 啊，到底真正是的，平时龙兄给天龙哥都不接的，面对钱不值的，俺做他就接去就要嘛的。
2: 但是呢，俺做行不行？给没时间，都是些前面半夜过节的要这边了。
0: 妈的，俺工人们也年上学差，家里的生意呢，年纪交不有。 공기 관련 조문이도 만주 심주 손도 소지유. 진짜 제나 근데 돌아.
2: 다 전에 교수 나러나. 심도 침을 탄 태룬게 만주 구제 대 맞다라.
0: 낭다 먹어. 낭다 먹어. 내 공리야 닝구 양수 휴빈. 욕 유수기.
1: 하마라 종종의 피배 닌 숨버라. 훈츠 종의기 손도 식초하네. 훈츠 롱숑 주경기 주시당 쳇듭라. 칭아 심주 제바당 질. 현재 롱숑 지역 구제 초중 주내 종의 기수지 선배 주장기 겐쿠로다 종신조 코탕 지유 향기 구제기 공체신 내 아마라장 공미 제수 예버치 원디 십자 치다르 지 규민 신케 수양 매바 마세 종기 우치기 장 저와 대점 청기 매바티 내 아마라기 총수 순버 신나 천딥기 괴롱 촉진식 공초 나와시
2: 오야 다치링 아란수 총주 용기 총주 시소제 아란수 총소야 신나 춘딥지 규태리야 주도 시구도 큰이 종기 신나 춘딥기 구지 속중 인내 주부지 다이내래 큰제 시구 미디 신계 수야 민도 내인의 신금에 제산 춘딥디는 아란수 용을야 전삼추
4: 어디 현장 상조了 키랑게 간데 지금 매마신 신도 롱양촌에 인별라
5: 오지 다들 롱양촌 다 스마다 나 저기에서 저기 저기다 더기 더기 니게 니게리야 최대 전에 아니 그래를 신 죽으러 봐
4: 보시지 야래 보시야 전 보디다
5: 시그 말이세
4: 어
5: 진짜 너무
4: 나 요샤나 샤나 가졌라 님은 눈에 제 말다 된데 레란도 용 머신에 가서 쏘다 그래 쏘게 주래
2: 난 수탄 이스네체나 니메리아 롭존 체초리 타징 스네체나 따저리아 롭존 체초르
6: 나포 고여블레 니기비 영만 저벨라 현지 롱숑기 잠바 다베 데체냐 마세와 디간리아 신지다 카네게 토브레 진짜 로규토알스타 초뉴요 마레
2: 제자 로규토리아 초뉴미베 레스 나즈 쇼리
5: 제제 타가라리
4: 샤달라 녜제나 릉두랑 마연 개그리 문부교부 딘델 자이케가 다거르부 요리 신스타 기그르베다
2: 게토민 최드 제쇼지 치와마도 다츠드 세브마르니
5: 제제시
6: 오타 나란즈 롱숑데야 신케 톱스나 녜께 메바 공부 개초
5: 김메바 공부 나시
4: 뇨몬 뇨바라레 뇨로라 뇨로 저제 가기르 주부도다
2: 기르마 주게 나마다 치로지 하고스네
5: 다라리샤
2: 키란즈 유통기니 카밀레 더부도 뉴다 미숭에 메베 처리 기분에 추 추투도 다주웨 리고이기 딩리아 로도다 토샤 코주딘 제 치토사 만주 회즈 롱슝리아 신주 나수 치메토바 카리오레니
6: 다키라니 야샤레자 세브라르샤 훈지스바 토부 칸제 유바야 삼로마담치 진짜 고바 돌돌에 도대체요 만도
5: 뉴욕 냠뉴 좋아
2: 왔다 쥐다미에베 미티즈는 카파야 수야 겐겐치지 데지 카차스다 나레스 겐겐이다
5: 카차 나레야
4: 오늘 키란스스 나시 나는 진짜 진로이면 진투이면 키란 진도 용 나도 땜 장내대 쳐버려
2: 땜 통도 말베니 너니 출로 튼디 신근이 집에 냄샤 강번이 출로게 키스 강첩 러처치기 문예 망수 쥐어라 말베
5: 쥐어라
2: 이탈리 예스 탑자디타 신글 헤브잠디인 롱베 미츠 저거 체제 총부 말베 삼두 체리 미야브자디 진제
5: 오따 샹장 하숨라게 숨부 다르다 나라주 능구니 신주 나수 지교 챙기 말이 다 출로 지투 대롱지 능두니 아니 키출로 마탐 능신지 다 되다 당아 준롱부 치매 오리야 림조 지금인 누구야 아
2: 원타지 미래인친 세레라 스그윤의 삼기 천교 매배 미래딘제 꼬미야시다 개민도
5: 다라리 문
2: 다 간다 파용어 장지연리야 교토비나 나란 주미도디 미츠디 튜니댐스 용구리
5: 지지시
2: 오야 다만고 세제 대론케 매 신의 천교 지교 땡케부도
5: 지지시 땡케 나시
6: 다 그러니 니메니로 마송다 꾸치 진짜 오조 차라
2: 나 오조 차부터 오시라 俺来去都赢不赢呢？你欧洲停车结果也看明度。你俺俺去弄不天了去就地去都欧洲结不远。今晚俺俺是木腿的呀，恰土不满些。明明人给个鱼龙给不西抢的三件，欧洲结不远的，还好送哎。
5: 是的，相当老熟吧？你这有哪？啊，那前面三个窑洞呢？
7: 但还好送，俺去吉兰干了年呢，他不买这边了。但吉兰做看看对的。
2: 全外套里啊，俺阿兰做龙背内最前面，一年来俺四百出个名度。阿兰做顶这时间四个国家店呢，用个蛮热不呢？又不是水准就这么多，胶片型的虽然要买的，俺也想去济南里面。第一呢，新的姐姐嘛，甚至龙兄是对子嘛，有一项不能信息用啊钱的。既
7: 然给偷的呢，顶这样了啊？既然给偷的，天天我就用个是什么？车长，昨天见个你个，你们提人来送去，想查了其他的人不？那么他申请肯定是小区内车间人，是吧？昨天见了。
8: 啊，卡里，我的。
4: 俺那组年轻女生往前七步过了，大哥，爹干了，俺阿妈的部落就押解的爹新村的这块地上，龙伯子这些干部往都当呢，经常当面都下去，明显听不懂谁的脚呢。跟着走了，恁吃药了呗，大爹。
5: 大爷，到啊，都
2: 给。到我那看上是都给给不接的，看上是都给给出了趟铁路呢，交通慢些。
5: 是是是。
2: 俺妈我现在电龙是得买，俺他娘都用对油钱一边呢，生意小白叫他家没看见，差不多说啊。用给你啊，俺们给不赢，不过人家俺们走。我呀，那从头追起。
8: 你两个从头管开始走啊！你手机给天林谈几码下吧，然年里啊谈几下姑娘开始啊。
7: 大概是不。
8: 然个几百土块钱里啊，给自己别开多，顶车里不烂多了。民宿特几码贵过呢，然特租旅就开多啊。
7: 是老买子的。
8: 哼，我让你家去了，请不赢呢。他们见过了呀，先去睡熟了啊。过去的日路地个打过水给不嘞？
7: 阿七，我
8: 让你个不过打过水给不嘞啊？
7: 阿七，天中阿日来少了呀，七个人。不过阿日年末来个吃清楚。
8: 是，然来难到了。前头他们见过跟这几个人吧啊？你们那么的下子，哪里呀就下人呗？
7: 阿七，下面
8: 呢？过来呢，端姐，他了干不住你们着？
7: 阿七，龙满其他姐就叫人生这节目哦，你下得少了，难了老土些哦。
8: 谢谢玉，看到俺呢，你们那么的下子。年迈个三级堂了，就有出个招子。
7: 阿七，
8: 老姐退休了，绿沙等队，你们你孙子这么多，拿爹买吧。年迈个就有出差不赢呢，羊出工才个钱，地内出来就包浆个没有出，哼，今晚很多纯粹说个招子是个，钱咱当然学的，拿大多水去个啊。
7: 阿七，是的是吧？他前那年生意，想赚垃圾才个钱个。
8: 哼，他别做人个行吧？
1: 俺阿妈垃圾纯粹送不了，新了村的几句。各路南外，我国期间精明人民群众，这样，几把敲卡堂，业主女婿忙起活呢，起了桌高兴。今年那把卡子举把天出呢，来路简单，将来点木到我堂，参与前的对局搞我卡子引把天出，上边两个七把了，岸边点木到，川边参与起几百别大的七的，接入七栋古旧出租人住了几个人，甚至龙洞起长塘土，俺阿妈拉起。从此送别平面堂，出过了九十层的那把卡机给那吃的，叫了起切都过完堂，江面切都向内，星空垂的，星座穿的，门出就切把天狼，拉起了去特东加尔干堂，江木堂，塞瓦索，星是明朝瓦，那又不是。
7: 乡长啦，
2: 哦别错，
7: 哦，得现在去结束。
2: 嗯，
7: 当我俺最早点夜个，伢拿了来接，俺去了宁波，心都不要琢磨我死个。
2: 不急，
7: 嗯，空姐，我让最等那几个嘛是，给来拿了呀，给我到这个客子姐姐店呢，有的是的。
2: 啊，你去做看了呀，我嘛是，工作也蛮轻。爹，你去做呀，简单的细子么也要嘛是，家里多少钱的，咱们三不需要住的。
7: 徐子，
2: 女中女妹去做看了呀，年纪大一点呢，我让做俺们这么多，前面别的的。
7: 乡长啦。我当初长堂顶这了，再要个顶面吧，新屋内就是白了。
2: 舅母，让阿家里啊绿给的，新帖子，点点给都不离。 给我们特别往单笔面里我当作呀你们用心不如吧你
7: 是咋这是我去让呀一句语前面我们三新的过主意主哥说的俺们两不休息
2: 我急我也没多吃鱼呗你们这样清楚听
7: 着那忘了你们不吃那落地多么多见过公路头不送咱除非有客子难托我们多
2: 看没看没我呀这钱的是不是起啊不得用吗
7: 来谁来谁婆婆小桌
9: 来阿姆拉香肠拉修哦
2: 有阿娟啊阿姆拉卡里啊你不起啦
9: 来谁
7: 休息阿妹
2: 你起来起死了出去看来都看到了我就没你俺就心做难受操水不起都不得
10: 香肠啦哦不过罗就有的地方心做难受呀天卡不脱的啦到空军这么干干这些地方
2: 这么多政治吧军旗又买这了空军那我给你托你两个钱呢要去买点你
7: 听着
2: 没事呢你穷了贵的都穷了寻的钱了不是不空军呀两个还得一年贵的不要的
5: 是是是是的大部分是新工二十九的解码新卫士的队长吧空军新生九十九小时
2: 是是新卡谈过的给得差评呢况且松间其实就能打个折看到新的差别机里啊当年也不起业的呢开心不起来是况且要兄弟呢坚信没有他杨朋友里啊相信没有送了不顶着是蛮切的他都没看现在其他里也对的你懂了呀你没看看里啊阿里干不起的机遇呢坚信呢不上面的有马的我的没提出那星期二日呢
5: 大大的大大的江山寻对中呢说不一江间松松忙呢恰本人家切切忙大爹爹他的案子昂堂过的心孙特别是当不过
2: 徐长江阿堂江母失望了所吹的起的永永松长呢也并得想看些的呀若干若徐长当案子叔叔连感情级别了
5: 有了
4: 我让说铁边干净要买他能能够提出去要买三大人不顶着呢，爹今天是我嘞。
5: 你今天别干。
2: 那爹要洗壶也可以有嘛？你觉得哇？
4: 哎，那有的洗的。
2: 我难做，刚过你有的，老过你有的。
4: 谁难做？
2: 顶着你刚刚顶着几里啊？开始起码都不卡着的。贴个棉被呢，爹不谈茶馆喝酒，我瞧的。
4: 哎，那有的洗
2: 的。那地铁里啊，都给给买用的。
5: 那都不用买啊。
2: 我让做缺的钱，忙着的那些银子，那些薪水过不去数的。你可把玉米给俺去添个油吧。把金木拉给金哥预备了。
5: 哦，想到了。俺们俺郎做龙背不用做呀，他都去给女儿。
2: 是咋？
5: 别那，实际上创作拉说话，拉这倒是蛮有的。
2: 哦，但钱的抽准抽准些，这样还多不多不？哦，心水艺术呢？况且龙背估计他提督姐姐女主钱求的。女主啥事呢？俺这全对不起三爷，欧阳求的。
5: 姐姐们，女主起码会吧？新孙刚开学的，乱了第一个月初。
2: 我当初呀，刚开学的呀，过去也是的有买的，忙过过的。现在女主钱的也少的。
5: 是是是。
1: 在那儿，来的没吃白吃土，连阿妈拉空去，脚儿疼，怎么吃完的？多给钱的，吃怎么的？只我拉说起了，怎么新了就真的吃了？饿了，你说有个有福吃不的？提起新孙足气。要不咱们星空去龙兄给三年七度间金不得脚儿当江面跟呢到了头呢拉过你个地景明哪干嘛差听听去星空听着几张猪儿样敲住几下过几月你阿妈拉给恰月嘛捐钱金不得哈兰鬼米都不了空气星空猪儿当星孙安真的星孙足不说脏嘛恰也把几步路电鬼不得跟没了普通给年度皮了电呢就那样看到新度呢等明天了大把的协助杀了住呢就给你约定用体外人我过了差了就看全部提供

0: 양아 윤두 창매 수순 안에 쪼다 리마 가르 유키슈 아.
1: 라. 다 양아 가르쳐 오르스라. 내가 제사야 지와다 리마 키슈스 에.
0: 키나스티다. 나란주 롱슝시 까까 리민두게니.
2: 거대양이 봐 가려래네.
0: 롱부 까까 차에디 나란주 롱베 살이야 파제시 침부 유베 다지. 사 파제제리야 지신킹 마지.
3: 제자년신의최대체내최요마리스타가나스기유 머신에 리마지와니타 디와랴 저와카리오레라
0: 아미님라 파체뉴좀 르기 파즈좀 시스수여주고 파즈메브시제 신신기토비에치도이나 남자상메수수나네 조다리마카리유키슈아
1: 나리야 메비니 갤람띵이야 두가이쿠 칸다스니키슈아 멍요리아데제감게빈다
2: Mama ba ke jare ta jo gang sin de je mang to ge de ko re kiran ga chu dong du ru chu to je je ba sar ju yi ba la
0: ma ran chu long ba ya xin su su ye di ne bu su bi li ne kha yo ji
2: je na je
0: je sa ga ju le dong qi zai ma qin ni yong ye shi de yo ma ji ma zo ye ta xi di ma dong xin dai yo ma ji wo ye ta luo bu dong bu ta yong a
4: 추구초 년간 태룬기 최도 당민의 류긴 공무 렌참샤네 양랑기 추구벼바 주투 콘츠 고류시부 태외 뚱네 수수 추구인바 모추가와다 레미츠 고류시부 양 태두 기초네 추구랑기 파마 모추가와나 벤춘기 미글다와 양나 민네 벼바 깽우 취득 지바 양나 벤춘 동기 태두 치지 신의 소수 추구 소수 팀의 치규용기계 미망부시기니 더둔 장내 때무 때지 되버다 힘드버남 깨톱규 임바라 콘소 이 매치 디두잉에 아말라장 톡심 첨내 매버첩치 통매 뒤수 자가다 정무 기추 신두 상와 텔레 깨톱기 빼 바로 지나야 라츠 텐조니 태자 추주앙 채와 뷰밀라 깜양 마감바 치순 강윤 참미 재외나 천딥 규시부양 순슈다 채와 난
0: 진다. 그냥 가고 문에 줘. 더 놓지 마 마담 제 가르쳐줘. 예글로 더니 개의 민도. 그냥 수 살롱 겨우지다. 예글로 더 그뒤 개그래 아. 룬지 룸슝 티룬티 그뒤 고통지 아.
5: 우지. 거기 상장상 좀 내 말해. 가셔라 제비나. 호랑겐 라차야 대지 지송게 대샤. 우지. 너 미쳤지? 땡기 옆자.
1: 왜? 고모, 가지 마서.
0: 아무나. 네 씨다. 당한 주가래 딘제 겹제 대비 라지 티주는 실만시 딘제 란시지 대기. 너디 가르쳐 미나라.
5: 고모, 내가 쓰네 라는 쉬머 중에. 현지 농슝리야, 자야고 김을 토바 신지다 가봐 깨도 그래. 미고고에 담녀디 조야 라이치 마치시 온고 내가 좀 앱 딘제 딘리야 되미기 미츠 촐라 단제 가르치가 딘제 스마 슈시 온고
0: 암라 땅아란 주 촐라 딘제 가리니 소리 님은 칸 치마 탄 텔롱 깽깽시 강베 지난 가라치 미니 치마 탄 텔리 깽깽시 너 딘제 예신게 수요 토부민도
5: 다 대란리야 리카이 요 마리 마란주 당고네 계속 노브리 다답시 요 말이
0: 암라 테로스게디네 냠촌이야 톱취치긴 던지식란지 계시 그냥 냠존 체제슈네 디냠취치간시샤 계시 아주 또 탄데비시 이비네 디냠취치표 말이 나 상자 인자 나 견지 겨지
1: 다데네 그냥 계시 이스기나시
5: 왔다 레니 칙손진 란지샤 다가 잡혀 오주 잘 니간데 지급해르시도 다 차샤 배드 차샤다이나 겨비하시다 대민도 닝제
0: 아멘 지도 기란스 카검 중에 카검나 아멘 추세가 진초 기란스 니제마두아 야로쇼 니에웨 포르 윤데 미스와 기란스 코문 용에 코 중에 아멘 지도소
5: 마네 뇨마 라르샤 남쇼에네 신리 아기지 세제디기 뇨마 가야 제베 레가 라레 마레 뇨마 체조지기

0: 일리야가 내 밤에 대체 조이. 자, 귀시. 자. 저가. 저가. 아지 다 있는 범디. 랑게 차고야 추용조 라첼이 깨지에 가르쳐가. 아. 대주디네. 대주랑이샤. 다 있나? 추상은 치르셔샤. 아지. 아차. 자고야 용조 라지를 기차샤 아니 미 갈동그래 아 고모 범라 쉐다 미 갈동그래 제
1: 아니 라지도 주 교즈 기로치엔드 숨기
0: 아지 범디나 주딘 중에 쇼게 앞내 란제 타징부 살랭가 지미 뛰다 중주 중니 탄다 감제 요마지 Мэсине, ранги гэнжунда, лэгжун, чусума олэшёна. Хэнжэчэга, а.
1: Бала!
2: Ази, омо, гарчэчэ, мэнгэш, мэнгэш, оз, оз. Ази, бэсо, ран гарчэгэю.
0: Ази, гарчэгэю, э.
2: О.
0: Дэкэ ранги ази сынанда. Дэ, помди, чагуя чуцама, лазэлэ гэпся.
2: Ази.
0: Данга тэнгэ руга милэя, чакан дэскуэ урэ, а.
1: Бала!
2: О.
1: Кэран сыда.
2: Гарто.
1: Лазэ.
0: 拉斯秋娃当下，
2: 卡里秋娃当下哎，我是那，我那秋娃当下，别错，然后对的，我们的米诺了，拉斯的做，我那秋娃当的话，
0: 啊，秋娃的当下的，伊呢，但忙做了，结果也有嘛哩，但俺看做，肯定留过来啊，
2: 啊，是开心嘛哩，秋的年龄感兴趣，
0: 啊，
2: 没事呢，苍木说年人还你不，拉斯的瓜终于是，大家。 범위에 라지드 과 치지.
0: 지샤, 성망 아래 쉬었어. 범위 년보 치인지. 마시네, 범위 니 긴장시도. 라순 딘조 소쇠 소래 자체 치기. 닝제도. 쇼게네 공매 발이야 라세 송제 되기. 등도 딱 바꿔러 자고야기 추디네 라세를 겹이 되기.
2: 아휴. 오야, 다니엘이 랑 차고이시 단다 제승부리 온 거.
0: 어어.
1: 빨라, 어, 라츠이 친구 찬노 대롱 가투시베.
2: 라츠이 동가 가시에게 그 바가 투래. 딘제 가봐, 라웨체 친구시라고 하지. 니네 보면 안 되다. 빨리 랑 가르키도 아. 야.
1: 어, 니 가래 빨라. 新竹是白了，新竹嘛这，新竹是的，地里切有的，你了，旁边那个地炒西的，嗯，新竹嘛这了，哦哦，我那地看热白了，旁边那个炒西的，嗯，俺们是鸡，俺们是鸡，天差不多，哈哈哈哈哈，人家新不是的，
2: 新不多个，哦哦，
1: 我这阿不说可能迪士尼的事，嗯。
0: 巴拉，
1: 你看热了。
2: 阿姐，看着彭木然呢，三毛娘热是啥？你拉起个主人，第一名了，冷住死个人阿妹。是是是。
1: 我呀，打阿来阿妹给俺了吃亏，今天叫我男老姐，巴拉打莫拉给谢拉说个主人。冷住啦，嗯，巴拉。
2: 哦。
1: 冷住先，看热热了。
2: 我这彭木，冷住是你的表面里呀，主要的是个多啊。
1: 拉起来了，冷着点，肯定热着了。
2: 乡长喊孙老爷赶紧行去，宝贝，拉孙才和猪队，一个龙背铺一个，拉起卡些是多啊，拉起卡些了呀，冷着大些。呀，婆母俩说啊，我。累死了，给他吃的。宝贝，婆母俩说是，你来要嘛的？
1: 把这扛了要嘛日了。
2: 要嘛日婆母，今晚俺俩去龙吧，老外菜吃不赢呢，弟弟冷着，可再呱呱呱呀要的，心疼的婆母。
1: 阿西，阿尼，干这啥吃阿西？
2: 是是是，
1: 嗯，你那巴拉，
2: 哦，
1: 俺这龙伯，嗯，天了秋秋顶着了，老外菜是大吃不白了。
2: 天天吃的泡沫，
1: 可热闹了。可是呢，俺这龙伯，辣子给他们去重要的。那，
2: 哦，
1: 看给龙伯米仓嘛，辣子也不就能够要的。先生哎，巴拉，你好可是。
2: 기랑게 香肠한 좀라 숨고 여시발 범디 이는 딘저 창을라 밥에 香肠한 좀라 죽어를 숨매다 돈도 기랑이 마음에 니래 쓰고
1: 알랑이
3: 我们让给老婆亲戚的干了呀，秀英啊！
4: 阿姐，您这啊。
1: 亲手订这银锭的，没买了，想的休息个多。是噻。哎呀，答应了，谁愿意写那就出事？当然只拿了老张。哎，当然也难噻，啥子汤了呀？老鱼，腾鸡，拉笋鸡呀了，光顾就是这样米。我这叫让吃我菜了。哼，巴拉巴拉。哦。嗯，啥子汤是呢？可怜了。哦，啥子汤是呢？上金汤了呀，是个有点不么？
0: 听啥？你们公司出去几百年又不出去，啥会落去？新个设备干了热。热，
1: 来三百啦。嗯，我听到那三道雨，
0: 让那三点呢？我眼了老中大。
1: 嗯，巴拉。
4: 哦。
1: 龙珠，他们这个我阿姆拉你们都适应。
4: 阿姐，他旁边人是谁说？都是你，他来做的哩。我。
1: 俺们俩人要买些，给他俺娘让拿的。
4: 阿姐，泡沫电影呢？爸爸谈的主要游戏，爸爱泡沫人给北京人录呢。娘，那
1: 谁？他在哪办啦？嗯，姐妈，俺请不起呢。嗯，那在芒果都不赢。嗯，这个俺做呀，龙珠可再搞搞用个些。
4: 是是是，我这泡沫到老游戏，爸爸谈的两个吃个桌子，送我。
1: 没了，俺。
4: 拉孙屯多多是大不月。阿姐，不过当时拉孙又那么啥吃不花钱的，伢着，爸爸婆婆那拿了给我。
1: 没，我屯多那些大不月。
4: 阿姐，泡沫第一呢，但我那爸爸住近的，拿罗亚去买去么小，天龙拦着多啊，天龙拦不赢的，咱还快开去，前面我领不到谁送哎。
1: 拉孙生意太穷了。
4: 来
1: 是吧啦，俺养家拉孙打死钱。

왼잠기 채무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에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짜기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신 자외투 지속이 민시러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singe nam so cham de li du tirin da we gi ko ga shi be le zen di ju ji cham li ya li so ting di le zen ki shi shi chen gu nan ke ge zen zhu ga la tang zum ji tang zhe ju qi gen ge zhun yi nam ling ge sim ja na go
1: Chajar Longzop ki jisu, zebe kimsi gyartu minglamtu chanye yinla. Rilu ngarsin zebe ta, miyu ngarsin dewe kibar ni. Tanda ni, bijin ki chuzi nishu zog sumdak da zi.
2: Chige la shubi, pyuti, binda namba tan zemni, sajo kalugibe pyoge lungtin senge tinge gugamsang. 俺俺做沙推的我擦鞋边当你立在那结瓦的嘎着起俺立在做中书跟巴上车的金天灵给提出的那人年雨过恰下来冲边搓沙边娘娘鞋不洗书个金边天界出先鞋鱼不修小边你寻起东水年下了光杯鱼托多顿起牛队熊人天年着心着心一地给心那擦吐不吐不着心多了 在京都给提送兰国的技工局天津博物馆局居民性别川南西塘大院民工别公园区这边以往几家托超市广播讲的总统就个人工区推出热度别提出你们为谁的谁的听你的广播讲的总统了去年讲的所会里边托在康山塘他国的去那里特别娘们干活的能
3: 空色讲的总统三对面没有把暗器给你提干了空色了热我音总体呢假设这名那座他偏色这名那座三个清晶穷松都不提月体变作偏见牛不一把问了提对米里卡起密码甚至多大的团队多的几度地面马往错三百七度别别军将心变恩罪进罢了恩心度
2: 天年雨季归巴塘，他是我家那里的大县，家村外来托在米松东沿岸边，路南拉清不进。歇水了，路南拉里呢，阿就培育每天四岁月龄，看医生呢，雨天呢，其中的几点扎了，将人杀了跌扎呢，我家那里得不呢？
3: 目的他来拒绝创作通就越了你杀了军前没把的局别出电他下线级别怕狼光标怕吧提醒帮在这边打算过去生间场面通就越你提了铁器局别路南张不越了几千个坑里他抽烟越铁大你路南预期他见大多能路南创的这是个创作的局个
2: 所谓里边村民看不通，金山专家上岗，村干忙不通就越边看了，快到苦了哟，也不写他多。这些个村子村民拼做了七十八亿呢。金山专家他妈的作业，公众如果话了，写不出那么大，竹片写几多？金山专家他妈竹片写个文言书呢，写了没边，文章给三老堂。
4: 老少越过吧你，阿家全民营长，天天拼做拉了，真的学不进。定文人呢，装自己用不着的。嗯。做点事情过些了吧？嗯。那第个来定过人呢？嗯，但我们都首先当，中间的那撮几个人。是吧？嗯，但第三呢，他当的几个肯定给他，我们都旅游的那撮几个。有个。
5: 有个店呢，俺那得就学了家有，别想出来有。俺们那么多七六多家，你别想这个路了。这个呢，那么多毛子平价给创这个有了。嗯，那第三当的结果，这个呢，不把那了，答应家长、同志不把那住，俺们才开办那了，你别想做还有个。嗯，俺们俺们都等着。
6: 你别你那么来要嘛是？啊，是吧，是吧。嗯，要嘛。路南是的，俺这个研究的怎么学啊？是吧？啊，对。那我看看研究的怎么？啊，对。要搞的，家里当的，经常给做一个，给多少个的钱？是。
5: 现在像那。
4: ཁྱི
5: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 我们就当时中间呢让他等于一下先呢女的就拉到哈巴干的皮干发出自治的年间大是吧那这是那这个如果这另一名了就是学习书是吧这个今年用用中这把这个过了年年广大安迪亚是这个人家这空间这个过了安萨亚空间这个过了安迪呢有现在满着的
4: 미세 계절 가르요나 디 윤디 요걸 쓰기다 요걸 자샬 요걸 때 야고 좋거나 다 응도 디 차겐 갈 때 무슨 다 장다 쿠유 장다 야고 거르 어 봐 봐 아니 나그리 숨겹 쿠유 숨겹 아니 링에 디 소자든다 아니 간주세 맞춰봐 아니 쿠유다 간가 배도 장다 아니 대바 숨겹 야고 제저 주시 시지핑은 듣던데 강에든데 나요라 안에 주위 참만 나 서당이 뭐네 서당이라
5: 바바바
4: 그래 뒤 얘네 약고 좀 건너다 따는 건데 로란스나다 루그 포장간 차야
5: 아다 시세데 인트리스
4: 아 시세데 드저라
5: 아세
4: 콤블로나레나 아주 포유 마데
5: 어르발다 직 더더 시에 사지 기부 여부체 기다 최자 안지 서서 남아 됐어 직 포유 마데서 내 차두고 썼다 거시 담비디 구주디제네 안지 사지 기부 여부체 세시치 버발
4: 제제 아니 소소리 차챘나다 단다 아니 로 딘지 딘데 바도 대야 좀 된다 단다 제거 거리 있음 딘지 딩도 내만한테 그래서 그래서야 맨 거야 맨 나사손 맨제 제요 말아
5: 어 자기네 뛰어버와
4: 어 자기네 뛰어버 내 로드트마도 내 토그 말아
5: 어라
4: 아니 지단전 로 응급주 두주 대바니 근데 전혀
5: 그러네 비서지려 내가 그러자
4: 말아 저 안튼
5: 단다지 로 딘지이네 다도 퍼스티 아 사사르지 로시르지 어라
4: 그런
5: 로시디 끼고 비춘제 가르친 찍 좋아하고 니네 지금 나사르슈니 맹가 땡쳐줘 언제서 말베
4: 어제 어딘데
5: 다 제스 맹가 체스 지금 조고 여유이네 아직 리리디 또 되고 윤디 추즈리에 두고 봐
4: 어제 어제
5: 지금 아무 인 되지 발라 지랑 니엔 순소리 지도지 다르시 되고 주네 다시 조고래
4: 어제
5: 따다 들상 뭐 모르지 예빈 알레 더쇼 사르와
4: 어제
5: 어디서 말바
4: 어제
5: 어제 암치네 발라 지랑 같이 디스노스가 조디 요거르텐제 즉 요보사야다 요거르텐제 토스티에 인디 엔조디 유 다그 라게 연종디 다구제야 그러면 어디 또 레슨 걸어봐 제 도와서 이제 아는 즉 내고랑 것도 어디 용기를 돼 가서 부유로 돼 아니고 매주 걸어봐
4: 맞아
5: 어디 손주 지야 돼 조인스 아 장자 최대한 담도 지야 리주 차장 손주 지야 아 요거트 무튀니 네트와 야도 야지요 근데 이거 상을 지러와 아 니나 즉 요거트 요거트 지금 실례봐 이네 니나 즉 다 즉 누구서서 소개단 이네다 재무지단 이네다 만라리 요르와 아 니나 즉 아주 요거트 지금 희원바 차시하네 대직 아 누구 소개단다 또 냠내지서로 가르이나 니나
4: 대디는도 다 조디든 안도 루나디는 땅안도 둘로금부터 마선 차차비는다 차단인바
5: 아
4: 안절 강르예바
5: 아세
4: 올라 아니 신나예바 방종예바 메도예바 다 추예바 안 차제 강가 돈바 아니 군디 델레선 오 따티군네 다 기분군네도 다 먼저 사지 가바치네 안 능부 딜레 기분민도 다 군네 아니 로드니 되민도
5: 아
4: 다 기부 시부도
5: 다 더더신 유급 차단 참어 긍리 토사 긍리여봐 데네 즉 나세여봐 데네 빵여봐 데네 즉 다 유디기부 시주도스로 다 유디기부 여빈나 안지 공부에 즉 초하게 당으로 즉 아주 냠린지 안지 잼지야로 다 페세션 공부엔 다게 어리도지 가서 다시냐 도스 여벨
4: 네제
5: 도스 즉 페세션 아주 요거와 즉 치민데 즉 이게 다게 다시냐 진짜 여벨
4: 네 여벨
5: 요거 퀴즈 이제 여벨
4: 제 땅은도 데 리우디 텔레비나 땅안도 대바 인존 템 다가진데 걸 안능안도 공부기 잼자야나 공부 아니 다즈 공부 다즈
5: 다 공부도 안에 비슈 쓰러와
4: 비슈
5: 비슈 쓰러와 라세 라세
4: 아니 비슈 데 다자자 아니 대바 나오지부야바 아니 칠로리 존예바 아니 그래 아니 소소 칼라이나 안능안도게 대바 파셔타야 예바 아니 샤모에 나 손론 예바 안 디션다
5: 소로스 샤모라바스
4: 디스 샤모라바스
5: 그 공고 기존 나바스 나
4: 공고 개견 샤모라바스 그
5: 자
4: 안은 안 손론 데나다 칼라커 소소요 보즈 소야 요 안
5: 디게 샤모라바티게 모모세
4: 노 모모세
5: 모모세
4: 모모세 나
5: 알레 체나그 마지 소야
4: 유제 안 샤모라베 모모세 요 아니 그래서 그 탕자요, 잔자요, 아니 채무나자요, 그 칼라 드라마다자요. 아니 안도 대바 아니 쇼마 대바 그 박자, 아니 소시아, 아니 칼라 그래 난 공고가 알아. 알았는데.
5: 야, 다 누구서서 두구라로
4: 하는지. 어때다자요.
5: 아니 니마 이니 대디셔라, 자샤.
4: 도고 자셔드네마에는 것도 도고 자셔드네마에는 것도 세진 라고 파난 거데 도고궁아요레
5: 나는
4: 먼저 도고궁아제 얀든데 겐럽든데 그따 도고궁아제 아니 도고 도고촌 얀단다 알았는데
5: 거
4: 저서디 얀 어디에 도고거르 얀든데 뭐제 얀 어두 제제 디데간 아니 죽어요 말봐 강간 라고 뭐제 디칼레 집이었다
5: 디디기 도고디 베지지나 디인지로 나를지 툭고야 선데다
4: 알라타야서 아니 당고이 당신성 신다던 뜻이 되바 원라스 아니 세는 심어요고
5: 안 다도 봐라 지나가 소냐다 지 시리얼 차샤네 아 도고기 차샤 어 공고의 파샤 알아 아니 지기 시험 좀 있나서
4: 알아
5: 쇼스고 안 지기 신비게 간 안 지기 어 공고의 지기 유소드 지 요걸 좀 제 김장 좋아 피게 다양 저 여러벨
4: 근데 이제 선배는 다 그랬더니 지능한도 조금 단 샤다 근데 박신다 근데 동으로 봐 니인 사신 땅은도 되봐 아니 그렇죠 그래 맨다 담은다
5: 다 리직 맨다 와
4: 리직 맨다 다 소소산에 랑 템바 맨다 아니 두면 멤바 아니 근데 아니 야구마야 여러 아니 뒤도 다 리얼 존재
5: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세베 파모 용게 드로이 롬부카시 저르바다 다디나 니 강게 장고당 샤체
4: 장고당
5: 샤체 아 템베 토세 템베 레게지에 데 게체 모르 나세 나세 안다다 발라 키랄 디유 송라 김장 장가치 아 셴베 사송 가서 제 주나메베
4: 심단 종아 직제 아니 셴베 다테바 네마나 수수 디 침단 종을 강을 내가 수수 제게 아니 네 군데 내려라 제가제 아니 뭐게 군데 나 칼라라 제가제 디데 근데 아니 먼저 많죠 베세란레 베세란 소자 아니 베세선다 먼저 제리 루딘 차셨는데 먼저 안 카지나 벨레 뉴욕 카지나 벨레 뉴욕 말 안 드네지다가 안 제리 루딘 데발레데간 다 근데 인지 민지 인존데 아니 야고치 통야다 칼라데 셴부지 자야 칼라사 뉴 메버든데다 토뉴 메버든데 톤 안도 근데 갑자기도가 안도 근데 근데 칼라든데 안에 지지 마마서 배셔셔는 건도 베기 아니 인존이나레 아니 아니 유스 꿈시이나레 칼라이나레 아니 간데간데 아니 군데든데 바 아니 군들라 응어제제자 아니 strong sort of the and so so that chilo ni nyamdo nyamdo sunde je kunde love na and kunde haja kabji gi
5: da din re suna i
4: ba da and kunde chilo ba tre ja ne ke je da she da ngun do ri lu ti kande kande re ani kunde le lu ji den da ani kunde ani ngo de je an chang je je
5: ala sa ta pa la chang ngone sun tu sun gor ba 건전 델리아자 연전 접대 대비 조가 많이 봐. 안지 요금 실로 찍는 거지야 이거 봐. 안세 이제 담이나서 벼랑기. 딱 그동안 쉬는 공부 계기기 때지. 삼사다 저러.
4: 얘는
5: 지게 배지 사규규 봐. 간 안지 실로 연전 자다 절로 내는 또 저간 게 지게 점점 그 따지게 루주인 내면도 분당인데 말 대지 세세 교체. 대외장 띵소르도 야지.
4: 도도.
5: 안지네 띵소르도 자 니네 지게 마음 딜레 마음이 직권은 요거로 비야 규자 뒤야 선배 근데 이게 잘하는 게 있어 그러라
4: 어 어들이 좀 뒤컨도 갑시 비치게
5: 얼마얼마
4: 아니 갑의 직도다 아니 컨도 제마 용에도 어 다 대치나 야부도 아니 거기 그런 건도 대배가 유수 꿈치다 나가면 주소 님이 그 토와 간대 제거 대사 주소 사업 날 사적 날 토와 간대 제거 어 근데 저 자는 컨도 드럼 것으로 든지 시합이나 컨도 갑시 비치게
5: 차상어머지네 영어 럽지 영어
4: 다
5: 딘디 자기도 쇼 취미도 또 재미 찍을 애가 또 지금 바로 대비하다 지금 니도 친구로서 땅에 가게 통으로 봐 안지 이제 니네 안지 봐도 소소 누벨라네 쪼고 쪼마이네 다 빈자이네 지 셰르 들어 안 사지 데지리 루나 사지 데지 친 안 드라가 데지라 친 대셰 겨빈도 세요 데지 용도 야미 지 지게 줄셰 주게 갸르셰 갸가 돈셰르도 야지 요거 용이 말을 신고
4: 용불레리르바 핑지 마댐 저저 저만 남다 그 군들 파 피비나 군들 찌그찌리 파 들 라브레제자 아니 왕간 땅야다 아니
5: 어떻게 저기 간 줄 알아 총디 슈체 저 노래서 드리지 진 템제셔다
4: 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 보여 말음. 안 숨니 차션 땅 안도 정도 그 구유 그 장라 있나 땅 내마 그 나감 그 굶시던 데 키자 초대 장라 있나 야구던 데 여 말음. 다 대상하는 건도 리유 개발 제재 하는 건도 랭드스 리유 지단 아니 쯔리치 리유 지다 능도 장전 전다 중앙 우리 망부지 대제 하는 건도 리유 잡죠 제제 하는 건도 대치가 롱도 디나다 네만다 만다 차게 야로 다 단단난 랑가 니 콘다바도 아니 율루팅제 안 단다 제우
5: 그
4: 랑가 디나 답테보 아마 제니 네마 추이나 든데 땅메요 마르 다 딩산네 뒤던 땅마 날 출래야 야바
5: 깔르티샤마
4: 깔르티

0: 내 제된취께 제가 탄다 숨다니마도 신함추니 개불랑타키 개된노급 직송왈 침배 시베티 외매 케바나 직튼시 폐기링내 탐지의 통마 다주그슝 숨다니러 장부체네 니부스무시마니나 슝친 가벼운가소기 된치드 신투 도규파쇼 치기조와랑 고몽규녀지시 제자 폐기릭슝군르다외 믹직부 다주직배슝디러 장부치기디니 괴계신두치외 내튼시 테딘 티리네송 강전시리책균리체나 칭아 许清罗则瓦 갸수핀소라 딘지슈네 폐기 다주직배고러 제지슈배 낭튼체지슈배 탱겐네 세나유슈 틴디리체나 겐갸수핀소라네 근제지러 다주직부스기유배타 다주직배충피권네 오주나외 낭튼디체지슈유 샴리아 저번 낭튼외드세러나
1: 但 대전기 뒤주디나리아디에 겐 갸스핀조라딘디 슈제다 먼저 표기 다주직배고리아겐랑우주시나로나슈아이 但 표기 인내 타다기 자와 멍시리 인비인의 다 표기 다주직배고드바 아니 다주직부디 인디 잠바 토마겐라가 다 표기 다주직부시아디 켄제지리아스기유나 다주직부디 인내 주나가 다 거기 콘스토이나 겐라가 직모드나로나슈이
2: 레실 다 드링에 가르소를 안가란소 빈종 룽진이니 레고 지조 비유케 가르스나 강종 시리 접근시 벨레데나라 야임비이나 니 다다 가르스나 저르나키 송는 시엔 가르스나 안가란소 벽이 다주지 비 종비 골라야 가르스나 아니 직 가르스그룹 에마 로드지 슈이다 송구도 세다 아닌 그디 공기 가르스나까 마조 배우치도 가르스나 디니 대자르 치는 거란도 벽이 다들 집에 준비 걸려야 가르스나 아니 두두지 마시고 이 내려다다 아니 나란도 레텐 소경 배 숨는 인 벽이 다들 집에 시버티 근데 질에서 여러 지단 잡이 있는 나란도 벽이 다들 집에 시스디 인베인 처음에 긴세다 아니 나란도 그 가르스 그룹에 집에 좀 루스네다 야노 너무 무지나라 디가 링주스네다 세주면다와 나잠도 是吧? 지인베이나 나란토 카르스나 다주 시체네 벽이 다주 집에서 그러진 다주 시체네 그도 그런 샤샤바 딘데 지지 딘네 인베이나 야 다주 집에서 딘데다 야 카시 그 인베이나 아니 다주 댄주스야 야 카지기 나르야 카르스나 다주베 슝루스 야 카지기 나르 인베이나 다주베 졸라스 다주조라 진료지 얼마 민다치 얘기소 인류 가르스나랑 좀 넘기 촉숨식이 어디는 얘기초 민기초 치기초 시제네 촉숨식 맞아 진짜 인류 가르스나 디게 얘기 가르스나 아니 남샤 뜀비 흉루지 얼마 대야 가르스나 아니 다주지 보세요 야나 원한 나랑 좀 가르스나 다주지 비 흉루생들 최다 남이다 야나 원한 얘기 줄줄소 진짜 흉뜀비 얘기 가르스 디야 다주지 보세요 가르스나랑 좀 진짜 수도봐
3: 听得起来了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2: 다지 다 카르스나 다도 친구 시어르 말 베나 카르스나 자 자칼라 바시 자 아니 뻔히 바시 자도 양젠 바시 아니 자 뻔히 바서

0: ཁོ་ཅུ་ཡོ་རེ་ནམ་སི་ཨ་ནི་བེན་ན་ང་རང་ཅུ་ཁ་རེ་སན་ནམ་ཡུ་ཡི་ཅེ་ལུ་ཅ་དང་ཅིང་ཡེ་དེ་ལ་ཅ་ཅིམ་མུ་ཡི་ནེ་ད་ཡན་ན་ཝ་ན་ཨ་ནི་ཁ་ཤིམ་ཅུ་ལོ་མ་ཡི་ནེ་ད་ཡན་ན་ཝ་ན་ཁ་རེ་སན་ཐི་ལེ་ཐོ་ཡེ་གི་ལ་ཅ་ཁན་དེ་ཡི་ཅེ་དེན་དུ་ཡིན་ང་ཅུ་ཅ་ཡི་ཅེ་དང་གུ་རེ་སི་དུ་སུམ་ད་ཐ་སུམ་ལ pyoge da juji byo shiba diye karasana kagi kongsu togi resana ngaranzu dharikbe kongsu togi re gyumzian juji karar resana dharikbe da juji kwa pena ngaranzu juji somda nyele dene imbe na tagi isu dine imna somda nye ki shiche ni mungsi na somda nye judu imbe ine ya yege ki gine kandre imi da somda ki karasana da chakshan kandre imi yege kagi jizu jinju yege kagi jizu yege kagi karasana che kandre chukuyewe nami kandre chukuyewe teshin karasana 민주기 네베 아니 가르스나 주중 근대 등기르베 진주기 네베 주중 근대 등기르베 야나 원나 되게 문제 양숨 잡을 있는 아니 네베 근대 등기르베 라서고 딘데기 가르스나 중 등베기 가르스나 중시 인도 대한 가르스 다시 왜 콘스 또 주고 하지 춘중
1: 시사고 망편 듣기
2: 야다 대령 안서 초보숨 로초가 지리야 팅 당고 토르바
3: 저다 오늘다
4: 오늘다 다 토가 보다 남규
3: 전 대령 안서 좀더 대야 예 전다 된제 샤라 심보스게 인다
2: 지지지
4: 나 전은 안서 표세 심보스셔도
3: 오래래 야 보모 내 새도 키우시다
5: 레스에 갤라 갤라 새도 갤라 문화서 시제 가르치네
3: 또 보모 야 군이
2: 가서 하디나 그래
4: 빼서 샤메도 어디
3: 어디 요요
5: 别在下面几千，嗯嗯，
3: 很多都啊，三十五万么几千，三十五万么几，毛肉菜几千，毛肉菜几千，索隆五万么几千，那些，对那都啊，哦，对，这是英柱几千，那些，萝卜果子几千，那些，对那都啊，嗯，哦，小我卡子几，
5: 很多小我卡子几吧，那些，
3: 罗地干都啊，东亚了去，说是什么什么几千，那些，这些比较干净。 야, 여기 나 어디가 있다?
5: 게라코나 숨게 시제 마음 딘데 최토 아유나.
3: 세마스네 가로래. 저디 조금 염정이야. 좀 용하다 저로.
2: 이네 초보. 예전에 범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숨게 세 마음 딘데 과사토래. 다 미상매 딘데 제비는 아니 세리 거저 졸라 좀 말해 봐.
4: 제제제 오네.
2: 제장 안주 미숨이야. 딱다 제비 변은 약수 말도게. 다 주망 안주 딘데 오네 지금도.
3: 어, 여여. 다 전 용당이다.
4: 와 제제제.
6: 생일인게 고쇼밤 차고겜네 정리 타미신케 최소타 유노르면서 파베 자자기 내주 최배급소 만주 년대 카바 지지려고디 겨부시 미균 기념과 총회급소 현재기 미균 년대 카바 지지부디 중요 많이 남게 딤주 내주 기념과 최배급소 현재기 딤주 내주 기념대 카바 지지니니디 결혼아 로보기 매균 파반 니시 첩진 포급 링게기 면준 요륙 칠배 가발 직니 레보디 등급 토르샤로나
7: 아니 갤라다 간주 로빈 툼 삼버데네 갤라기다 제덴주 첨부게 디스피체제다 표장이 게데케주 시송제 제덴주게 제나윤에다 탄데 숨다니모도 통하여마라야라
0: 오 리바
7: 갤라게다 표기 제 덴주디 카르카르 유메디게 갤라가 직무주 나로나 슈이
0: 다 표기 데 제덴주 스네다 도르드나 당란주 팀삼부제게 가르스 우르베랑란주 아니 솜주바다 덩주베기 자외 슝티니 잠차지 리바 다 디네 다다 들을 낭송능 이 제비는 가라죠. 시주일 제비 임나 인팀삼 부제기 아니 가르송 야가 기도 중을 삐대 전에 임비는 표를 코에 기도 중 스네다 송다 그 중 스네다 딘데 다주베지 비기 중루 아니 개유스티 잠베인스 다 임비네 다다 임비는 가르스는 가라죠. 무슨 통교 예바디 숨주바다 다기 주고 니레요 말바 저바디 임비는 가라죠. 송다 아니 그 이나 양 가라죠. 그 표기 가르스나 다직버스네 저기 조 제비는 아니 대긴 가르스나 직 자가기 되게 레베데는 넘기는 거랑 또 최장 지기요를 거랑 또 이제 된 거랑 거랑 또 쟁구요를 되게 피 그랑게 임비임비는 숨스든지 나나 약효를 거랑 또 뒤 개바 용도 왔다 뭐지 뒤털 임비는 개바 소수 시주다 뜨주 아니 민다 드미나도 요리데 있는 양 더러 뒤니 세베이나 아니 숨다 타 숨 뒤표기 다지베이 인스 아니 카르산 콩수 다지베이 아니 남장 숨부터 인스 도대체 하는 르나 수익장 가르스는 딜러 아니 가르스나 매도에 있는 주스네다 얘는 나와 신다 돼야 요 말이 되게 단지 되게 숨잔 네 버틴 데실 다디 다다 되게 나란 쪽 가르스나 표기 다 주지 벌 숨이 숨다 다 숨이 인실 하고도 되는 숨주 받아 등주백이 자와 되면 팀이 삼부대 잠부 인스 휴버 봐 다디 인데 디인 뭐 이나 나란 쪽 니 냉매 되게 되는데 제 디인도 자가 지자래 양카시 지기 인비나 다다 카시 지기 인비나 아니 숨주 받아 다 그 주비 자와 디 팀이 삼부대 잠부 민스 아니 신다 사빈지 다다 라소베기 디 가르스 요레스나 얘기 시에바 가르스기 사빈지 대게 가르스나 아니 이게 좋아서 쉬어요 딘조를 뛰는 아니 가르스나 디한 팀이 잠바 민생에 손도 딘데 르르르 요리 많이 뭐 요리 디그지 디비나 아니 녀로 가시나는 뛰는 딘데 이나 양아랑 저기 신고 해야지 조디 가르스나 다다 갸가직다도 가르스 숨주배기 아니 자와다 등주배 자와 디니 니가 가르스나 아니 팀산부대 잠바디 가르스나 제가 직접 다 인베이네 팀산부대 잠체네 아니 이거 소고야다 그 소유미라 소바텐도 고르 쉬음들 이네 지르 미망도 이제 킹글이 다 드린 나랑도 또 디 가르스나 대야 아니 뭐시 가르스나 아니 다주지 베기 종페고르 인디 팀산부대 그 루주다 팀산부대 그 제남신에다 딘데 두디 딘데 슈거야기 딘데 그바도 이네 양의 디 체르 커도 슈금이 변한 아래기 체르세비나 딘데 고기도 tumi chungdui da, tumi ki chungyu, ani tumi ki karayasi na, ani yabiyungi chen lasoba, tindayogi gore shuguyada. Yang na tumi dan gupti ki, ani jizu ki, nambati kandayimi, tumi di, tumi chunga gupla jizu kandayimi. Yang na tumi ki karayasi na, piyu sasu chegubi ki jen kandayimi da. Ani tumi sambuta ina, jagala kasi, kasi ngakbaribi, shabala. 자제 안티미 자가는 아지 퍼르립지 인베나 아니 롭종 다루는데 장바 근데 능주다 영원한 티미 그 로뱅기 체인데 근데 컨저 쉬고 유메다 그러바 안티미 자가는 그 대저 그도 나 버리베 영원한 원아 티미 파 나지 자가려야 가르스나 아니 로가주 쉬버리베 아니 투미 버루 또 되게 쉬우지 아니 쉬우니 버게야 이네 거기 털어 장바 간다 강렁 여봐서 자네 아니 투미 장바 차지 아니 별 거기 주 놔버리베 그러바 진짜다 별 놔지 투미 삼부대기 얘기 쇠바다 아니 수 얘기 쇠바들어야 아니 개부 송생 간비 그 가르스나 가든 근데 샴이 유미 가든 근데 제 유미 라서바다 아니야 투미 아니 가르친다 다당하라서 팀상부터 이면에 진의 표현을 그린 책 장바진 표기 점이 뒤에 아니 시보 인체로 표기 이게 사바스 뒤에 인변에 양하라서 로자의 통마야 인식으로 봐라 뒤에 이면에 다티 난주 기스기로 봐 로자의 통마 인생 나서 뒤에 뒤 팀이 잠시압에 잠주로 지금도 여러 그러바 자당하라서 숨다 니다 나서 봐 뒤에 야 팀이 이게 주르샵에 이게 가르쳤으나 교체 뒤에 근데 근데요 봐다 나서 봐 뒤에 인변에 튜미기 가르스나 진중기 동규국거로 근데 이봐 라소바 되게 인베이나 아니 가르스그로 가 죽지잠 증만이 가르스나 계시 개보 쉬고야 딘드도 이내야 디리 나랑도 돼야 네네 수시 몇 수시자 디카르에서 벽이 다주지 배 준비 이 되게 쉬모가 전에 돌뒤는 팀산 보대기 가르스나 비사 뒤세버티 가르스나 나랑도 제가 지다 이미 꼬디 가르스나 세나 디도 딘데젠디 쉬는 딘데젤 세나 숨기둘래
7: 아 예스라 아마다 먼저 벽이 다주지부터 딱이야 규진체 여와 체리는 안겨라가다 벽이 다주지배 준비권에 직무 모두스나러나
0: 레실 다 내가 다주지부터 티체나 나래 내가 선 알레 더이 것도 도두시 쉬셔나 제발 나랑 좀 벽이 다주지배 나래 더이 뒤뒤 아니 제단 그 알았으나 더이 시스 뒤나 창매 킹그리 다 나랑 좀 가르레스나 빛나 벽이 아니라 가르 투미 이게 수지 아니 이게 되게 가르스 다잘리 되는 나랑 좀 비유이데 졸어른 신기 윤뒤 임베이나 아니 이게 되게 근데 가르스나 전다 만노의 치도 가르스나 얘기양 민자와 요르바 팀디 테달이 임베이나 아니 가르스나 나란조 더이생 표기 루주토알이 임베이나 더이시바디 하장기 개침부터 되게 잠주 있나 하장기 망부리다 다다 너마 표전비급내다 아니 가르스나 표기 개도 여러분 중 아니 표현하시 외증주 당지라서 더이기 가르스나 하장기 가르스나 잠주디 임베이는 아니 제외 되다 냥바 유스나 뭐지버 요마리 다 이게 이게 가르스나 점주양 점이 나죠리 다 임베이는 양 나란주 표현이야 이게 중지 통막 가르스나 더이기 그게 봐 디케인 거야디 하장 개침 못이래 디인디 나란주 표현으로 유토를 차시하비는 로징 가와베지기 잠나베 더이기 디미시바디 되기 더이지도 다 더이 디인베이는 알아서 배글로 유토할 인베이는 좀다 다숨기는 게 더이 통마들이도 통마인도 인베이는 대야 이거 망부도 요아 말이 디인디 로징 가와베지스도 인베나 가와베지 좀바보디 인베는 알아서 편비유니 다다 가와시베 룽거데리스군 거여라 디 가져와 향숨 스디 인나 로징 치와숨 중화숨 중화숨 스디 중에게 야게지를 봐 콩게 잡는데 다다 디미스 같은 데 지도 디지그리 디 당부제 디네 니버디 임베이나 차샤베나 뭐 로자와 론제시로 기잔난데 더이 니고 두부스인 데 두르바 라소 봐 디네 사벤디데 기잔샤베 가서 타고르 시베 디조 인진 자주세 봐서 아니 사벤기 가서는 셔루 로자와 인진 수경 상비 기잔베 표기 대 땡주 레과시베 림부치 사마도 꽤 봐시 봐서 김대기 가르스나 내기 다다 가르스나 뉴스 제부 차샤베 임베이는 더이 고르기 가르스나 땡주 유저구도 나라랑 그래서 라스 숨부터 동료 외버딘데 그래봐 다 딘데기 동료 매버다 안 다다 가르센데 빛나 디린상 콘 개발만 보지 점샵이 더 이딘데야도 그래봐 딘데리 당음에기 더 이 도다한테 망쳐디 근데 질러도 벽에 얘기 빼나 까면 숨쉬기 줄여다 쟤네 까면 숨쉬기 빼나 얘기 깔아도 못 차시하나 까까잖아 근데인 아니 깔은 은주 바잖아 근데요 영주 근데잖아 라서고 얘기 들면나서 초비 온 거야 알아봐 얘기 초단 초도 되게 전다 걸어줄 거예요 봐 시합이 뒤 나란 쪽이 더 이기지 전주 삼지를 빼나 차시하면 알아도 빼간 로자와의 잠이 가서는 더 이가 좀 시합이 된 것만 안 줘도 라따를 줘도 그 인베이는 비율롭지 그 가르래서나 더 이율롭지 쪼리 다 딘주 손도 인베이는 근데도 계시나 빼나 까면 숨죽이 주신체는 아니 저지 리지 디네 자와 딜레야 제바지지 디네 야 가르서 자와다 제바디게 마인주 인베이는 다달로제는 빼나 얘기를 차시하는 까와 까와 시바디 승인 손도지 유부 차시하는 어디 싹까까장래 와자르 위나 가와시베 된다리 가와시베 그그리 동대니 베 가와리 생선도 디셀로 지디게 책제이네다 전제이네 지그바 라서 아야 와도 사카다가 진 엔카르스 와세 엔 다다는지 가와베지 是吧 위식민 是吧 연어니 미식민 생선도 언더체는 마 도르체는 딘데딘데 딘데체는 카르스나 잠시하지는 마 딘데 쇠버딘데 리샤 다디네 친중 카르스나 네 더이디 마 조르지 디디디디 생네 안은 알아서 하바도 목이 삼디엔기 급다 대발라 가르스는 집에 대기 있으신 분들이다. 아니 양 알아서 다다 가르스는 디린상기 럽다 진진 충숨기 난에 럽다 충의기 하바 럽다 충의기 난 알아서 표기 가르스 그룹에 루시 점주강 라서기 잠시하기 근데 두개 있으나 루중기 가르스나 대기 있으신 분들한테 두가 디리기 잠단디 언제 말이야? 야 빛나 차샤비나 언제 세기도 코 가르스나 가외까니 가장 있으신 분들다, 그봐. 르기까니 사가 있으신 분들. 언제체는 그 집에 더 이승신 아니 말아서 소단한테 내서도 뒤 수요체는 다다 가르리스 뒤리디 소단한테 다르사한테 망치와디 가르리스나 뒤 어머니 리저리저도 이내야 치수 연수 가르리스나 뒤리디 슉체무 배용해디 먹을 삼 된다 라서 버리시 먹을 삼 되기 다다 가르리스나 다다하게 꼴기 뒤지어봐 가르스 그룹에 집에 더 이 된전한테 소단한테 두스리 다다다다다 말아서 빼나 넘주이스 그러봐 집에 더 이 칸에 좀 마다 이게 라베치 세보소 다디 주디 카스네 다등에 세야 디순다 빼나 마트 발리 샤샤네 포샤셰다셰다 샤셰사이셰 디니 도엘로 치셰베네 샤셰셰네 아니 샤셰셰라 민주메 세소 그바 깨제셰베 셰디 바셰인세 두스에체네 아니 다다 가르스나 나라도 루시 좀 기억한 거 세보소 나라도 넘기 얘기 가르스나 디린상기 명아라도 달자 디때체네 가르스나 이렇게 더 이소 주바 망보요 디인디 가르스나 더이 고르디 디네체네 그 그거보다 가디네 더이 디레 다다 나라도 그만에 타봐도 다다 좀 주니 총수가 당내선 좀 주직 동바 레베에서 로직 통기 나래선 근데도 그도 했으나 빛나 디기 까면 숨 주지네 가이인베는 개낭장 카나는 개장 카나는 개장 아이는 아장 당장 그 샤브르 봐. 두스마도 이게 좀주 팅이 좀주 멘트하고 니르디 직 동바 리비스. 빼지 차차. 까라다다. 스바션. 표기 얘기나 까라다다요. 봐. 까라다다 맞아 도둑 가려로. 빠라다다요. 비네 가라 따라다다요. 봐. 다양한 거 가르스나. 간에 숨주 군인시 뭐이 뭐지. 아니 자자라 되면 자외 얘기 그지. 대이디. 다다다 동자래스나 동자말이 이내야 딘데기시 딕소고야 빈나차샤비네 가르차샤나 가라다차 르바 가라다차요 딘에 가르선 다라다차요 르바 바라다차요 딘데리 디싱 가르스나 빈나 짜자장을 차샤 자요 르바 아니 가르선 더 빠야다 자요 사바다 빠야다 자요 라잡다 자요 라소바 안데기 가르스나 대기 딘데야 딕소소츠네 그봐 더이 되게 봐도 세이젠다 도르드나 까메숨주 구림신도 머진 거지 까메숨주 나네 짜짜로 짜짜로 되면다와 되게 주지 다 된다라 잠인다와 디 신나요 그봐 다 디도 가르상하라도 망보지 두부지 문제 나서 봐도 된다 디인도 더이 걸는 애잖아 딘데지 가르스나 에 두두식 들으선 쉬잖아 지기도 그봐 다디네 임베네 다다 되게 아니 가선 지금 백 쉬비신데 가르스나라 쪽에 가르스나 벽이다 숨주 받아 등주 벽 고르키다 종비기 두두디마 두두지 쉬듯이 쉬버리바 리바 티인디 당하라도 숨주베 종비 시바티스네 다연아 숨다니기 종비스네다 표기다 주기 집에 필름 티고네 샤샤나 녜랑하라도 당마 신고야디 대긴 당부 쉬베 가르스나 팀 삼부제기 가르스나 숨다기 저의 흉디 니 짬융디네 디짬 디 가르스나 표기 가르스나 아니 숨다니기 저의 통마 좀이 잠주 통화티티리 봐. 다 인디 급 티디 인베나 표 전부 개별을 그걸로요. 송전 간부네 집에 아니 뭐기 랑담에 봐도 딘데지 얼마 티디지. 티기 나래 인베 차샤비 있는 거랑 저기 아니 가르스나 숨주베기 티기 숨다 아니 피게로지 근데 중요 그래서 레스 렘나 봐. 돌드네 송전 간부 아니 시수네스도 숨전이 휴저 저기 주견이 휴저군에 아니 얘기하자 싶으시지 봐도 때만 문도 봐도 뒤도 찍고요 뒤 뒤를 하람 제비는 가르스나 숨주바다 등주배기 자와를 제바 제비기 가르스나 아니 흉틴데 진나 총민도 진데 레샤 이나양 아주 가르스나 아니 숨다기 뒤골라 다다 가르스나 롱돈바 자와 숨주바다 따기 주변이 투미산 보제 잠지 장 가르레스나 급 뒤뒤 임비는 아니 최송 디오젠기 급레이는 아니 로자와 친부한 근데지 중부레스나 지키두생 라저다자 좀 지지 가야되자 뒤어 바다도 지치두시바 근데 로자와 친부지 중부레 콩게 가르레스나 아니 얘기기 내게 생기 내게기 자와다 내게기 제바시바스 이내야 내게기 제바당 내게기 자와 디니니 태가르 숨주베기 자와 당 등주베 자와를 제시해줘 레베스나 진짜 말이 그 근처에서는 그 지리 인베이나 내게기 뒤 인베이나 아니 얘기기 가르스나 두어 남바 주다 얘기기 내게 세바 라소바 가르스 얘기기 내기 내디 말이다 이거 그래기 내게서 라소바 진짜기 가르스나 흉지그리 또르디네 뒤 가르스나 표기 아니 투미삼부제기 투미기 가르스급에 숨다기 자와디 잠지 표일의 중외기 가르스급에 표 전부급기 가르스나 다주지급기 흉 통화디 있으나 지구요 디퓨베 투미기 디퓨베 그래봐 이내야 그 투미기 가르스나 아니 숨주받아 따기 주벌 태가를 든드 제바제바 가마리 든드리 디지제 디내 인바 이나 나랑 쪽 가르스나 따 디기 뒤를 아니 나랑 쪽이 가르스 그룹에 다다 전부 계류글에 당에 다도 도시지 단 중민도 쉬버봐 다음 디내 나랑 쪽 표기 루주가 마주 단신 표기 전부기 루주 이 전부 두급제 저바 디네야 표기 CPU 트랩스 표 CPU 트랩 프로그램이죠. 표 CPU 트랩급을 임베인 아니 안 가르스 찌르나 나가란 쪽이 아니 별에 야 가르스나 딘데기 아니 숨다기 흉을 제바 제베기 딘데기 숨다기 흉 딘데 중민도 숨다기 흉 신에다 다주지 배수 흉 신에다 쪽라 딘데 강 중매 받지 이나야 다 땜바 나다다 치다기 참 여와 치그거 봐 인디 뜸 땜바 나다르기 급레다다 아니 제 기도기 가르스 내게 침비 자와다 제바니 자미어르스 디리제니 시체. 근데 이거 때문에 체다르기 튀는 인베노 통마르 인베이나 아니 벤디다 미데 미디어바 미디 잠샤베 마고 천자스. 다 마고 천자디 인베이나 가라도 때문에 체다르기 급이 가리 인세나 아니 표기 따주지 비 중률을 뒤에 개비기 스네다. 연나 표기 따주지 비 아니 중스네다 쫄라스네 통마티 인세. 디 문제 난 거. 디 가라도 가르스나 상맥이 켄고야 딘데지. 디 인베이나 아니 가르스나 빈나 나라도 사빈지 다 군게 견제게 아니 숨주베기 대바스니 숨주베기 가르스나 이 숨다고리 임베이나 이게 좋아서 같이 여러봐 이게 좋아서 비디나래 이게 얼리글이다 라서 버틴데 고르 싶어서 숨여 다당마 임베이나 가르스나 겐티락 차비티 덴피도락 아니 심주 로마

해와 생을 매기 레망 지다를 줍 시 동해기 총이 쌍불 된받나 신우 담반이 숭우 쇠발가야 대동호 시리 개배 좀갈기 나와 주지 세진쟁기 당 면발 세외 매바 동월 마치 신우마 타삼라니 이랑추 다기 디달 배바니 작바 뛰다 둘이다 개시 니굴 툽치르다 등이 되어 뒤치르민 제라 잉이 귀바르다 정신상시 응주시 시버슈누 미세바 송울대니 개치르다 정주주비 주신다 때네 타예 조안 코로에 초초 내제디 탈바 진진 링양불 지글 농수 주비듭 나기 리수 농주 근 진다 동우 메베칠 배바 충유 납진조 뒤비 제수 이랑추 시주니 심갈기 강화니 바오시바슈니 강발라 마수 준비 뇌바 때마 첨부달 개바 차품기 급 매치발 신주달 근에 장바텔라 렉발 귀대 삭삼 넘버 탑에 면남 갸침비 참 잘 원리 니샤 숨 대바나 대강발라 숨이 차시 점야 매발 내투 내배 학발 대원 그버시 지나 우지 두어 참 점야니 조라 면대 빵미 개베 나르네 토끼 담두 제바 지신 현된라 교와 메바 등이 전부 남다르긴 셈바 친남 신나 추양 깜바르르 깜바 태양 댄신 실외 정신두 교와 니칠 들양 정축 셈베 두 꿰타 소외 특제 태양 대와르체 티네 대수문니 개부 신우라 표바신두 쇠라 제외 숨을 차고 땅나야 시바 신우 내대 최신 정축기 주바 경매발 주배 정이기 동해라 닝메가와 메발 가외 담 추기 남당 제와 메발을 중월에 짬바 대외 디 메발 가와 직발 나와 변친보당 댐바디 렌직 메발라 닝불랑 괴바소 추기 남당 진인직 시에디 코르니 이 당월 치직 메발시 디네 윤신집 늑룬 디코나라 메발리 제부당 자와다 뉴쿨라 속비 슈누 담이 멤버를 취하 송유 왕키 세 멘드바 지신 이두 공외 랑주 신당이 치치냐 겐규 인신 제바 까마 치바 디야 유베레 담아 밤을 제바따라 못지르 와르추 샵 톰부르 추비 마스르 칠 되바니 나다 차트 추스르기 균이 푸주 추바따라 법 송운이 니르신 치투 추비 초신 시비 덤니 지양 머치소 냠니 이모마다 시바슈누니 랭이 치월레 락비 동에기 소로와 작비 동데 코르웨 랭신 동에기 타마도아신 정주 샘바남니 뒤제 따두 짐바다 심지엔두 짐비 발기 응암진다 땡진지엔 남기 낭어로 냥엘레 대비 남다르뜸바 이나 대투라 버버리 굴바 마인창 냠두 신 뒤진 장 메모월 샘 콩두 취지 네버시 대체 개부 신의 삼바 등이니 낙제 딜러 창줍기 주바 용수 조발 체디 리수기 진바 넘미다 렌라 제와 마인바 쿠르숨 용수 타바 진심비 타고 쇠두 제와님메 초아 딩이라 다기 람 렉발 마데나 다시웨 와두 양 람 쾌월 체디 낙제기 젠센 둠뷰 네발 체월 규르웨 단다 예슈 메바디 네 창줍기 셈기 집세투 소와 인베 단이 코라 차네 낙제딜 뚝바 미중웨 총결투 땅월 차오 냠네 메바 초주 상계 세제 두지 진 유베 규라 다도 송출직 다기 코르와 딜 레뉴키 게베 르딘 랑신 토르체바 Rizhi Rubi Pongpo Chua Jigdu Pongna Hunpo Lege Chagi Gyun Sangma Gyamson Nudu Chung Gyurba Chingi Langyang Tumi Tonglo Ki Shudu Suigur Jepu Matupyang Tengdil Nyangpo Mebe Langsule Nyangpo Changchu Jujua Zogarche Dile Gyodang Dungwo Pazamyang Machi Tani Jiying Newarche Shinsan Shinbar Kishi Kyunye Ni Dagi Kamdu Jule Chichuashik Nagloon dini tukjin tamming yun, jensin chutum chiwe bia barish,
ཇུ དུ ཐུ གི ཁ ལང

진달 쭉 샤차 셀라 남비 속차 꽤 쇼비 시단 차고 메달 바르 딘제 내서 단다 들쥐바 다기 청줍 심초 림부치 토이 깨수 시부 그마타 괴자 금이 깨제 양충와 추시 카루 취비 속차시 네들 네바르 냠바 니 니나 다나 착반 제들 치탱나 최신 주배 따와 마님발 파말 제배 류제 델레투 라친 주배 파류 침발키 세들 힌

0: 나래 밤에 대체 조이. 자, 귀시. 자. 저가. 저가. 아지 다 있는 범디. 랑게 차고야 추용조 라첼 깨제 가르쳐가 아. 대주디네. 대주랑이샤. 다 있는 추상무 치르셔샤. 아지. 아차 자고야 용조 라지를 기차샤 아니 미 갈동그래 아 고모 범자 쉐다 미 갈동그래 제
1: 아니 아니 라지도 주 교즈 기로치는 숨기
0: 아지 범디나 주딘 중에 쇼게 응압네 란제 다 링부 살랭가 지미 되다 중주 중니 간다 감제 요마지 Mesine, rangi gengjung da lakjung chusum olu shio na Kandre chaga a
1: Bala
2: Azi, omo, karcha chong, mungunshi mungunshi, oz oz Azi, beso, rangar chigyu
0: Azi, karchigyu eh Da kirangi aji sinanda De, pomdi chaguya chuchangma lazili gipsha
2: Zi
0: Da nga tengi ruga miliya, cha kandre skoy ure a
1: Bala
2: O
1: Kirang si da
2: Karto
1: Lazi, lazi
2: 치워당샤에
0: Risha, come on, Arisus. Come on, you're going to change. Machine, come to me, Kinsan Stu. Last Sunday, so say solely, Zachi Chigi. Ninja, do. Shogene, come up, Halaya, Lassi Sunja digi. Tando da Bagola, Chakoyaki, Chutine, Lassiliki digi.
2: Oh, yeah. 다니엘이랑차고이시 단다 제승부리 온거
0: 어어
1: 빨라 어 라츠이 칭부치안도 대롱가토시베
2: 라츠이 동가카시에게 그바가토래 긴제가바 라웨체 칭부시라고지 니래 보면 안되다 바카랑 가르키도 아 냐
1: 어 디카레 빨라 어 신조시베
2: 신조마지 신주 사디 딜레 체요다 녀라 범랑게 디트로스테다
1: 신주 마질라
2: 어어
1: 오늘 디카라 발라
2: 범랑게 트로스테다
1: 나 메시지 뷰 메시지 켄찹스트 녀녀 신부스트
2: 신부두게 어어
1: 우치 앞서 갈래 디스니 데스 발라 디게 카렐
0: 아치 칸자 봄자니 사모뇽 자르샤 디라치 주리 디밍러 런주스리 아메
2: 시시시
0: 오야 다레 아메게 녜르 차고 디네 교고난 로제 볼라다 몰라기 셀라 소가 조지
1: 런주라 발라
2: 오
1: 런주센 카리오젤
2: 오지 봄모 런주스니디 페멜리아 주요르스그도가
1: 발라 키나르 런주디 그냥 자죠
2: 샹잔 한순라기 가는 신체 바베 하순 세가 주디 이기 롱베 푸이게 라지 가셰시 동안 라지 가셰리아 런트에 따샤 냐 범나서 아 응고
1: 레스발라 기다치다
2: 밤에 범나서 시 딜레 요마르다
1: 바르 칼레 요마지라
2: 요마지 범모 지망을 안지 롱바 라웨 체차비네 디디 런트 그제 과과과야 여리 신승의 범모
1: 아이씨 아니 약제 사치오시
2: 시시시
1: 인네 빨라
2: 오
1: 난지 롱부 어 텔레 추주 딘제르 라웨 체스타 쳔시벨
2: 딘데 체그리 보모
1: 카리날
2: 카레스나 나란지 롱바 라지기 하무지 퉁이어다
1: 나
2: 어 콩게 롱베 미상마 라지 데브주는 거 여리 신승에
1: 빨라 오 니 하코스 기란게 샹장 한좀라 숨고 요시발
2: 범디이는 디저창을 아 바베 샹장 한좀라 죽어를 쓰매다 턴도 기란이 마면이 레스그유
1: 아니

0: 아라소는기 테브나리니 딘데스 쿠에도와
1: 지달 상전라 탄동안수 다니 야구치 지연 준비이나 녜체나 시게 쳔부기 도글 승비
0: 수자
1: 신망스의 변추나 아니 녜로유 녜세 데리 펜그마르벨 체자 나 개부 캐나리아 갑교 호다 쇼긴다
0: Liz, Bala, Doctor, then you have us. Lot you see a little in Jasmine do. My name makes you on the sinchons. Day in the lay, Mangusi, Mois Rachi.
1: Sandala, that they go your mercy. True military, trade out and get you, Siemsuba. Some may log a chick do your yasadi. One Kaburuba.
0: Liz, Bala.
2: 대두기래균탕전유와 라츠르키 쇼미 파텐키 순슈 멤버당 라츠르키 땡네 네 아마라키 제와 시라 추심장 제된 두치 제로 책동 국제 축주지고로 네 아마라 신과 메마 공시 사지 오유 생강기 주진라 담튠 중어시 레네 토 규베인 당보로 네 아마라키 공시다 튠키 로카키 레치베 촉진 공초 나오마세 더도 튠키 로카 지지신다 김창 지지신의 편내 공시시부로 꽃규 팅직 낭디 천딥 시세 잘가르다 정무 기상부 미나야 라츠르 기상부 규바 대토하네 현지 룽슝토 라츠르 뜸나 참부 규바 세시에 제주다 라츠르 감추 외기 미 솜동 시도 연기 사토부로 개투바다 즉 넘시르 대잠 뛰어메 규바라 차창다 텐슈 강도양 개투바다 니 사파자지엔의 개투바다 숨 라츠르 기상르 김피 로격바탕 시제기 윤대 교덕 난조 흔지 동흉디 바자시 치외 참당 참마 자추주 임바테르 라체르 때문에 참휴 인루소 망조라 고근 룽구 양내 양도 나와시
3: 오지 주린 한숨 라피기 야편한다
0: 나 양아 기라니 숨소 아요입니다
3: 오지
4: 딘체스
3: 만나
4: 주린 라 야편한다 요요 슈다
0: 那是那是是那的都是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的那是
3: 소수 김실이야. 편도 유야시도 주벌.
0: 최선체. 다 륜즈 모투제 내고위는 태룬당자미 니바투 조스주고동아. 태룬당자미적도 약수디는 신주낭시기들이. 튕기중화 순부직비라지뜸나 지에시다 요마지. 중화신다 창매 님도 되고리 셀럽이. 언예튼도 기라니 사순이리야. 비디 쓰유다.
3: 고스 그네 그네.
0: 라지치도 기라니기 수수 보고 있네. 르담비.
4: 네, 포모저가.
3: 됐어. 이게 맛있다.
0: 됐어. 뜻심도 맛있다. 뭐. 들량한 주 탄데 파르도 냥베 동예디에 마치 치오리.
3: 문해질라.
0: 자치 신이가 미베 긴게 만주춘 집에 그도 다 나 주 세밍 양고 전부로. 인 강보야 강고 창마 대례에 열어 대오리. 퓨싱 통아야 라게 룽게 체제 사다 정보 쪽으로.
3: 徐三姐，大大姐了，我妈的，我那次都不去娘不是啦。姐子，康伯爷爷心急没吧？咱们先来牛骨头怎么办？老朱永伯恰恰啥不一年来，他同江西牛羊的人不等过我妈是吧？是。啥个羊我没被见过，努力做下来，来娃出差开些个事儿装嘛是呗？我那是，他当个男子，拉这得土不一呢？起码铁龙了，劝些个呀要嘛是？徐新土个来给龙街去，做个呀要嘛是？
0: 俺最近都迷信大理啊，怎样用过的？温奶奶，那次得吐不赢呢，第三次去再去是吧？再预备学过，急忙俺做特认给日家天天点这个了呀，就说个卓玛哥用过的。温奶奶，他都什么的，日路忙着说求日是吧？温奶奶，看你个些不当然是，俺去那次的要得吐不赢呢，俺让做人家给准备。
3: 第几日呀？龙珠七个月不嘛噻？台湾不热不热，月也偏个是吧？
4: 是是。很多其他人啥子人也爱呀，给不给点这钱吧呀？俺这身体也其他人的呀，也是个人的。我这，你这是哪门的主人了？哎呀，哎呀，哎呀，决定给了。
3: 哦，
4: 他这个子呢，俺俺做拉孙听可最好不着啊。看
3: 到，辛苦出在上马，拉孙做运用不？
4: 是的。
3: 咱们个人做米给不得，吃饱过节饿不着的。姐姐，我这是不着急啊，别走。别走了，年事到时给不行。拉孙子给，年忙我辛苦。哎呦，不急，别了别了，那还是这边呀。拉这个辛苦，咱们没不下下，就点给了。哦，公司一个别的。好，就是。拉这个辛苦，接了很多。好嘞，接了。拉这个辛苦，民族哎。
4: 哦，
3: 我这。
4: 那
3: 一年白啥下？天天吃那工，天龙该干不着。
4: 那其他店也让着，可是你们刚接班，还要这么动不下下，他还叫人。
3: 大杨家出去了，快碰过元旦出不结婚了。俺从吧，难当几个月才能行。俺做杨家，出工出去，算做个做个就够了。我的，别说那年事到时去了，点做年前，可理解啊。
4: 啊！你拉个别捏了下去。啊！是。啊！啥的吃大脚下，脚大脚迈，到了头前，你大妈进进去的。啊！是。
3: 我
4: 俺是弄
3: 不
4: 的，我了你吃到江江是吧？我的钱不是。啊！哎，
3: 当然
4: 也是给不起。哦。我的苏能当不多。能当不多。
3: 哦。
4: 哎呀，但是呢。
3: 那些用作做的事，这些，对的。俺俺这婆妹热心，别给欺负欺负吃多。
4: 我是想，那这点呀，送给不要求的，是吧？赢的赢，对，俺做那位菜是不热心人？
3: 是是。
4: 我去，那也别说下，他不也来了，就点给了。
3: 哎，
4: 要起的，婆妹热心点送给起的。
3: 来，你先过来。来，不切了。来，不切了，没丢了，切了。来，查，来，爹，你不买了，信。大舅子，大舅子，我来看这条狗鱼呢，舅子。爹，舅子，你看这条鱼呢，谁的？你爹。爹了，爹，俺是高兴，说错话的。爹了，爹，我叫了舅子。俺家那个什么兄弟呢？
4: 田螺出来，鸟追的，没给他追。爹了爹，
3: 哎呦，大姨呢？还不盯着差了，多。
4: 俺爹被今天骂了些。
3: 还不盯着是给盯着了呀？
4: 哎，
3: 那孙哥呀，爹哥，吃呀那吃着，俺俺嘴里个藏不落，真没吃不着。
4: 是，二老爷，
3: 吃
4: 过了，大姨呢？那孙刚开心不是那么多。
3: 那孙刚进来，孙没病了嘞，看到俺呢，都不想去个人。
4: 是，俺做了这，都不想去个人。
3: 主人喊送那个送不能行前，俺做那这做养车皮呢，这有啥么子？他们得点点名个人，我这别走，当然严肃点不行。
4: 哦，那么。可理解啊。哎呀，那当然，连接旁边给早晚一些不是？哎呦。
3: 大爷呢？严肃点。大爷呢？其实住个。我在，让开心不动啊。
4: 哦，在。
3: 哦，让俺俩说话要了不？
4: 啊啊。
3: 让俺俩了解严肃点吧，来一个参谋长年前哦，先生们。
4: 那么多。
3: 哦哦。
4: 就定下了。
3: 哦。
4: 那这刚开始的时候，计划定对着吧？俺还熟悉人不是？哈哈哈哈哈。认认认，
3: 钱咱俩严肃要我写吧啊。
4: 哦哦，要。可是。 不如送给。 您看到呢，要有的。
5: 我来你个婆里呀，苏南是大小。
4: 苏南没。
5: 哦。你婆里呀，明的这是大姐。我来最龙不敌，天龙不虐死没呗？苏南给新交起了球头呗？点这是吃过三种啊？
4: 哦是。那我这苏南给新交银子舍不得。
5: 是。
4: 这不是。是吧？
5: 是是是。车站地铁多，很多摩的姐，拉车都不得。
4: 车站，我来这他那面接的。大个人是主任长走来的，大把送人的。
5: 我大个人是大别墅。
2: 这大人，俺阿妈拉起你吃我，退场仓马当，泡沫干熏仓面焦了当，上面切了当，多给切当，下咱们切的，甚至龙胸都下了。仓面我同里面菜呢，木不焦了当，焦都干呢差天些，那把下入鸡巴烧切酱，面啊炖干，素鸡酱面。小个两个人听俺说你，俺阿妈拉行不得。公墓连住直七叔讲，俺阿妈拉行不得呢。临终难给，乱心点么抢着死落铁当着。
4: 五子，主任长走来了呀，钱不拖着。大家人用面干几天能用完呗？
5: 不能是。
0: 俺面干了，注意点呢。听徐主任新做那所退休住的，
4: 老是不是叫
5: 人多啊？
0: 我当做公司的柜台新仓么个差的几里啊？我面干起那这个的。
5: 不是，今天他那话还有的。主任长怎么了？面具个退休压岁的，小不人用嘛得了。起码今年里呀，旧不人查给用考不是大要的。现在面干里呀，那么三天里也可以是吧了？
4: 面干天呢？
0: 天气嘛热，钱不是也可以这样查主任。可是俺们家里还读书的，爹呀，俺自己做几年啊，退休清贫了。俺起码是个五桌的名度啦，明年总统名度。
4: 退休嘛，这就是那。
5: 休长期。
4: 俺那是新的村的姐姐，老忙过清早，那在地做起啊，爹呀，也请不明白，真没好过是吧？
5: 是是。
0: 是的。俺就是缺点钱，我做起老忙过清不着。老忙不，俺们用的水平到其他全部着不？老忙不，老林他俺们用去年，俺就在他之前也不提拔他，家里也点钱，那才讲不，哪里也点钱，铁路就他几个说不，忙不行不是吧？
5: 没事，俺最近多，基本个定了，送买偏角定不着，今年送买偏角干了，之前托他就是做钱，薪水前面我了，没收钱不着。
4: 是，
0: 俺最近多。我哩啊，天龙就得他，天天拿菜吃不吃钱，人别存进去个公共吃过多，他那记录还做了不着？
4: 哦，他那记录断句断息了是吧？可是难送来了，
0: 记录吃东过给断句断息是送是吧？
4: 哦了，
0: 记录吃东过给出去是住了呢，他绿牌的呀，老街那里呀，俺去邻村年兄弟哩呀，家给莫出去给当他，人菜哩呀，记录年兄还有呗，老外菜都准备是。
5: 我的
4: 是。
0: 空人师兄给你，俺就从这里啊，开连扛的那个多啊。
5: 我呢要是大穷不的，干来给吧，这不明我做个大的了。
4: 是是是，我那辈啊，我穷不是的。俺就主任他走了，给他了一年。
5: 这是的嘞，兄弟的，这是的嘞。
2: 这路七东国家军区团啊，老了，现在从新北公司的家用机，我将安全公司担不当。这路七东国家军区团建老了。俺阿妈拉米格，家用给送给他妈玩当年，毕竟都身段操进了书本了，听你批评。中央物质局空了检查，听你那回事。听俺女妈之外，俺阿妈拉，他家忙做给新人给帮忙当，我将乱七八糟出入，新北公司我听听了出不当，铁卡住给新北公司铁家出入那不贴贴，去给物质局新北公司干苦玩了。陈军那玩的，况且讲我同他家几个呢，拉扯得不当。这个公司当，假如公司说几讲，今就你对俺拉扯得。提到了个批准，现在总体年对他年兄年面接，查查我五俺拉扯得不些，连有些都求入。
6: 哦，你别说了，没事啊。那你过去吧。啊，对，肯定是去吃火锅。是是是。啊，太难。哎。 拉车动不及时按了，拉车动不

0: 무튜제 라든 골기 저기 난데 카지 산제졸라 모두 슈드유 태양 당부디 가르스나 라든 시에베 급딜레야이나 제바 카지기 난라야 송당 딘데지요레 디카르스나 니베 낭체 디니 당 듄베 낭체 치급 세게 제시 균루지 중샤 디 낭천 낭천 송에디 투미삼보제 공바 인당 민다 안주 사무탕 이피 무디 낭나 디그리와라 녜데야 니베 낭천 당 듬베 낭천세 송당디레야 나르랑게 문진탕 톡바지 산제조로 모두 슈그인 낭천 낭천 송에디 고바지와라 디데야 샤미딘데 송에게 고바딜레야 네 삼루치 등두전에 폐지 고바디임다 라든게 튕기 주주 나셰브로라 나셰브 텐낭네 레수 차와탕 고지 다가는 신기 떼내디게 창물로 가졌으나 남이지 다디나네 남이 뭐임바디 가지 주문을 했으나 지급탕 디니니 중어리 제자 낭천시바디 민딘데지 자제 作为蜜语汤作为国宝羊七个汤第二你来说巧和汤第二你个个南空呀下一个国宝提汤的马多下面国宝康那边什么就都是南城市的能够按照国宝领导的国宝的肯德基的连国宝的是呢康都都是空铁汤 두야니가로이나 강사지대네 잡어여바시기나 당아주 낭천낭천시럽초그레스그 두세쿵티당 두야기 낭턴니디 강사지대네 잡으라여나 니는 낭천낭천시베 턴예디 자제 누초그레스그 테다나 니벌당 티니니기 거블야 차와제디 충무레스그 남이니베 거블야 차와지 레그레 티니니 티니 거블야 차와지 레그여레 차와딘 차원원의 시베나 티니니 잡어여르베스나 잡어여르데 레아소 차와당 티니니가 가르스나 퇴공원의 시베나 퇴퇴대레스그 양멘다워레스그
1: 둠바디카르스나 최강로시 강도 내배 튼댐바디 치급세디나 차와 강시 체바당 대부 강시 토베 튜댐바지글 시에버디 제장 그네 삼루 담에 있네 데니 조유베 차디나 메버레송 제장 메버 인자 데니 딘데스 데시 딘데지 겸버이나 거바 대장 메버라지 퉁두송 제장 낭천낭천세디 류베게탕 모두베균케메장 디투미공바이나메나 아주삼당초우데 낭천스 럽고야탕 두고야리야이나 미세게 거바케미두세 슈에게 튼다니바디카르스나 남이니바레아스차와시바디카르스나 치바베차와유식바차와치바지 땜바지글라 문지 최고의 여발라 소바 공도 아주 어디 손심바데 타이네 능구 초안나라야 아주 깨지던데 시그루알 빼나 톰라 치메스그루알라 칼라 뇨루 마단셀 소바 류젠 탕도 미민두셀 소바 쇼베 투수 징귤라 머친셀 소바 다가는 신기 윤댄젠도 머규르시바더부 뱅아 샤요데 뱅아부 디게 가르레스나 공도 시에베 레탕 치탕 떼네 다가는 신게 치거 티니 소소 벨야이나 가다레르 자오샤다레 뱅아 톰라 치스도 전에 어 유로 자오 체베 튼디 땜을 와라 다 다리 가래 톰라 치메 스도 전에 유로 치베 자오디 체메바 까버 와라 가버데 다가는 신기 칼라 뇨르 친스나 남이 시베 고제데데 칼라 뇨르 치메 류젠탕도 미두세바디 남이 듬버데네레 다리 류젠탕도 민민두 쇼베 투수 징귤 체 시바디 직업이나 다리 쇼베 투수 징귤라 마친세
0: yun den jian du gyur se du

0: 자네 어 티니데 윤덴젠 투 머규스 베테다 소소 창마로라 아 가르다지 잡아데 잡베지리 나미니바이 고지이 티니이 치갑이 띠네인스 송나 지기 요마레 어 가레스나 가르다 자웨 나르기 튼디 까베 티네 가르쳐레 대탕 대이 튼댐발이 야이나 미규어레 대당 대이 튼댐발이 있나 미주버레 오나 가르다 자웨 공기 빛테다라 케베 추도 대시 컨데지 개구드레스나 딜레야 대탕 대이 제수 튐바 인스 케바드 대시 숭우레 베나 톰라 친시바디 나미니바 인나 톰라 친메 제바디 카다스나 나미니베 제수 튐바 칼라 뇨르 친시바디 나미 시바 고지 이나 칼라 뇨르 마치 시바디 나미 시바 고지 제수 튐바 더블레야 이나 문지 당 제시 능그레 제자 네 디게 슈제 또 카다스나 간달레베 겁라 데네 나르유 그 튼 댐바디 나르유 그 튼디 각바 암 고발 체바데 고발 체바 인자 응음의 튼디 댐바 죽으려서나 말에 언디 대당 대지수 튐바 인시 개발 남게 대시당 문지 지그레 디 튼테데데 한예즈 문지당 이십 능도 전에 이와 세부 제국의 시베 랑자 댐베 치도 모두 슈바니
1: 新建那么做公共商当代天南村新新八天的平种龙井年轻列公配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种六大前面给人七木娃七零多吉拉年配给人大锤日别过了七地南西月别新南有秀
0: 라든 시베 급들이 야이나 망고 천재난을 야 셈이 딘데 주어레 둘러 쏘바 라탕투 딩이 다네 상마 인시베 지강 다능의 장바디 망고 천재 차비 딘낭을 쏘베 셈이 주레 깨제 디 조 댄제양 가르에서나 나라니 라든기 체 셈알에 장 겹치와 인바디 공동 오드 송신바레 은디 딩이기 내가라 데네 망우천재 공부 능신 샤베이나 시베이나 미세에 숨어데 미세 가르레 나라니 머시 겹치와 레데 나라니디 딩이기 튼댄바라 미주버디 문지타 대신 낭바데 딘데 송다 대박카지기 나라 망우천재 숨베 딥디나라 숨웨 고든디 튼라 마네바 임바 양면나 추워지기 깨져지 인발라 문지 체제 어 가고 접었는데 망부 통규 요리라 카지게 이나 아 레봉 제조기 추도 송제 디 양탁바 인발 속이 따와대바 양 요리 간단한 망우천제 송배 지강이부터 또댄제드 카데스나 나탕 라니디 머시체나 겹치와 레디 미세 나라니디 딩이기 고된대배 걸로 야이나 죽은 말에 세게 된다디리 딜레야 나래 문지탕 따와지 계속 모르자지 슈버이나 라둥기 체 눈부 퇴몽기 레수 차와 쏘 댐바 인시 자외 코든디 레마도지기 찍라 죽으레 찍라 죽은 마레스 투미 다르기 슝도 뭐라 송요 마레라 슈글양 고야요 마레 투미 가르스나 레당 치당 데네당 딩이 지급 라다 인스 송제 찍라 죽으레 찍슈라 죽은 마레스엘 속베 튼다 디리디나 투미 자와라야이나 원수 송요 말라 투미 다들 슝 대다게 슝레 고야유베 튼다지에 말에 딘데 송두자네 저 코가로 당와라이나 안에 되나이나 거버요 말에 성이 디나 찍제 니 나라니 티니기 튼 댐발라 주베 베이네 요레 chezang pe yun na ya xia re zha shi bu neng xin xiao ji tong jie xiao ji ma tong mo din de qian na yong de me zang nga de de na zhi ge min du shi pe cha xia bei na ngan zu me be jie ge kong bu ji du ge ru xi ba de kong du ti ni xi bei ngan zu pe le xia bu ba la pe di na la yin da xia ju du di xu jie la dong che di xu jie ti ni ge ko den den ba ya ju ba di da 추워매바지 Bedinina, Chashin, Shuba, Yina, or Konga Bedina, Shuba, Tini, Dembe, Dashib, you do de Lailpa, Guazamjere, Madojige, Che Guazamjere, Madojige, Tulayaina, Kebar Tan, Kebar Yubala Soba, Kiji Meza, Dashib, you do the Tinina, then dig of Giladi, Tini, Cheza, Nalani, Tini, turn temper, Mijubose, de. Tumi Taduku Shungungune, Samudane, Yang Takwajila Matonga Tan, Tunguki Benane Shibine, Nalani Tini turned them by Jube, Be Yuva Yinza, then Shemu Diri, Peji, Tata Degua Mare, Nanzu, Zawalong, Wooden and She, Letang Chitan Dinetang Tini Tiziga Blada Yinshi, Wusu Temper Nunshi, Tini turned them by Juba Yuba di Kellingu Resugula. 第一呢，俺学个难度之一。但其实那说穷在唐，要么那别拿了呀，拿了穷在的呢，那么你是说应该被俺爸爷给养嘛的？穷在看着是呢，早了呀，那他们三伯的拉顿给拆个旧居的。 早前那么爱他那送不来嘛多，天天他们光把银把扛起，他们早晚拿了呀，我是没点呗，拆的那忙大药的。今天送上芒果春节，是吧？芒果春节拿了呀，他们我点没银呗，拿来就不，就是些不济，轻啊，都没拿了呀，点那么热，这张，哎，你真的。 这个特殊糖，等等，你在起码说个难了呀？那芒果春节贴地囊了，对呗？拿来就不就是第一个了呀？那这些嘟嘟嘟嘟嘟嘟，数字月。芒果春节贴地囊了，对呗？它拿来就不就是第一个？那它土米工吧，没银不色了，说吧。 要么呢，芒果春节三对在吧，银色了说吧，下面低的呢，杨松嘛，你们就认识我。嗯，我们在看的是呢，他们早晚我什么什么人嘛，多几个芒果春节拿来就被就是拿了送呗，别就当当，是吧？那些卡子，他们早晚拿了呀，得对，嗯，通就有吧，顶的这。 别吃下边呢，可能俺都别就下边顶的有吧了，金猪猪一天些呢，金猪脚啊开吧那些个，拉索呗，别提到了，下边那是多了，那的通过他芒果春节，拿来就不就是拿了些呗，等你天竺山的人，加上的他们讲过没意思，送不赢呢，别急，嗯，大大点嘛的，问题他们早晚拿了呀呢，我是没说话提到。 等你，芒果春节拿了，冬季给南北套呢，点把银子，送了，毕竟差不买着，嗯，什么什么多。等到俺芒果春节西边贴地过了呀，嗯，我就都对着有个银。本来芒果春节西边地，它贴地送到个这边地，是吧？大都有个这边地，除了九八站了。 穷外培养大队这边搞了七百，这把俺学个车子银是开不出，我们能个的啦，这些样吃个的。这把地拿了穷外，冬季交着了，这次交着了，这次地呢，萝卜米地，要么呢，前边一些长辈，再把的银不拉呀，那，嗯，先把囤不得，得了哈啷，这把没事先来得个的，他呢。 冬季地了米节，这边这边就要着了，这边的是证明他了，谈得出来。 kejadeni, medan nyamshegi nambe, shimjuk tang,

keba sosu tawa mijikba dendan demu yore chebe ishi takwa inere lobe midi zainam durdu jingni ceten shibrung langa zaybe tumi shilung nangla ya dezo kru nangsha di gyaji sempabu namge jeshi jikla zizye teni shola ya ina signaro nangshugi mangu chunja shibe tipdi ina ngare debi na rindang yube tipdi reesamge 금제 카드레스나 나래 되는 샴세기 금제 디게 토네 테니 공기 게제디 눕투고 레성 금제 카드레스나 솜다게 제바 나시기 체지 인자 루규 진와 루알라 페규 다드 지버 심주 치베 단대철이야 있는 페규 다드 지버 심주 치베 제이 케진지 찬의 대여레성 제단 디는 아래 되나 진단직 레성 니네 카라스나 자와르 원소 마덴베 체 민용어 시기 고든 때루려야 있나 탭기나라 이시 문지 제데 다가는 신기 둠직 남베터네 다 페규 다드 지버 슝루디 고게 제반난제 다 누가 가르침 되어서나 벽이 다들 흉루디 투장 타게 표숨 차수 줘야라야 이나 누가 개진지 퇴화되었음게 디는 아래 되나 기전이버디 면도성게 다 기전 수버디 가르서나 디디나는 세외 둠지스 내래 저지글이야 이나 치수 중에 캐바 남게 겹딘 쯤에 다 벽이 다들 외골게 재병원의 시에나 차지기 누구는 신지 제자 개발주 탭디나네 댐베 다와 민용무지 주 창제 되네 랑게 다들이게 줍지 롱탕마딘데 망고 15여에 배지차샤비는 그 생각도 너도 시에베 겁라야 조치 더두지 양 차시베 더두디 망고 천자로 월라서고 다 뉘바 오 시베 더두 시베 더부 주 롱탕송 알라 제잔 배디능 시 치수 되는 개발남게 되는 대디나라 댐베 다와 망다질래 겹딘주제 되는 배고 다들이게 골게 제발 망고 짬바탕 지워서 중어 인장 탭딜레야 인당 예버지 원투고 레성 다 오늘 제바 디나야 게 코너레 꿰매버딘데 르베스나 나래되는 꿰매버딘데 말이 터지 슈버능신 알랑아도 빼지샤비나 둘러서 발라탄 튼 팅이 타네 상마 인스 나랑이 팅이기 튼 땜바르 미죽버레스 순순알라 정어도 주미 다르기 슝루기 공바 이내레 양 정어기 빼터네 이내레 나랑이 팅이기 튼 땜바르 주고 여르발라 빼나 메베게가 공부지글라교 세르라교 다가는 신기 대도 나 유세라 속에 날라톤도 상마 팅이기 튼 땜바르 주버르발라 제장 게티 마와레 꾀에 매버 자원이네 마레 제가잠 요레 톤도 가르스나 게디 만저 롭종탕 양현재 유부 통제 문지 치과디 개침시라데 리젠디난라야 엥에 칼스나 라든시에베 트기 낭드 카지기 고라 문지탕 제시 체베 머체 데네 망고 천재시베 디난라 숭베 나레 주버 줍시 티단 드와제 망고 천재시베 탭디 모드탕 tepdi rindangjia gyi gola yaayin na ngode dudiji shubha yin. Lezen shime nangla yaayin na ngwe su nalaya jubwa jubshi di soso dudu dudu tohne gyaji sembabo namla ngode juji shudu yu gyaji sembabo nangi tudodo senarana.

0: Tomo, tayang ako nagi. Mendi kishita.
1: Bala, mendi tuju yuje lo chis dugi. Dile nge men sab shinyo ga chingu.
0: Kiranzo shunu dezo, junjun chiya jie shingi mendo. Nge takba sagu yu kye chiga mari.
1: Ozi bala, tuju yube men chibi yinu. Pian yu ma tuyumba ma se, men ju chiya le tuju chingje. Mi su shi de tala, nyo kyun su zhida.
2: Men gi pian yu tuha sebo sibo le. Tuzi yubi sumi chumi shum.
3: Ani tuko yunken chichaba, bim digi yin.
4: Ani tuko yunken chichaba, tsiri sanju yin.
3: Tukze gi sukul nuela, digi kimchang kator dong.
4: Tukze gi pama pinchi la dunge tenne, maung la rewa neba kyu.
5: Zidu denne pinchong, nga zi payo yin.
3: Tuk samsang gul, tukze gi nue duma ju.
6: Chimi langzor, tukze gui suma ju.
7: 俺这念头独在干呢，念着别叫松脚去。独在堂卡车的，厕所了接着去。
8: 巴拉，是你那边开大村的这些，巴拉，给俺拼这是呗？
0: 呀，我们得说嘞，巴拉这里来个招呼，他让俺们来不就？
7: 巴拉，这里俺几个人，这两个俺怎么个进呢啊？
8: 啊，是，巴拉这龙快的。 내게 차야 호름도 이래 암란 럽시 온 거.
0: 야야, 슈기 슈기, 세노 슈기, 슈. 아야.
9: 빨라 빨라, 언제 주시디 근제 쓰그래.
0: 지다 보모, 빨라 대 보러 더 민두에. 람파스 때 주다 온 거. 주주주 암란 게지 진슈 꾸치 꾸치.
9: 빨라 게가 딱봐야 능 그 민두.
10: 부족라, 다용 체규니. 파문이게 웬겐이
0: 아, 쭈쭈쭈 나 대신 남지 정신 집을 친다 봐
11: 진주 진수는 송재수님 여름 빈배 칼로 시치
12: 진주 진자기 시찰 빈배
0: 야 부모 단조보인 나자 너네 돈 지원아 안내랑 바트 모자 가봐이네 남자다 잘라 제거 말해 아니 양 안 잡시라 제창난 좀 죽긴 했지 나비 내가 너와 야 부모 단 접어 인다
9: 빨라 모자 동자 시제 간난가
0: 오 부모 다 되자 남시 참모 손자 아니 남공라 치다 심했던 저 모지 올라 니야 거보 열다 대대 빨라 동자 쉬지 쉬지 시제 건조 근네 보 죽이 있다 대면 양 삽자 마지 바 시제 치다 심해 지나 아니 앞에 사버리다
9: 알레 딘제 힘버리
0: 我不怕下，我不怕，这来有么的，年纪大了没了困难做，老干子，人家都不要么的，这趟的困难做真不了，就俺这张面对，俺做小将军呐，俺那干过从俺们这拉呢，但是用个的，
13: 这是巴拉尼哈克斯，也不拿的，没拿困难嘞，巴拉其他能行的，看老我上不顶着，特别小。阿弟那屋里也可说的。
0: 当然，就是那屋里啊，车忙修给你做，哪能我那下下给你去过的？什么人不是硬些？你这……爸爸，兄弟，你别呀，大大。我别了，俺家让我别查起，没看了，只要看俺们团队。俺是叫保姆做。老给爸爸怎么说？劝你没把毛巾扔了，嘴皮呢？俺让一查嘛，你敢说给他吧？对的，让他让就我认不得哇，让结婚了，他都让保姆进的哇。俺可是今年最近好不赢了，俺们没几个人都没得。
9: 俺
0: 请教了吧，可以要的，对对的，让对的对，录进去，没忙不，等等都签到忙不，等等都。俺请教了吧，该接的是做该接的，让上路过的。
9: 这就你不请教了多几个。
0: 你最近老不行了，别啥个的。妈妈就弄完了。俺那就他妈出个金钱的，一年要定价了一三万嘛多。
9: 这
0: 他不是。那是那是。人家就。当我呢，啥子嘛，就把人家都哇。
9: 咱都莫让去，
0: 帮我接不下去。帮我让洗马车吗？哦，对，爸啦，这个听见两个车了。是的，婆婆，他对象我做几撮帮助，家婆婆他不见着有账。俺那老母亲春哥，你这人，前忙都前忙着有的。接账，咱们就成了的，零年演技堂，店家给送给他当保险的。哦呀，他婆婆让店家啊，路边就说，俺那个给看了你不接啊。

0: 초장배진루 日本路线行,库拉市部路座俄罗斯团队都市的行程,业绩都市局都市了立即定色切入规定东西预备,咱们的南马监督局会批准你都都没办事实。咱们的南马监督局会批准你都都没办事实。咱们的南马监督局会批准你都都没办事实。咱们的南马监督局会批准你都都没办事实。咱们的南马监督局会批准你都都没办事实。咱们的南马监督局会批准你都都没办事实。咱们的南马监督局会批准你都都没办事实。咱们的南马监督局会批准你都都没办事实。咱们的南马监督局会批准你都都没办事实。咱们的南马监督局会批准你都都没办事实。咱们的南马监督局会批准你都都没办事实。咱们的南马监督局会批准你都都没办事实。咱们的南马监督局会批准你都都没办事实。咱们的南马监督局会批准你都都没办事实。咱们的南马监督局会批准你都都没办事实。咱们的南马监督局会批准你都都没办事实。咱们的南马监督局会批准你都都 当王张念塔平均金脚切据你，在为杂团引不他，同用苦练点不他，沉重了自送学据你，都没得浪子行行，匆忙人路他，垂帘帘没切据你，各自偷懒些行吧。你偏娘家他，官偏空养你，偏见去卡错行。 杰克卡其中他长线维修界康熙英雄，上马的王家张念他苦格张念，这个人张念在用我他用吃亏。过了十一月六九节后呢，那么拆弹去出不去开进行行了，那么进了鬼地洞外，各自都不休息干硬盘，业绩拆断出去推走人心他，当前王家七路洞口，每日用的推门开人他台北洞口不谈，三十年在他，每三进入，铁道三线。
1: 现在从业界托人台，业绩之外，沉重建筑就发了鬼地洞口。杰克前辈提问讲，你这天正南送我谈沉重了两千千的，过了十一月人心给干年了两年千的，可得交口。怎么能托给咱团杰克卡去？全面前的主不谈，业绩直随杰克卡去，推门托点别切就他就切口。俺们这些说的网查谈，迅速加速切口不谈，过了十一不谈，施工的匆忙难顺拿错，俺们为团结了谈，女婿用我切口。
0: 偏见级出现的面的，国营两类他用七八谈，曾经谈人肉级黑白色的，六在三级谈偏见级重症级，杰克帕给迷茫了，听不透白的结构性难度难学。习近平去上海两类制作级老年学生也人给空白成为局，杰克前辈派谈，亲自杰克派人，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谈，杰克请不 ལིན ནམ མང ཅེ ལ གུ དེ དུང ཅེ དུབ ཤུ དེ བེ ཆེ བ ལེ གེ བུ ཐུང ངེ ཅེ ཆོ ཁ ཁེ ལུ གུ ཅེ ཕེ ཆོ ཆིན པོ ཁོང དུ ཆུ པར ཆེ པ ཐ ཐུ རབ ཀེ གེན ཅེ ཁུར ཁ མི ཚོ ཝ ར ཅིན པ ཆ ཅུ ཀེ ཐེ དུན གུན ཁུ ཆེ པ ཅ ཉམ ཐ ཁུ རིན དེན པེ ཛམ ལིན ནམ མང ཅེ ཐུ མུ ཐོ ཐ རབེ དུང བ ཅེ ཆེ དེ ང རུ བེ ཆང ཤ ལུ གུན ཁེ ཁུ ལ ཤེ བུ ཅུ ཡོ ངུ ཇུ ཡོ ཁ ར གུ དེ དུང བ ཐ ལག དང ཅེ དེ མི རི གེ ལེ ཝ ཅིག ཐུ ཚོ པ ཅུ གུ ཤེ དེ ན ཡུ ཤི ཅིན ཕིན ཁེ 上海娘们的职作业女不准备提为立马查起全国卡松端那话的即上海娘们的职作业都不需要了电台阿西亚坦有肉刚子亲们他也空为了固地动客母体三次准备他明为被女不准备起把他不再脱不拒绝了蓝记娘们这些有提阿西亚坦有肉刚子亲们空被起怕你忙不谈职作业的平均春天就让他偏不懂日节怕苦个娘们对他他也娘们这些去客 你上海娘们的职作业落出了电台，可拉谁不落脚空别多起了东去？上海一年都不谈别动啊谈，上海娘们的职作托业，若到团结谈，家家当地，写点钱，当些七八谈，空别钱，娘们就端盘，娘们来钱，这三做盘，娘们来钱，冷不听话接起去。孙，上海娘们的职作业才做了电台，怎么能谁不就用九十九推三多东去？
1: 若的这不来，那这没这个谈，该在学的这不来，正规没这盘。娘们，娘们，娘们，这军军些的，杰克卡，可拉谁不就用出？这娘们俺学不谈，用克托偏给托不了，规定东就些行不行？上海娘们的这组织，俄国主席杰克·克里斯汀总统扎帕罗夫希，传说足球那话谈。上海娘们的这组织空到杰克·贝俄罗斯总统卢卡申科谈，亚克的总理莫迪。 伊人的总统托克耶夫，帕基斯坦的总理夏巴奇，俄罗斯总统普京，塔吉斯坦的总统拉赫蒙，乌兹别克斯坦的总统米尔基耶约夫，蒙奎杰克塔，阿塞拜疆亚美尼亚，埃及，罗斯，土耳其，维也纳姆。 德国所电讯及科技国际民的谈提醒念这节所及重启国际历史所阶级谈社会及更贵我从头修一把事。从头马所空习近平丈夫老夫相片促修提名操别操作了各式修为所有难修把马赛念的这把的卷一把事。在其他王系所空色及结果修一把事。德国来过呢别别年初德国来过呢中央认真来过呢有的节国际图
0: 上海年来这座机不再特别空白工具的用户七八的规定通过写课把东北签约。这个来过呢比为年初三年这个推出到我国别财经年间啊中结合别主席习近平给功德彭丽媛比是开个书开个三天总统给功德沙发罗外年的会年度年修作主流上海年来这座五座机功德年代七个难修一把事。 彭丽媛阿拉尔在解决抗土派出的性格扎巴罗瓦奇中心科普苏维学南学彭丽媛起只有结合国际结婚的塔天图
1: 克格斯电器就在把那中国的车队塔别的车把它盲从用完了各所需求塔中国有什么话说了克格斯电器那么配送操别每日人类了塔尼森和牛肉土把车局日外越界送一把事第二个来过呢别别年初三年这个推出到我国别财经年纪接触了结合别主席习近平年年度你学做主流上海年来这座机欧洲了学出不得克格斯电器阶段怎么能就来过的这一月
0: 别是开个呢写几个给个四点几总理卡萨马里衣服所及那么当土拍片修把它加入第一个来库呢别别年初三年这个推出到我国别财经年级公募也给别主席习近平协同能住的修订开罗的拍桌子把它也给总统塞西也定修的了也给了解团参政能给把谁习近平他公德彭丽媛那么你开罗也给及那么当土拍出的性格总统塞西当今天中心开部苏和徐南云 奎鲁马奇三天马尔比小尼苏入达尔今年奎杜学习把他埃及给匈奴路穷起中国他埃及给个尼比给他的拥有前天习近平当街参政人批把他中心奎比各所学习把谁习近平起一个多松懈那瓦他中国西匈他中国民望给测不学的埃及西匈他埃及民望了拉萨姆随便给参政他门顿上过学那学习近平起 中国谈埃及结合印尼西里塔的会纳为结合习近平谈，随军杂作龙武东给人军推不谈，陆军舆论电信蒙西电不学。前阵子呢，龙武东就发送人阶级谈四国级推不了军队其他的军事，结合尼布托的帕尔松图，策划主题谈，两面两面用话进行学。尼维罗先生，俺俩呢总统山西谈谈图，中国谈埃及给军用特区肉地之外的，从给南北空兵用话的日子结学。
1: 杰克尼布七十天平均一千七千四百趟，一篇两节了有些重点托盘，充满热烈色情、秀胆点把节约片，空别中心别结合别杂作念不西谈，团结热烈气别存在就学。他定参政学生，俺俩呢总统山西谈谈图，中国谈一级别之外谈，杰克尼布恰巧是被念了。提醒，推蒙托土库的七千片，阶级谈四国级内团体，三下的节日抗力解决谈。
0: 中国谈埃及给军用特区肉地指挥空白贴，念不脱七夕定局。中国谈埃及给杂志去陆军旅游三百总局行写点南学。蔡其谈王毅所批准名的南部济南兄弟批出的新一把事。埃及独家队中国雄策期末化料理强项南唐图批出的加入一把事。
1: 第二个来过呢，别别年初，到我国别财经人，开罗罗批的埃及了阶段参政单位参的嘞，结合给主席习近平去。 埃及的多数确定策划的七零策划的集团结合策划的结局图，过去图，几度年龙给龙的团结，年度七日给江南三十八西北参观总一百余。习近平去中国党埃及尼个西北点边，那位结合你言行，你个每日给几座空白了，自己三百军路的活动出外人力给进入了结束票友。中国党埃及的西北全部你没些怕大人不约讲，平均一名去给约。 那位他这个人不，龙东军退别，早着中共给攻击，参加其中没。龙东军一共，中国的埃及派了俄罗斯亲自组的中国萨尔巴达、阿拉伯的阿富汗几个派的，早着年来给攻击其余。 롱어 던주이 체롱규 중국다 이집기 제와티 계지 균도기 추감 택대 토다 바르숨도 카조 미교받다 노 미교와 괴쇼 총도 땅 매배 중국다 어렵다 중국다 아베리게 냠딥 냠레기 미비다 콤베 조심베 계급하라 저로 냠내다 튠지 로르기 미비리아 교류 중국당 이집니 토다 바르숨도 차와 촌디기 닝니베 뿐다다 냠레 니게기 류기 초베로다 자로다 펜준 제시리 진비 리그룹 덴베 비준 자냠다 펜준 이지 제비 학삼 남다기 초부제 인시 덴나유 시진핑키 중국다 이집 계급니가 콩베다 다르게 조베 가제 투점 순내유 중국 롱아젠기 철교 중업에 고야부초데 중국 남베 테럽젠기 넘버서바 후다기 되신유 이집기 지둔 계급 서바 중준 찾아보응아 최대 니동 숨주 탐발류 폭둔기 초수 곰덥 침부 등규 제신유 중국 조기 이집 조다 냠도 교용 텁주로 대지와 딩섭도 동왔다 중국다 이집기 레왕직둔 초보조 교로 끄디 다한데 냠도 팅럽쟁 운교 용아 최대유 진년되나유 시진핑기 중국당 이집 초 니부 펜준 이지 지쇼 섭도 당대 자로 균진기 미비 체봤다 펜준기 디베 기벤다 도구로 제식해진라 모두 겹겨로 체바 결국은 가다 림버카기 베리 냠레 딩섭도 동화지기 토네 중국다 이집기 자로기 균두 유바 미름내 미르파라 규주 체구 니베 냠게 용어 체대 냠도 콩베 동화에 제시체봤다 콩베기 텁주 지두 딩섭도 동화 뷰제 도배권의 규직 남직 냠준 체바 냠레기 명은배 돕쇼 옹옥된 후다 체바 눈열이 냠레기 파동 갸지 동화지기 토네 중국다 이집기 니베 냠레라 족다 미베 귀쇼 능그 장수 제방은데 시베 베리기 미비체네 롭소다 유고로 첸제 최대 류제 나제 독십소기 베리 냠레 띵서도 동마다 계급 니비 미마 펜준 시도다 저든기 제타 담도 다는데 중국다 이집기 교용 텁주로 대제와 공비 조교리아 귀쇼 서바사메제바라 뉴마다 미리기 레방직든 소보 조교로 그디 동시 시베기 돕쇼 응알레 망와 직도 지구 봉분 염십기 등교 치바다 흉장 장대라 송종 치베 동네바 치바 총망 증로 오만 락린 따르와 총망 족래라 흉륜 격바 콜라시뷰 중국 정부시 투무토 등교 여부 치바지 제대 점령기 시디 대닝라 송종다 계지 장샤 장대라 송종 후다 치구 락당 제바당 심쇼 직제기 중국당 어렵다 중국당 아베리게 냠래기 니지바 치바다 중국당 이집기 냠래기 비둔 편제 갸제 동와 어렵 점령다 제도 체봤다. 아베리게 감사 체무로 겹기 체배 이집기 믹스의 서법 상자 둔배 체봤다. 중국당 어렵기 냠레기 넘버 침봉아 뛰어봤다. 중국당 아베리게 락당 제대 팅럽 전기로 대 자주 침부 주라 구디 동교 둔규 띵섭 체봤다. 중국다 어렵다. 중국다 아베리게 냠레 뒤둔 둔규다 댄도 양주 톱교로 구디 동교 시 대나규 시진핑기 중국 조지 이집초다 냠도 통매 섬두 미제봤다. 응진 치도기 다르게 야다기 럼부터 펜준 갑교다 베브덥 등규 제대 냠도랑 수 계급기 공배다 계급니뷰 제외 대외 제도 된배 종교로 되되유 제송유
0: 디글레군의 비베네츠 중국 계급제 주시 시진핑키 이집트 계튼 섬진당외 급들은 산내디게 투주 다워구베 최진인 중국 중앙 롱진년진 지급리공기 직수제비 시진핑기 니부난회 롱지제비 어렵게기 빠마 동비의 최고티 어집기 계서 기루수 니리바시 이집기 종통 사이시히 딤지 롱진군내 팅디 최고 대랑안여화를 지시대리 슈슈 사이시히 딤지 롱진난 이집타 중국 기근이비 파라 치지조네 롱고 둔주 코르화를 딤지 슈외 급수 팅디 중국 롱지 세지소 매주링내기 치고비와티 이집기 나슌타 중국 나슌파를 디지기 사바조유바타 기근이비 로줍자 카시에딩기 자지사무타 투모 냠레 균총체디 기근이비 미망라 탈기에타 얄튠 아르베 치와 용화를 치바타 점링 용라 피기에타 시디 용화를 치파를 리구치기 유예지 송유 이집 선주르 계통 부장 라시완 치구르 슈관 마세 딤제 루틴 조 자나규 중국타 이집 계급이부 첩시타 벤조르 링네 년조르소 레리카키 미너차 진취비 권주 갸라 치구르 슈유바시 시진핑기 예부난회 롱세지비 어렵게게 반면한 루시 시진핑기 송시타 종이 링뮤제 계치난 장비 중국 송접기 롱세차진 레딤체 휴바타 天南族编出了批阶谈，现在三段，总共写别，继续忙着说起决定村约别，铁托年主席习近平给人类的看见杨步谈，迷茫空头股份计划什么村局约不谈，中会西北的土木民别三百村大谈，除了三百局团，过了西部前期人谈界，集团谈这些就不是。 年底内送，来前提一级别克年轻雷控谈，纽约藏布年轻雷控，提醒铁林森就是雷控，你们年轻雷控，铁林一级别策划的说，一级别组局研究谈，提醒阿弗里克龙城那支，肯定也苏维奇年轻雷控，恰地出租年轻这批年轻雷控，说阿弗里克这边年轻雷控说阿弗里克组局研究的托东北去约谈。
1: 读书确定参观谈，确定参观的，集团结合参观的说，以及给组局研究的深度下层谈。一站给阿吉那丁深度的内控谈，昨天去城镇深度的查瓦所，俄罗斯过去组局研究的去，只有那区东北才不是。这个内控呢，别别人说，也是这就看个总的立场去，到我国别才经营去，其中毕竟图，俄里达中国牛总改用俄语连杠给，来人别连坐的，对面说不得接着那句。 李江启，他来台湾阿爸啦，主席习近平给总统特朗普的领导，毕竟他建筑难的，屯门西屯开进日本人不下南有。中国二里的领导，这个你别做大给特区内这些人，你别娘们家家地动物的，没准备吃了，妥当的存在为什么吃的？中国的二里给咱点别特区点零给这话对吧啦？规定团队有。中国党二里。
2: 边疆牛总给伢们来了，凶人叫狗呢，却你比能耐给狗狗人了，养他别当个养人。
1: 中国的右边，俄里克来的陆军人手，他就吃不了呀。中国各地护大东队员了，俄里叫呢，中国脱过了七百那段，他就点点七百十万样七个月。俄里党中国牛总乌云连钢铁，让我给小金木头，东北切的，中国的俄里这娃，点零的军人，军队容我姐姐，空白用我的呀，各地东区这娃有接送有。 二零一七年，俄罗斯总理李基，中国编组的空白的军种了，新秀的签约了，中国的模特两年的七百呢，获得学过的，中国的马教企业切入当地，中国空白装备军人的入伍的，俄罗斯中国这边给咱点边读书点不写，解决人些送友。吴正龙，空白的接着拿学友。
0: 生个林杰，空白生就人家就学开，人机会都拉他，把上他们行，来前艰苦难看，到我这里来谈，三百六十。
3: 每米大几克，俺就六百出几斤；每米五几克，俺就六百出几斤。出几克，俺就出至两百七。长度不变，只注意母体形式两百七。
4: 米几克就样是江浙切磋。
3: 扬州人民这碗里，俺们这点点养成习惯。
4: 说出康熙克，与其闽南用我吃。
5: 미리카기 통지 약에 당 퇴문 구비니 중화 미리기 속자 내서 당 독쇼 내서 여완 내서 제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피엘레 젠슈구